0: 이게 기싸움이라고. 무효로 해줄 테니까 너 가져가. 됐어, 했어.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구부러, 굽어. 딱 이렇게. 그랬더니 그 부속장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든 창고가 너무 많아서 어느 창고 거를 먼저 끄집어내야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이러다가 지금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다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타 태자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한80% 정도 까니까 다깔것 같거든. 딱 분위기상. 그러니까 다시 불러요. 극복장을 다시 불러. 네가 지금 사는 게 땅값에 수백 배 이상을 주고 사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극복장자가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부처님이 누군데? 뭐 하는 분인데? 절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본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거기서 감동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한테 귀의하겠다라고 한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네가 말해도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지만 너같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존중받아 마땅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기는 내가 졌다. 이 내기는 내가 졌다.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는 나무들, 그거는 내가 모셔야겠다. 그리고 이 절의 문을 내가 만들어서 모셔하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자. 그래서 기타 태자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하게 랜드마크 같은 게 하나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건축을 하나를 딱 만들어 버리면 위상이 달라져요. 위상이 달라져. 절을 지어서 불교의 위상을 확 끌어올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만 계속 거기서 충돌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이 다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을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테이프 끈으로 오십니다. 흰 장갑을 끼고. 낙성식. 근데 그 낙성식에 기가 막힌 사람이 옵니다. 그게 기타태자예요. 기타태자가 구경 온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해서 궁금한 거야. 그 사람 누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타 태자가 한 방에 침몰하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해 평생 범음범패 수행에 매진해온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작법의 세계를 조명합니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며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전통 불교의식 낙화법의 전승과정과 수행정신, 그리고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종교적 가치를 깊이 있게 풀어봅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시민법과 간화선 전통을 계승해온 부처님 79대 법손, 진제대선사의 수행세계와 선사상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깊이와 가치를 되새깁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의 전통 가사와 범패, 의식이 어우러진 장엄한 봉축 법요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성과 수행 문화를 조명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하는 시간. 고향 시민 5천 명의 소원 등으로 세워지는 대형 봉축탑과 화려한 연등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 화합의 장을 선보입니다. 한국 간화선 수행의 중심 도량인 해운정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두루 퍼지길 기원하는 시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와 생명 존중, 교회 가치를 되새기며 세대를 잇는 화합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연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세계 최대 컴퓨터 기업 IBM의 CEO 버지니아 로베티가 한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데이터, 즉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2500년 전의 손자 역시 늘 정보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를 알고 적을 안다는 것이 바로 정보력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고 보다 손쉽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시대에 과연 지피지기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손재는 지피지기뿐만 아니라 지천지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천지지란 하늘과 땅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상을 살펴 불확실한 변수는 없는지 확인하고 전투할 장소의 지형 요소는 어떤지 미리 알아두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주변 환경 평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하는 스와트 분석이 이와 비슷합니다. 스와트 분석이란 기업의 내부 환경 요소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 요소인 기회와 위협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말하죠. 이때 내부 환경 평가는 지피지기 중 지피이고 외부 환경 평가는 지천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손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지피지기와 지천지지를 통해서 지금의 스와트 분석보다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변 환경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손자가 전쟁을 할 때 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보다 정보 위에 설 경우 실전에서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의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정보력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일화를 살펴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쯤 전라 좌수사에 임명됐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순신 장군은 가장 먼저 지피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왜군과 조선 수군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일본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는데요.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주로 등선 육박 전술을 썼습니다. 등선 육박 전술이란 빠른 속도로 적함에 다가가 배를 붙인 후 적함으로 건너가 칼과 창으로 적을 치는 전술을 말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때마침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던 나대용이 지붕이 덮인 구조의 배를 만들자고 제안했었고 이순신 장군이 즉시 실행에 옮긴 것이죠. 실제로 거북선은 판옥선에 지붕을 덮어 창과 철심을 박은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는 일본군을 원천 봉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구조였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새로운 전법을 짜기도 했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학익진법입니다. 학익진법은 이름 그대로 학이 날개를 먹이로 감싸고 부리로 쪼아대듯이 적을 포위해 하포로 집중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짧은 순간에 하포로 집중사격을 퍼부어 왜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이었는데요. 이 전법에도 이순신 장군의 지피지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북선과 학익진법, 이 두 가지만 봐도 이순신 장군의 지피지기를 통해 조선 수군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일본 수군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적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주변 마을 백성들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쌀과 곡식을 포상금으로 내세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까지 활용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함으로써 보다 쉽게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가진 최대의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자의 지피지기와 지천지기를 실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적군과 나 그리고 하늘과 땅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얻기 힘든 것은 바로 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자가 얘기한 지천지집, 즉 기상조건이나 전투지형 등의 외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울지 예측하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자는 적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간첩, 즉 스파이도 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손자병법 13장 용감편에서 스파이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죠. 전쟁에서는 점괘나 추리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스파이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뿐 아니라 경쟁사의 기술이나 정보를 빼내는 산업 스파이들도 암암리에 활동 중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기업 간 국경이 무너지면서 서로 간의 기술과 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파이뿐 아니라 해킹이나 통신 교란 등을 통한 정보전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일찍 이런 말을 했었죠. 앞으로의 전쟁은 군대의 규모와 숫자보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고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토플러의 예측대로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요. 창과 활 같은 무기로 싸운 것이 1세대 전쟁이었다면 총과 포를 사용한 것은 2세대 전쟁, 또 전투기와 전차 등을 사용한 것이 3세대 전쟁이라면 오늘날의 전쟁은 4세대 전쟁이라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정보전쟁 시대가 된 겁니다. 또한 전쟁의 영역도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로 정보 위에 서기 위해서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통해서 적의 정보를 하나라도 더 빼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버상에서는 해킹과 같은 치열한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국은 이제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도 잘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들 간의 정보 전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제품이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더 어려워진 것이죠. 이런 경영 환경에서 각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에 대한 정보입니다. 고객의 취향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개발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국의 전자기기 편집샵 베타입니다. 베타 매장은 미국의 최신 전자제품을 가장 빨리 만나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품을 전시하기만 할 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타 매장의 수익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베타는 매장 안에 다양한 기업의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각 기업들로부터 입점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전시하는데 월 $250,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라는데요. 기업들이 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베타에 입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데이터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베타 매장의 천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흥미를 느끼고 얼마 동안 제품을 봤으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대로 촬영하고 있는 것이죠. 베타 테스트라고 불리는 매장 직원들도 고객 반응을 부지런히 기록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각 기업에 전달돼 시장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데이터로 쓰이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업이 제품 개발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전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기에 이어 드라이어기까지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이슨입니다. 2015년부터 전년 대비 최소 30%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보여왔는데요. 이게 다 다이슨에 숨겨진 정보력 덕분이라고 하죠. 사실 다이슨의 드라이어는 여성들을 주 타깃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당연히 초창기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고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4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헤어드라이어 매출은 쉽사리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다이슨은 시장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의 실제 구입 고객층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봤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실제로 사는 고객을 보니 여성 못지않게 남성의 비중이 컸던 겁니다. 여성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고가의 헤어드라이어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 결과를 통해 다이슨은 헤어드라이어의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다이슨은 실제 사용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대신 실구매자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광고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남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든 건데요. 다이슨의 헤어드라이가 바로 사랑의 큐피트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가의 헤어드라이어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건데요. 청소기에만 의존했던 다이슨의 주요 제품군을 헤어드라이어까지 확장하는 결실을 얻은 것이죠. 다이슨이 빅데이터를 통해 GPG기를 새롭게 함으로써 헤어드라이어 시장의 새로운 주역이 된 겁니다. 다이슨의 사례는 기업에게도 손자가 이야기한 정보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과연 기업은 스스로 왜 존재하는지 잘 알고 있는가? 고객은 전에 알던 고객이 맞는가? 잘 안다고 자신했던 고객이 혹시 변하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정보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 기업이 할인 행사를 하는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같은 상품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가격 비교 어플만 잘 활용해도 단시간에 최저가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인터넷을 통해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더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언박싱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박싱 영상이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포장지를 뜯으며 직접 사용해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소비자들에겐 고급 정보가 됩니다. 유튜버들이 올린 여러 가지 언박싱 영상을 참고하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개개인이 정보력을 갖추게 되면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도 사실 정보력 싸움입니다. 내가 새로 취업할 회사가 어떤 곳인지 또 지금 현재 어떤 인재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 회사에 왜 꼭 입사를 해야 하는지 강점을 부각시켜 면접에 붙을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대학도 많고 학교마다 입시 전형도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과목에서 더 점수를 잘 낼 수 있는지 또 어떤 특기를 가져야 입시에 더 유리한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각 대학의 입시 전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입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손재가 말하는 것처럼 바위로 계란을 치듯 경쟁에서 쉽게 이기려면 정보력에서 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레의 말을 빌리자면 새로운 사회에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익히는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익히는 학습 방법이란 곧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독 능력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잘 추려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정보가 정말 정확한 건지 잘 판단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손자가 미신에 의존하지 말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정보만 믿지 말고 내가 수집한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발빠르게 업데이트하며 그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키우는 것. 이런 능력이야말로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 생존 요건인 것이죠. 손자가 말한 지피지기, 지천지지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정보가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손자의 지피지기와 지천지지야말로 남들보다 더 빨리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 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0: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필요하다 찾아봐야 문답이에요. 문답을 하는 데서 명확하게 점검을 못해요. 이 어려운 관문을 그대가 어찌 해결하지?

0: 이모회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산하 주요 기구 대표단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과학의 발전과 마음의 성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이 봉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바 세계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유되길 발언했습니다.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기념해 바로 공양과 맞이, 배추밭에서의 울력 같은 사찰 음식을 이루는 의식과 과정이 사진으로 한 장

0: 자리에 모였습니다. 태고종이 정의 장교요람인 육군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을 미래의 장교들에게 계를 전하고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을 당부했습니다.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강화도에서 처음 열린 연등회가 강화도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인천 강화 사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강화 연등 축제로 역사적 의미를 기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쟁과 빈곤에 맞서 세계 평화를 이끄는 UN기구 수장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인류 내면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한 현장을 이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세계 각국의 분쟁과 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UN 산하 주요 기구 대표단이 어제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AI 활용부터 국제 규범과 교육, 협력까지 AI 국제 거점이 될 UN AI 허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UN 산하 6개 기구와 구축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이들을 초청해 본격적인 행보를 한국의 전통 문화 거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2: So with the Korean culture and especially related to the global suffering and the spirit of the compassion and into the this new layer of the intelligence. We do hope to make this global AI hub to move a bit more forward on the to our the historical effort or cultural effort to mitigate global suffering.
1: UN AI 허브 설립과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차지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제 선명상 대회 포럼에서 선명상과 AI 결합을 주제로 AI의 발전 방향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조계종과 차지호 의원실이 함께 진행한 행사는 국제 이주기구 에이미 포프 사무총장, 유엔 난민기구 켈리 클레멘츠 부최고 대표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20여 명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국회의장 후보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과 오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3: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AI 기본 사회는 기술의 진보가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UN 기구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UN AI 허브 유치 첫걸음이 진관사에서 시작된 의미는 특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술은 외부 세계를 발전시키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며 첨단 AI 시대일수록 내면의 성숙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제 인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마음의 성숙이 함께 가야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인간 내면의 평화와 자비, 공감과 연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1: 대표단은 진관사 명상센터장 혜주 스님 지도로 선명상을 체험하며 진우 스님의 명제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5: When we think about meditation, we think about how we all become part of something that's bigger. We connect between one another. We open our minds, we open our spirit to what connects us.
1: 진관사 회주 사찰 음식 명장 개호 스님은 한국 불교의 가치와 사상을 음식으로 전해 대표단에게 지울 수 없는 잔상을 남겼습니다.
6: 진관사의 사찰 음식은 국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의 아픔을 함께 이루어하고 평화를 발언하며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1: 선명상과 사찰 음식을 체험한 대표단은 관불의식을 함께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분쟁 지역과 저개발 국가 등 인류의 시스템이 붕괴된 지역에서 유엔 AI 허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대표단의 진관사 체험은 기술 진보에 걸맞은 인류 정신문화의 허브 역시 한국 불교의 지혜를 통해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정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이 불기 2570년 봉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바세계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유되길 발언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전태종 총무원장.

0: 덕수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체 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 갈등과 대립,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우리 모두 부처님임을 자각하고 모든 중생이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겨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추길 발언했습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과 이웃을 제도합시다. 그리하여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홀로 편안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라며 이 실천의 가르침을 되새겨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3: 연단과 더불어 맑은 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히는 유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의 의미합니다.
0: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4: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 배려와 나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문명과 지혜가 파괴의 도구로 변질된 현실 속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공존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분노와 혐오 대신 화해와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고 배타적 집착 대신 상생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0: 불교계는 오는 24일 전국 사찰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6: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기념해 바로 공양과 맞이, 배추밭에서의 울력 같은 사찰 음식을 이루는 의식과 과정이 사진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지난 1년간의 사찰 음식 대중화 노력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부처님께 맞이 공양을 올리고 삼배의 예를 갖추는 스님의 모습과 가마솥을 살피며 제철 나무를 묻혀내는 수행자의 손길까지 한국불교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사찰 음식을 이룬 의식과 정신이 찰나의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사찰 음식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열린 사진전입니다. 통도사와 송광사, 봉암사, 운문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에서 사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과 바로 공양의 순간이 전시장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8: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단에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또 음식을 접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7: 단순한 채식을 넘어 불교의 수행 정신과 철학을 담아낸 식문화인 사찰 음식.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바로 공양으로 대표되는 식사법을 포괄한 사찰 음식은 지난해 5월 19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되기까지 사찰 음식을 향한 국민적 관심은 교육과 체험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4회 사찰 음식 대축제에는 1만 6천여 명이 방문하고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는 9,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8: 불교만의 전통이 사찰 음식이죠. 이건 생명 존중 사상을 잘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더 호평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7: 사찰 음식이 국가 유산은 됐지만 인프라 확대라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이 사찰 음식 정규 강좌를 수료하고 전문 조리사로 거듭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권역별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 음식 요리학교 운영을 지원해 사찰 음식 대중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8: 서울, 경기, 또 충청권,

0: 또 전라권, 그다음에 경상권에서 사찰 음식 요리 학교를 좀 지원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사찰 음식 국가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오는 7월엔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에서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열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태고종이 정예 장교의 요람인 육군 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을 미래의 장교들에게 계를 전했습니다.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지덕체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정예 군 장교를 길러내는 곳, 이곳은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화랑 호국사에 미래 국방의 주역인 사관 생도들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수계법회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위국 헌신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예비 지휘관들의 표정에 엄숙함과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지난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는 기도를 올리자 상진 스님이 생도들의 팔에 연비를 이어갑니다. 연우 수계식과는 달리 불법 승 삼보를 상징하는 삼보륜 인장을 팔뚝에 꾹 눌러 찍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문양을 보며 생도들은 청정한 불제자의 가사를 마음으로 입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호국 안보의 주역이 될 것을 굳게 서원합니다.

0: 나를 살리는 샘물과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1: 개사로 나선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미래 안보를 책임질 청년 생도들에게 5개의 참된 의미를 설파했습니다. 특히 군인의 삶과 직결된 불살생 계율에 대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되 늘 참회해야 한다는 지범계차 교리를 설명하며 5개를 군인을 묶는 족쇄가 아닌 도덕적 나침반으로 강조해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서산, 사명대사로 대변되는 승병 활약의 정신을 오늘날 장교 후보생들에게 책임과 절제라는 실천적 윤리로 쉽게 풀어낸 겁니다.
2: 상대방하고 싸워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잠들기 전에는 아이고 미안해, 내일 사과해야지. 사과 안 하더라도 오늘 참회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자면은 업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생겨? 해탈이 생깁니다.
1: 자신의 법명이 적힌 수계첩을 가슴에 안은 화랑 생도들의 눈빛이 한층 단단해졌고, 태구종은 이런 생도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화랑 호국사에 전법 지원금 1,000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3: 힘든 학사 일정 가운데 생도들한테 오늘 큰 힘이 되는 자리였을 것 같고, 앞으로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나갈 훌륭한 불자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총무원 차원에서 2년 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이어 육사를 찾은 태구종은 공군사관학교 수계법회도 계획하며 군포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4: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하고의 인연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되면 불교계가 앞으로 청년들이 없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아주 큰 교화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미래 국방 주역들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같은 움직임은 청년 포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호국불교의 현대적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동국대학교가 불기 2570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문선배 총동창회장, 교내 불교동아리 임원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요식은 박천지 교수의 지휘 아래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헌향과 관불, 발언문 봉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건학 120주년에 열린 봉축 법요식으로 건학정신,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왜 놔두셨는지 항상 화두를 들고 살길 바란다며 각자가 주인공이자 부처님이란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연등회는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강화도에서 처음 봉행됐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인천 강화 지역 사찰들이 마음을 모아 강화 연등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강화의 풍물시장 앞마당이 오색 빛깔의 연등으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든 사부대중의 얼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인천 강화 지역 사찰들

0: 이 마음을 모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불기 2570 강화 연등 축제 현장입니다. 1245년 처음 연등 축제가 열렸던 강화도에서 인천과 강화 지역 40여 곳의 사찰을 비롯해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음집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1: 강화도는 고려시대의 초파일 연등 축제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강화 연등 축제는 서양의 우리나라를 처음 알려나가기 시작했던 고려시대의 찬란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계승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0: 올해 봉축장엄 등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 그 주위를 둘러싼 오색 연꽃 등은 강화도 고려산에서 날린 다섯 연꽃이 백년사와 청년사 등 강화의 대표 사찰이 됐다는 오색 연꽃 창건 설화를 담아내며 깊은 불교적 정치를 자아냅니다.
2: 비록 이 세상은 전쟁과 빈곤과 갈등으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처럼 저마다 지혜를 정진시키고 자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되고 세상은 저절로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0: 이날 행사는 엄숙한 종교 행사 대신 가수 조황조와 국악인 양은별 등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지며 풍물시장을 들썩였습니다. 자리를 지킨 스님들부터 불교를 잘 모르는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하나 돼 손뼉을 치고 웃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공연단과 관객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무대 속에서 불교 문화는 대중에게 한층 더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3: 오늘도 날마다 복되고 좋은 날을 행하는 우리 불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심이 돼야 합니다.
0: 석가모니불 정근 소리에 맞춰 봉축탑을 한 걸음씩 정성스레 도는 불자들의 행렬. 781년 전 강화도에서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연등을 들었던 고려 사부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오늘날 풍물시장에 모인 불자들의 전법 등불로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기 고양시에서는 봄빛 속 특별한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형형색색 연등에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도심을 밝혔는데요. 자비와 화합의 등불은 시민들의 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5: 어둠이 짙어진 고양시 밤거리. 부슬부슬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오색 연등이 일제히 불을 밝힙니다. 지난 20일 각양각색의 연등을 든 사부대중의 행렬이 화정역 봉축탑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 축제엔 연합회 회장 대덕스님, 봉덕사 주지 만호스님,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6: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서원이며 발언입니다. 이 공덕이 널리 회양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5: 성보사 육법공양팀이 쌀부터 향, 꽃, 과일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정법 실현과 중생의 악업 소멸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일상 속 보살행 실천을 발언한 시민들의 마음에 흥국사 합창단이 음성 공양으로 화답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7: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제업에 소멸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마침내 보살도를 향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혜 광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 공연 무대는 빗방울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트로트와 국악 등 전통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무대는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화정역 봉축탑을 도는 탑돌이를 끝으로 서로의 가정과 마음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은은하게 번지는 등 행렬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고양시를 환히 비쳤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4: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 남북경기 현장에서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공동응원에 나섰습니다.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를 비롯한 평화 통일 관련 시민 단체들이 지난 20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 FC 위민과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의 준결승 경기에서 공동 응원단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민주본 본부장 성행 스님과 사무처장 덕유 스님, 조계종 총무원 국장단 스님들을 비롯해 동국대 북한학과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 회원 등 80명이 함께해 남북 선수단을 응원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성행 스님은 하나의 물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축구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강산 관광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 문화 교류도 활발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전북 익산 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연합회장 일행스님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회주 평상대종사, 정헌율 익산시장, 김관영 도지사 후보 등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등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평상 스님은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말란 봉축 법어를 설했습니다. 익산 사업련은 지역 어린이 청소년 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축하 공연에선 초대 가수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강화 보문사가 병호년 수륙 용왕대제를 맞아 쌀 3,000kg을 강화군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쌀은 보문사 신도인 갑오주식회사 오승원 대표와 보문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보문사 주지 원경 스님은 수륙 용왕대제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새기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온정을 나눔으로써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탁받은 쌀은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담아 관내 꼭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진관사를 찾은 유엔 대표단이 마주한 한국 불교의 지혜처럼 급변하는 첨단 AI 시대일수록 기술의 진보가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성숙을 함께 이뤄가야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장인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천재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홍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해양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형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상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5: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6: 네.
7: 내 무릎도?
5: 관절 복음.
7: 걸을 때도?
5: 관절 복음.
8: 일할 때도?
5: 관절 복음.
8: 내 어깨도?
5: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9: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0: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1: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10: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2: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3: 아빠 최고.
14: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종주림신주야 신종주가신

보살성문 스님께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되어서 모두 통달하오. 그던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보러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침.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황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0: 한 대구 팔공산 파괴 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지만 정작 우리 마음 둘 곳은 줄어만 가는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단 갈등하며 일상의 평온함마저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갈등과 대립보단 화합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대담, 오늘은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이신 록경 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0: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BTN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 총정 통리원장 녹경 정사 이 길을 통해서 인사 올립니다.

0: 부처님 오신 날 부처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곧 다가오는데요. 전국 서원당에서도 봉축 열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총지종은 또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0: 아, 요즘 이제 보면은 국내적으로는 선거철이다 보니까는 갈등과 대립이 막 생기기도 하고 또 이란인이 우크라이나 아주 전쟁 소식도 들리고 이런 혼란 속에 부처님 오신 날이 더욱 뜻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신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표에 맞게 마음의 평안, 세상에는 화합 이런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네, 불교 총재종은 1972년 창종 이래 이제 약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총재종은 어떤 종단이고 또 어떤 원력으로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0: 저희 그 원정대 정사님, 승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달플 때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 그 호국불교의 정신과 또 국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 그 수행법으로서 어떻게 그 생활시 불고 불공시 생활하는 생활불교를 그들 도입하여서 국난도 극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또 그런 원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셈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그렇죠. 예.
1: 이렇게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해 탄생한 총재종인데 총재종은 밀교 수행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밀교하면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신라시대부터 밀교의 전통은 있었고 총재종이 그 맥을 잇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밀교 수행이 일반 수행과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가 궁금한데요.
0: 네, 저희들은 그 밀교 수행법의 그 한 일환인 3밀 관행법을 하고 있는데 3밀이란 것이 9밀, 10밀, 어밀 이 3밀을 얻고 관행하는 수행법으로서 그것이 이제 그 생활 시 불공, 불공 시 생활이라는 그것이 이제 그게 큰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자 대명 왕진에 있는 그 진언염송을 통해 가지고 3밀 관행 수행법을 하고 있습니다.
1: 3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잠깐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염주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은 손으로 수인을 하고 그 입으로 이제 옴마니 밤메훔 옴마니 밤메훔 이렇게 9밀이라는 의미를 갖고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자세를 10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이 내 머릿속에는 어밀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래서 9밀, 10밀, 어밀 해가 3밀로 하면서 관행 그 마음속에 그런 수행입니다. 그게 3밀 관행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활시 불공, 불공시 생활 모든 것이 부처님 도량이고 모든 소리나 모든 보이는 것이 부처님이요 설법이다. 그래서 내 하나가 곧도 더 나아가서는 내 하나가 부처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설법이니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 못하겠죠. 그렇게 생활시 이제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갖다 보면은 내뿐만 아니라 남도 다 그렇게 되니까 평화롭지 않나는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원당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럼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한다는 것 옴마니 밤메훔만 외면 되는 건가요, 원장님?
0: 사실은 옴마니 밤메훔 한 방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다지는 거고 충양진에 보면은 이몽여의가 이제 과거 급제에서 거지 행세가 오니까는 그 춘향이 엄마가 장독대 물을 떠놓고 이제 빌고 있는 걸 보고서는 뭐 이몽여의 하는 말이 아 내가 장원 급제가 저 장모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0: 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뭘 해도 관계없어요. 일심을 하는데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음이 안 모아지니. 그래서 또 육자 진언으로 진언 염성하면은 부처님 가피로 오고 또 모아지니까 그런 자 그렇게 수행하면서 본 뜻은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자체가 불공이다. 말 한마디도 불공이고 이렇게 또 남이 말하는 것도 설법이라 생각하면은 잘 이해하고 들었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1: 그러니까 육자진언만 염성한다고 해서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여섯 글자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0: 예, 예. 네.
1: 원장님 제21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2년 가까이가 돼가는데 그간 지나온 시간 동안 가장 보람이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근데 이제 유독 그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 청소년 포기를 위해서 여름 방학을 통해 가지고 불교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쪽이니까 한마음 캠프인데 이제까지는 한마음 캠프를 밖에서 숙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본산 총지사에서 템플 세테이 같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어린애들 학생들이 새벽 불공을 시작하고 또 당일에 안에서 하니까 공양체에서 공양 예절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마쳤을 때 부듯하게 하면서 원래 또 다시 또 어떤 걸 기대한다 할 때 그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1: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변화된 모습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었나요 원장님?
0: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은 아마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거 힘들 때 애들한테 그게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옛날에 힘들면 부처님 찾았어요.
1: 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신 건데요. 물론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전국의 서원당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힘든 힘에 부치는 일도 분명 마주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이겨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0: 네, 지금 각 사원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는 이제 통리원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또 압박감도 있었고 근데 이제 현장을 돌아보고 저 그 선후배 스승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제가 이제 처음에 취지는 좋은 것은 지키고 또 잘못된 것은 곤치고 이게 지키고 곤치고 하려면은 갈등이 생길 건데 이거를 잘 극복해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자 용어로 쓰면은 수계 극행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아직 그것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 어떤 것을 지킬 것이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어떤 것을 고칠 것이냐 그것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수행 같아요. 그래서 요새 수행을 좀 부족해서 그런지 수행을 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1: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기준도 다르다 보니까 예. 같은 걸 보고도 좀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나가세요?
0: 옛날에는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저 이제 요새 그 걸려서 보니까 가면서 내가 수행을 해서 그런지 아 다를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는 내가 편안해지고 또 상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만 화를 벌컥 내고 다툼이랄까 그 화내낼 일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좀 제 스스로의 좀 발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들한테도 권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1: 원장님 스스로도 계속 나아가고 계신 건데요. 원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꼭 해내고 싶다 하는 것도 분명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게 이제 통리원장이다 보니까 교세 발전이 가장 큰 그건데 교세 발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의원 교도수가 최고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갖는다고요. 교도소가 늘어나는 방법은 각 사원의

0: 스승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또 저도 하나의 주교지만은 그걸 벗어나가지고 우리 산하 기관인 동해중학교 교직원 그 학부모들 또 복지재단이라는 그 산하 기관의 그 선생님들 그래서 그분들을 있는 조건에서 우리 총정 교도 제도권에 좀더 진일보시키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지금 다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꼭 요거는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1: 좋은 기회로 총재종과 인연을 맺은 분들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신 거네요,
0: 그렇죠.
1: 원장님.
0: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 뭔가를 그리고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지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 한번 내 임기 동안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1: 원장님, 총재종에서는 영유아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연령별 평생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복지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0: 네, 지금 저 서울 산하의 그 수도권의 그 8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그 특별한 거는 그냥 그분들 복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탈하게 하는 것이 뭐 저희들 지금 도와주는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 총리하고 좀 할까 해서 접촉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네 그뿐만 아니고 일부 사원에서는 저 도시락 나눠주기 또 호수 김장철에 김장 나눠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인데 그 고려인이 그 가족이 한국으로 피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교계에서는 저희 쪽에서 주거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물품이 아니라 아예 살 집을 해가지고 한석달 동안 있다가 돌아갔는데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라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분이 유독 좀 생각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아마 그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그 거주지 제공받았을 때 아마 뿌듯하지 않았을까. 내가 뿌듯하듯이 이런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생활불교 실천의 일환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저 복지 불교 그게 불교 복지 이것이 저는 그렇게 보겠어요.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같이 닦아주 왜 보듬어주는 것이 그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나 막연하게 보시면 한다 이거는 그것도 좋지만 나는 좀더좀 올라가가지고 마음까지 또 진짜 그분이야.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고민 중에 있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연구 중입니다.
1: 사실 정말 많은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고 또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불교계만이 할수 있는 건 이것이다. 우리 불교 복지는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뭐 불교계인지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냥 불교계다 보니까 불교의 정신, 그 부처님의 정신, 자비 정신만 접목시킨다면은 뭐 그게 지금 차별이라 차별됐고 당연하다고 봐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부처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냥 어떤 바라는 게 아니고 무상시 보시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어렵구나 마음이 일어나면은 뭔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게 뭐 물질이 되든 마음이 되든 뭐가 되든 하는 것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원장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 삶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에서부터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에서 불교를 실천하면 정말 삶이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0: 뭐 바뀐다기보다도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 저희들이 수행법 중에 하나의 이제 어계 중에 처음에 하는 게 참회 서운이거든요. 참회를 하고 지는 그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0: 파스팅인데 회향인데 그 참회란 것이 반성이라는 개념을 보고 있는데 그 참회를 왜 하느냐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성만 한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들어요. 물론 반성을 해야 실천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천 불교이기도 하고요. 그 참회를 하면서 실천하고 실천을 하게 되니까는 그 더 나아지는 삶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대학교 입시가 합격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야 당연히 이제 불자들이랄까 종교인들이 이제 바라는 거겠지만은 근래 이제 그 제가 하면서 열심히 이제 믿는 분을 하나 제 어머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화장실에 가니까 101등이 다 깨지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말 들었을 때 아 오늘 불길한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머니께서 얘야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깜짝 놀랄 일이 그 뭔가 싶었거든요. 동생이 한 2년 동안 취직을 못해가 하던 것이 취직했다고 통지가 온 거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뭔가를 하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가 막 길 가다 보면 뭐를 보면 재수 없다 뭐 좋다 아니면 막연한 그 중생심인데 그 수행을 저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봐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총정에서는 당체 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판단하는데 그것도 어느 수준이 돼야지 아무나 했다가는 선무당 사람 잡듯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을 보니까는 아 어머님은 제대로 닦으신 분이구나 저거를 저렇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노력하고 합니다.
1: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렇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네. 거는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일 텐데요. 그렇죠. 사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위치, 그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럼 생활 속에서 분명 무언가를 실천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사실 불교가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시고요. 총지종이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은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수행부터 실천을 하는 게 좋을까요?
0: 저희들은 참 그래요. 우리가 제가 3일 수행법을 갖고 처음에 하는 것이 염주를 지고 엄마니 밤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구미라 하겠습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돼요. 참 쉬워요. 아무 의심 없이 믿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뭐 부처님이 가피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 답이 옵니다. 그 답을 우리가 말은 적어서 사람마다 다 먹그릇이 다르지 쉽게 말하면 저 태양이 천지를 다 비추지만은 어떤 놈은 엎어져가지고 햇빛을 못 보는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짝 피어 다 받을 수도 있고 부처님은 차별 없이 다 주고 있지만은 중생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가지고 뭐 다르겠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금 그릇이 적어집니다. 그냥 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걸 갖고 그냥 믿고 저희 총지종은 참 쉬워요. 그냥 엄마니 염주 지고 엄마니 반면하면은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하면은 뭐가 되느냐 되느냐 이거는 아마 좀 찾기가 아마 그거는 좀 어려워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 듭니다.
1: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또 많이 담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원장님
0: 그러다 보면 이제 담아야 뭘 걸릴 수 있지 그릇이 조금 한 거니까는 뭐 저도 못 답죠 뭐 쉽게 말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1: 사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찾잖아요. 지금 이 수행법 또한 명상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아까 저 3일 그 관행법이 9밀, 10밀, 어밀이잖아요. 세 번째 밀이 어밀이거든요. 그게 명상이 어떻게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단 주변이 조용해야 하듯이 뭔가 어디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단계 9밀이 되겠죠. 입으로 그냥 하면서 잡생활 좀 떨쳐버리는데 단계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게 명상이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집중되고 그 공덕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알아요. 남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갇힌 시간을 지켜서 염성 진행 수행을 하고 나면 어느 날은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찝찝한 게 있고 마치 학교 갔을 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친구들 이야기만 오는 경우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안 만나고 책만 공부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은 도서관에 갔더라도 다 다르다. 그래서 명상이란 단어는 참 멋있는데 그것이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 저 청중에서는 그 아까 의미 그 자체가 명상이다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원장님 앞서 말씀을 하시다가도 전쟁 이야기도 나왔고 또 참 요즘 국가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또 갈등이 있고 균열이 있고 또 대립이 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사회, 이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참 위로받기가 힘든데 이 총지종의 생활 불교가 이런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0: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 불교, 아까 시시불공, 처처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불공이고 아무도 사는 불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공하니까는 아무 때나 시간에 구애 없이 부처님 마음, 어느 장소에 구애 없이 부처님 마음을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구성원들은 다 인연을 이어졌다고 인연법이라 해가지고 다 관계가 다 있고요. 내가 있으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면 내가 다 됐지. 그 내 마음이 불편한데 상대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이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상대도 따로 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모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총지종 교도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실천이 문제지만은 저희 총종에서는 그 시시불공, 처처불공이라는 그 개념이 즉 나가 모든 것이 인연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굳이 나아가서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구하면은 세상은 따라서 구해지고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나를 편하게 볼 것이고 내가 좋게 보면 지도 나를 좋게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처음에 제가 이해할 때는 왜 자기만 혼자 살라고 하나 했는데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고 지금 보니까는 모든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강제하다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걸 가져봅니다.
1: 뭐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먼저 바꾸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원장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한 말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0: 아, 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입니다. 자신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나 자신은 위대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미래와 현재 지금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불자님들에게 같이 함께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1: 네,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완성은 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웃을 향한 이 자비의 손길을 직접 내미는 실천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늘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5: 별이 지는 시간.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물을 깨우고 스스로도 깨웁니다.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이정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곡사는 불화를 그리는 화승을 많이 배출한 도량이었습니다. 화승에게 불화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화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술로 수행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천년 고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입니다.

0: 충남 공주 태화산 동쪽 산허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박옥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죠. 하늘에서 보면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1: 마곡사는 손꼽히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서로 도우는,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그런 형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는 그러한 지세를 수행에 긴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마곡사는

0: 6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때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하면서 크게 번창했죠. 마곡사의 정문은 해탈문입니다. 속세 넘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살던 천신이었던 사천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창건 당시 마곡사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정각이 마곡사 남쪽 영역의 중심인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7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신 일반적인 영산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1: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칠불을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천불을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천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0: 마곡천을 건너면 북쪽 영역입니다. 중앙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동보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보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승원의 불교 문화가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꽃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종, 목어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를 오면서 탔던 가마인 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대 내거는 괴불로 한국 불교만의 문화입니다.
2: 괴불은 걸 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0: 마곡사의 중심 법당은 대광보전입니다.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부를 모시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이라고 부르는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 전압을

귀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나카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선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삿자리입니다. 가난한 앉은뱅이 노부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삿자리를 짰는데 다 짜고 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선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내부에는 벽화들까지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의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마곡사의 가장 뒤쪽, 가장 높은 곳에는 대웅보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흔치 않은 중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선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웅보선은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 공간은 하나입니다. 덕분에 높은 층고가 확보되면서 더 웅장한 부처님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이곳의 나무 기둥은 신도들의 보물입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가깝고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죠.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사찰의 면모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창고로 쓰였던 고방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시에 쓰던 사다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명당에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던 천년 고찰. 불화로 마음길을 닦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취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과 우리는 본래 둘이 아니며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진 존재이지요. 그대가 서 있는 자리, 그대가 지나온 모든 길, 그대의 미래까지도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어요. 빨강과 검정이 만나 보라가 되듯 그대의 모습 또한 우주가 만들어낸 하나의 자연스러운 색깔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어떤 모양도 예외라 여기지 않고 변칙이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이미 온전하기에 품고 가십니다. 그대여, 부처님을 두려워 마세요.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이미 진리의 문 앞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둠 속에서 부처님을 부르지 않아도 이미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대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틀린 생명이 있을까요? 정말로 없어져야 할 존재가 있을까요? 그대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대의 삶은 이미 귀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을 신의 높은 자리에 세워 우리와의 사이를 멀게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밖에서만 부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부처님의 일부이며 부처님 또한 그대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낼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에는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대여, 이제 잘못을 빌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듯 자신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낮은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둘이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 접수를 진행합니다. 1년 가족 등과 소원탑 등, 영가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흥천사에서 밝은 연등 공양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

0: 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지금 백양사는 흰 양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스님?
1: 나는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보죠. 돌을 얻어야 그걸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아, 그래, 양이 지금도 살고 있네요.
1: 있죠. 이게 있는데 보통 사람 못 보고 수행을 잘한 사람만이 가끔 본다고 그래요.
0: 아, 내 눈에는 고양이, 흰 고양이는 보이던데.
1: 차가 못 다니니까 지게를 하나서 다 맞춰 12개의 지게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륙공에 오면은 다 내려와서
0: 지고 올라가서
1: 먹고 이제 그런 시절이 너무 좋았고 그때는 큰 스님의 어떤 그런 법력을 산 것 같아. 네. 지금 사람은 다 도망가죠.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AI가 할 수 못하는 우리 정신세계 근본적인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자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참선만 하면은 더 좋은 어떤 시대가 더 이제 참선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0: 아, AI를 넘어서 참선, 네, 참선 시대가 오는군요. 네.
1: 야, 명상 시대가 이제 왔고 거기에 예.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0: 어떻게 건강하시죠, 스님?
1: 예, 그냥 이렇게 이제 정진하니까 예. 그냥 무리하지 않고 정진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오래간만에 뵈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스님.
1: 너무 좋습니다.
0: 스님, 백양산은 신양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스님?
1: 지금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보죠. 돌 얻어야 그걸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아, 그래 양이 지금도 살고
1: 있네요. 있죠. 이게 있는데 아하. 보통 사람 못 보고 수행을 잘한 사람만이 가끔 본다고 그래요.
0: 아, 내 눈에는 흰 고양이는 보이던데 양들이 말은 잘 듣습니까, 선생님?
1: 양들이 그냥 그 뭐냐 상상적인 어떤 옛날 그런 어떤 양들이 법학원 강의할 때 듣는 어떤 기억을 상상하니까 양들이 이제 수척한 때가 이제 많이 그냥 느끼죠 내가.
0: 예, 그러니까
1: 상상력 양으로 본 거죠.
0: 아, 정진 중에 양이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삼매석에서만 보시는 거죠?
1: 삼매석에서만 그 양을 보고 있습니다.
0: 아, 어떻게 맛있는 뭐 좀 밥도 쿠키도 좀 주고 합니까? 짭니까?
1: 쿠키 보듬도 이렇게 이제 정말 어떤 그 양을 생각하면은 신심이 나요. 그렇게 백양사 가나면 그 양이 어떤 상징적이잖아요. 법화경 그 어떤 스님이 한양 스님이 법문하는데 법화경을 강의를 하는데 그 양들이 와서 이게 참 강의를 듣는 어떤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이제 정진하다가 쭉 이제

0: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이제 그 배양사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 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
1: 없습니다. 네. 저도 여기 지금 몇 년도인지 이제 뭐 좀 손가락 꼽아봐야 됩니다만은 백양사 와서 살면서 그 우리 저기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먹고 하고 네. 크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저 작고하신 소홍 스님 그때 정말 백암록을 그때 강의하셨거든요. 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큰 스님도 소홍 스님과의 일화는 너무너무 많죠?
0: 네. 내가 봉암사에서 살고 있는데 여길 움람을 개원을 그 소홍 스님 큰 스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대중이 안 모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결제 중에 이제 전화가 시자가 그 타파 스님 그때 이렇게 이제 시자를 했는데 결제 중에 이제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오길래 내가 이제 아니, 결제 중에 부처님 법을 깨고 어딜 간단 말이오. 예, 예? 예, 예. 내가 해제하고 내가 몽둥이를 맡든지 내가 이제 큰 스님한테 꾸중을 그때 들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 네. 부처님 법을 깨고 어딜 간단 말이오. 이제 네. 그렇게 내가 이제 하니까 그들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 해제하고 걸망을 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여 길, 저 길이 저 길이거든요. 네. 저 길인데 예, 길이 없어요.
1: 네, 그때 당시에.
0: 뭐, 길이 없어서, 사람은 다니는 어떤 길이지, 예, 차가 다니는 길은 예.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쭉 올라가니까, 선실 하나하고, 또 밑에 국립공원에 지어준 화장실 하나하고, 또 이렇게 저 소림굴이라고 하나 있었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대중이 모이지, 않게 된 어떤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큰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내가 선언을 여기서 하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아유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빵할 수 없는 어떤 그건 뭐냐
1: 그렇죠. 대중이 네,
0: 대중 뭐 여러 사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선빵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참선하는데 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냥 정진만 금방 사면 되지. 예? 그 말씀 하시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도반들 몇 사람하고 또 이제 하판들 이렇게 이제 몇 사람 12명이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웅남에서 처철 살았어요.
1: 아, 예.
0: 그러면서 이제 먹을 뭐냐 차가 못 다니까 지게를 하나서 다 맞춰 12개의 지게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중권에 오면은 다 내려가서
1: 지고 올라가서
0: 먹고 이제 그런 시절이 너무 좋았고 큰 스님이 그때는 큰 스님이 어떤 그런 법력을 산 것 같아. 네. 지금 사람은 다 도망가죠.
1: 지금도 음무남하고 우리 고불선원에서는 이제 소홍 스님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정진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음무남이 대중이 살고. 이제 고불은 내가 내려와서 지금 이 근자에 네. 그 전에 좀 했는데 근자에 끊어졌는데 내가 와서 선덕스님들 모시고 내가 선덕스님들만 모시고 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행 경진을 이렇게 이제 큰 스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구참대로 맛이 있어요.
1: 그렇죠.
0: 저력이 있어 저력이. 그래서 한국 불교는 정말 어떤 부참 스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정말 어떤 선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법문도 좀 시키고 네. 젊은 50대 60대의 사람들 잘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동량을 좀 많이 길러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용성 조사님의 그 구상대로 불교가 이렇게 펼쳐졌다면 한국 불교가 아주 건강했을 겁니다. 용성 조사님의 사상과 어울려 가르침대로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예. 그런 생각을 평소 했어. 그러니까 불교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적인 측면에서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신 분이, 예. 그리고 찬불교라든지 또 불교가 한문으로만 경쟁되어 있으니까 불교 경쟁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한글화 된 그 저 한글로 된 한글 대장경 역경하시고, 예. 또 하여튼 분야 분야별로 안목이 투철하십니다.

0: 그래 뭐 이제 이번 담선법회 때 큰 스님께서 저 우리 조계종의 백용성 큰 스님 큰 스님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백용성 큰 스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 전통 수행법에 대해서 가나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큰 스님은 일찍부터 용성 스님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해 듣고 그러셨죠?
1: 예. 그래도 내가 용성 문순이니까.
0: 예, 예, 예.
1: 내가 볼 때, 예, 한국 군대 불교에서 용성 대처사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셨고.
0: 예.
1: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용성 조사님의 그 구상대로 불교가 이렇게 펼쳐졌다면 한국 불교가 아주 건강했을 겁니다.
0: 네.
1: 건강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적었을 거예요.
0: 네.
1: 그때 조금 이제 그 어른의 그 사상과 원력이 훌륭했지만
0: 네.
1: 시대 여건이 인연이 좀 어려웠어요.
0: 네, 그때가 바로 좀 일제 강점기 네. 때였고
1: 네. 그 일제 강점기에 소위 그 외색 불교라고 하는 네. 말이 있었잖아.
0: 예,
1: 네. 그게 한국 우리 조선 그 우리 그 예. 전통 민족 종교로서의 한국 불교가 조금 약간 많이 그 외색 불교화 된 바람에
0: 네.
1: 문제가 됐잖아요.
0: 네.
1: 그 대표적인 예가 청경 비구승가였는데
0: 네.
1: 대처승 제도가 생겼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바람에 이제 우리 불교 성당이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0: 네.
1: 용성 대수사님의 그 사상과 원력으로 불교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됐다면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어른, 시대를 내다보는 어른이었어.
0: 예, 예, 예.
1: 그리고 또 존경받는 어른이고 존경받는 삶이었고
0: 예, 예. 예.
1: 그런 불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외색 불교 때문에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0: 그렇죠.
1: 그 심리적 갈등, 물리적 충돌,
0: 네.
1: 또 물리적인 낭비, 그게 큰 손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점에서 나는 한국 불교가 용성 조사님의 사상과 원력 가르침대로 됐더라면 얼마나 네. 좋겠나
0: 네.
1: 그런 생각을 평소 했어.
0: 예, 네. 여기 지리산 벽송사에 계실 때에게 만에 한용훈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밤새 이렇게 그 한국 불교와 우리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제하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 군수급 이상의 그 관리를 지냈던 분들을 다 만나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관리들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럼 왕을 누구로 하느냐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분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은 전부 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관리들은 왕을 누구로 하느냐만 관심이 있더래요.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 아 이건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이제 3.1절 날 만세를

0: 그 3.1 그 역사적인 거행을 할 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고.
1: 그렇지.
0: 예. 그러면서 또 우리 불교 내 쪽으로는 법당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 저 옛날 시대인데도 풍금을 법당에 그치. 놓고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게 참불가를 가르치고 하셨다고.
1: 예.
0: 그리고 뭐 농사도 직접 짓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고 한편으로는 불교를 새로 세우려고 애쓰시고 용성 스님에 대해서는 밤새 얘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불교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각자적인 측면에서 다 예. 보신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신 분이
0: 예.
1: 참불가라든지 또 불교가 한문으로만 경쟁되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0: 예.
1: 그러니까 대중들이 한글화 된 그 저 한국에 된 한글 대장경 역경하시고
0: 예.
1: 또 하여튼 분야별로 안목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2: 구름에 떠 있는 남자.
0: 아, 그러면 여기 사시는 스님들은 다 신선처럼 구름 위에 다 사시는 거네요?
2: 그래, 신선이나 도인 아니면 살 수 없죠.
0: 아.
2: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다.
0: 그러면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인들이 만약에 좀 오늘 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는 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2: 욕심을 내면 바로 나갈 일이 생겨.
0: 구름이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네요.
2: 떨어지는 게 나갈 일이 생겨. 어디서 꼬우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 어디 방부 안 드리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톡을 해서라도 끌고 가요.
0: 예. 예,
2: 그 한 분을 나오고 씨름을 하면서 또 대중들이 배우고 탕마하고 그들한테 배움이 있습니다. 기질이 아주 출중하고 모나고 아직 길들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독특한 숨겨진 게 있어요. 이것만 다듬으면 먼 훗날 법상에 올라가면 세수를 냅니다. 우리는 그 시절에 복이 조금 있어서 마찰이 없는데 그래도 채우는 액대만은 채우는 걸 지나가는 객이든지
0: 누구든지
2: 등산객이든지 아니면 멧돼지라도 문짝을 한번 뿌든지 밭을 휘젓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도 업이라 생각하고 도반이 그럴 때는 아 효봉이 내 스승이구나 하고 안고 가야 됩니다.

0: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이거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여기 운부암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구름이 떴다는 겁니까? 구름 위에 떠 있다는 겁니까?
1: 구름 위에 떠 있다.
0: 아 구름 위에. 네,
1: 구름 위에 떠 있는 암자.
0: 아 그러면 여기 사시는 스님들은 다 신선처럼 구름 위에 다 사시는 거네요.
1: 그래 신선이나 도인 아니면 살 수 없죠.
0: 아
1: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다.
0: 그러면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인들이 만약에 좀 오늘 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는 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1: 욕심을 내면 바로 나갈 일이 생겨.
0: 구름 위로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네요.
1: 떨어지는 게 나갈 일이 생겨.
0: 아하. 그럼 이제 들어오려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겠네요.
1: 쉽게 들어오지 못하지.
0: 예, 오직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네요. 아.
1: 이 도량이 비우는 도량이라.
0: 예.
1: 채우는 도량이 아니고 비우는 도량.
0: 예.
1: 여기서 신도를 모른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무슨 일이 생겨 나가야 될 일이 생겨.
0: 아.
1: 그래서 이 도량은 비우는 도량이라 한 3년만 딱 살면
0: 예.
1: 답이 오죠.
0: 아.
1: 특히 천진한 어린 그 동자
0: 예.
1: 이런 동자생들은 6개월만 되면 답이 오죠. 놓고 다녀 뭐 다 놓고 다녀.
0: 아.
1: 여기다 돈 한 보따리를 줘도 가지고 와서 저 법당 앞에다가 놓고 화장실이

0: 저쪽이니까 소변비고 이리 와야 되겠다고 오다가 잊어버려. 잊어버려. 저기서 노루 나두가 소리를 지르면 그거 구경으로 갔다가 그 돈을 영원히 잊어버려. 이렇게 비워져 있어. 그걸 내가 직접 체험했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도 수작에 히틀러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천방지축으로 살았는데 여기 와서 다 쉬어졌어. 여기 쉬어지니까 옛날에는 누구 어떤 분 하나 열반해도 내가 참내를 하면 행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막 연일 다녔는데 여기 와 탁 한 십몇 년 지나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전부 번뇌다. 움직이시래요. 그리고 어디에도 나서기 싫고 뭘 하는 것도 옛날에는 밝혔는데 그게 다 잠재워지고. 그리고 첫째는 일거수일투족 하는 일이 그 착이 없어져 떨어져 버려. 그래 누구한테 우리 선원 대중들이라도 뭐 지적상에서 한 마디 턱 해놓고 30분만 되면 옛과 똑같아. 그래 그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일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 이상하다 그래. 나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때 그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경청도 하고 탕마도 하거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스님 하나가 농사를 잘 짓습니다. 약을 치지 않고 걸음도 손수해가지고 무공해로 약을 치지 않고 하니까 좋잖아. 고추 같은 게 나오면 참 맛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대중들, 지금은 내가 따로 이렇게 서로 상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대중들 같이 먹었잖아. 같이 이제 먹으면 밥을 먹고 고추가 맛있어서 고추를 하나 딱 먹고 그러고 놔. 다 못 먹으니까 고추 한 반틈 놓는다고. 놓고 또 이제 밥을 먹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려. 그걸 잊어버려. 고추가 다시 들어와. 놓으려고 하면 하나 있는 거라. 그럼 미안하잖아. 그 순간 미안하잖아. 내가 욕심을 챙기는 거 같고. 고추는 많지만 욕심을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제 좀 급해져. 사람들이 보니까. 보는 사람도 내 혼자 의식을 하겠지. 그 두 개를 빨리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밥 한 술을 뜨는 순간 또 잊어버려. 그게 7개가 될 때가 있어서. 부끄러워요. 그것뿐이 아니고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기억이 없어. 그냥 충실하는 거라. 그래 밤에도 막 9시까지 계곡에 일하러 다니고 우려하고 그러지. 그런데 한 20몇 년을 여기서 미쳐서 살았어요. 미쳐서.
1: 여기 들어오신 지가 지금 20년이
0: 넘었어요. 26년 됐어요. 요 도로를 내가 포크레인을 3개 망쳐가면서 서투르니까.
1: 직접 길을 내셨네요.
0: 전부 때도 다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 이 길을 20년 만에 냉기라. 그래 밤에 이제 잠 안 자고 포크레인을 타고 화도 하나 들고 사니까 버떡버떡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이건 돌리면서 화두는 들고 이런 걸 막 연일해서 막 20일씩 그게 한 3년 되니까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붙더라고.
1: 아, 이 다리만 이렇게 매 이걸
0: 안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
1: 그렇죠.
0: 이 다리만 이 부어. 이상하다. 땅땅해. 그래 이제 안 움직이고 앉아 있으니까 한쪽 다리가 붙고 좀 있으면 이쪽 다리가 붙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걸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으니까 내 그 불 같은 기질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잡혔지. 아무도 못 잡아. 이 도량이 참 천하 명당이기도 하지만 산승한테는 아주 고마운 도량입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사당 같아. 통로사처럼 편안해. 그리고 재실 갖고 사당 같아. 내 기질이 쉬지를 못했으니까 여기 막 높은 데서 막 내려다 보이고 진 누르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거 제실 사당 같아. 그래 한철만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이걸 누가 넘겨줄 사람이 없어. 오질 안에 비어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 길게 사라졌는데 이제 근래 한 7, 8년 전부터 어디 나갔다 2, 3일 있다 들어오면 좋은 도량이구나.

0: 이걸 느낍니다.
1: 예.
0: 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 쉬어진 것 같아요.
1: 예.
0: 그걸 확인하지.
1: 예. 그 2년 터입니다, 스님이.
0: 2년 터지요.
1: 예.
0: 무슨 2년인지 나가려고 나갈 수가 없어. 진재선사께서 동화사로 오라고 선원장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나갈 수가 없어.
1: 예.
0: 이거 비워두고 나갈 수가 없어. 일만 저지르고 수습을 안 하면 문 닫으니까. 그런 뭐 책임도 있지만 그런 책임이 있다고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
1: 예.
0: 무슨 인연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또 수자 스님들하고 같이 또 선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0: 수자 스님들은 전국에서 다 가려서 봤습니다.
1: 아, 예.
0: 그래가지고 우리 입방 몇월 며칠부터 이제 방불로 왔네 이래. 나는 두 번 초창기에 보내놓고 안 했습니다. 왜?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
1: 그렇지, 그렇지.
0: 응? 총림에서 그걸 이끌어서 네, 숫자 많은 사람이 하나를 다뤄야 되는데
1: 네.
0: 우리 9명, 10명 사는데 그 다루기 쉽지 않아요. 둘만 와도 시끄러워.
1: 네.
0: 그런데 내가 설법하러 다니고 밖에 나다니면서 누구를 제도한다는 것보다도 내 공부를 하면서 탁마할 수 있는
1: 네.
0: 좀 길들여지지 않은 수자들이 좀 한둘 섞였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바람으로 공부를 안 냅니다. 한 번도. 그리고 잘 좋은 사람들이 너무 잘 모였지.
1: 네.
0: 그러면 어디서 꿔오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
1: 예.
0: 어디 방도 안 드리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톡을 해서라도 끌고 와요.
1: 예. 네,
0: 그 한 분이 나하고 씨름을 하면서 또 대중들이 배우고 탕마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조용하게 사는 건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이제 이제 요처에서 대중들이 부딪혀 봐야 된다.
1: 예.
0: 이런 생각으로 방부를 가려서 안 받고
1: 예.
0: 어떻든 누구든지 방부 못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인원에 한정돼서
1: 예.
0: 무조건 한도는 내가 무조건 받습니다. 다 싫어도. 우리 대중이 싫어야 나 받아.
1: 예.
0: 대중들이 의아할 때가 많지.
1: 그래도 큰 스님 덕화가 있으니까 그게 다 이렇게 또 나갈 때는 또 다 정리돼서 나가시고 그러시겠네.
0: 아니죠. 계속 파장이 있죠. 파장이 있는데 그걸 낙으로 삼아요.
1: 예.
0: 왜?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혹시라도 수자들을 제접하게 되면 이걸 다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1: 예.
0: 더 드센 놈이 왔을 때도 겪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1: 예.
0: 그들한테 배움이 있습니다.
1: 예.
0: 기질이 아주 출중하고 모나고 아직 길들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독특한 숨겨진 게 있어요.
1: 예.
0: 이것만 다듬으면 먼 훗날 법상에 올라가면 세수를 냅니다.
1: 정말 세상에는 아주 거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걸 여기서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 이렇게 마음을 먼저 닦아 나간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교화하는데 굉장히 좀 잘 저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내가 평상시 이제 불자님들한테도 또 우리 스님들한테도 어떻게 다 얘기할 때는 고생해야 된다.
1: 네.
0: 고생. 힘들게 살아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걸으면 운동이 안 된다.
1: 네.
0: 좀 힘들어야 된다.
1: 네.
0: 그래야 근육이 붙거든.
1: 네.
0: 마찬가지로 수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중 생활하는데도 힘들어야지.
1: 예.
0: 힘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에 한 시간을 쉽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한 시간을 쉬면 이 우주에 있는 선원 전체가 흐트러진다. 한 시간을 쉬면 또 한 시간을 쉬려고 그래. 두 시간을 쉬면 또 한 시간을 쉬려고 그래.
1: 예.
0: 그럼 여기서부터 흐트러지지 않으면 전체가 다 흐트러진다. 그래서 꼭 쉬고 싶으면 자유정지는 없고 정이 힘들어서 너무 앉아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고 싶다면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물력을 해라.
1: 아, 예.
0: 그러니까 한 시간 올려 가면 한 시간 쉬고 두 시간 올려 가면 두 시간 쉬고 하루 올려 가면 다음 날 쉬어라.
1: 예.
0: 한 달 올려 해라. 그럼 한 달 쉬어 줄게.
1: 예.
0: 한 달 할 놈 없거든.
1: 그렇죠.
0: 이게 이제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 있으면 내 도끼를 부려. 이거 오늘 올려 가겠습니다. 그럼 난 벌써 알지. 아, 또 이제 20분 전에 끝나겠구나.
1: 네.
0: 아, 절대 못 끝나지. 그럼 난 좀 피해주면 그게 나와. 네. 20분 전에. 아, 스님 뭐, 선원장 스님 뭐, 울력이 다 끝났습니다. 울력이 천지가 울력이다. 쓰는데 또 쓰는 것도

0: 올려기니까 지금 몇 시 됐어요? 알면서 그럼 뭐 20분 전입니다. 아 그러면 21분 하시오.
1: 21분.
0: 어, 21분. 왜? 20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얘기했잖아.
1: 예, 예.
0: 아, 그러니까 21분. 어... 그걸 꼭 지킵니다. 예. 한두 번만 하면 이제
1: 그다음부터는 절대 꾀를 안 쓰겠네요.
0: 그리고 자유정진을 한 시간 하거나 예. 편하게 살면 그 사람 망쳐줍니다. 망쳐놔.
1: 예.
0: 다음 철에 가서 살 수가 없어.
1: 예.
0: 만약에 하나 9시간인데 막 2시간을 빼줬다. 그럼 7시간이잖아.
1: 예.
0: 다른 8시간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
1: 예.
0: 어, 그러니까 많이 짜서 살고 많이 짜서 살되 되게 살고 되게 살면 이 처수에 힘들게 살았지만 다음 처수에 가서
1: 그렇죠. 혹시...
0: 조금만 수월케 한 시간만 빼줘도 예. 아주 시간이 잘 갑니다.
1: 예.
0: 어. 그래서 이걸 근기에 맞게 예. 무조건 뭐 14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근기 그때 모인 대중을 예. 선언자이나 리더가 딱 보고 아픈 사람에서 아픈 사람도 수용하고
1: 예.
0: 그래서 시간을 딱 짜는데 아픈 사람한테는 배려를 해줘야 돼.
1: 예.
0: 그것까지 끌고 가려면
1: 예.
0: 부처님 법이 쇠해
1: 예.
0: 병을 더 얻어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해자고
1: 그렇죠. 예.
0: 그건 그건 안고 가야 되고 이건 봐서 건강한 집단인데 깨를 부린다 그러면 예. 원수를 줘야 돼.
1: 예.
0: 그래서 소임자는 욕을 먹어야 된다. 그 욕을 먹어야 된다.
1: 예.
0: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걸 욕먹지 말고 어떻든 대중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안 하려는 걸 시키니까 얼마나 욕하겠어요.
1: 예.
0: 그걸로 욕먹어야 된다. 그래 한국 불교 산다.
1: 예.
0: 이런 생각 가지고 난 막 머슴 노릇 합니다.
1: 아이고, 교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한국 불교 전통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 살찔 일이 없습니다.
1: 예.
0: 살찔 일이.

0: 이게 작잔속의 태풍이야. 조계 종교 도량이잖아요. 여기 설악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선이 최초로 들어온 곳입니다. 꺼져가는 어디 선의 불씨를 되살린 분이고 그 중심에 태국 보구가 있습니다.
1: 예, 서곡 청공스님으로부터
0: 임재종의 정맥을 받아오시고 돼지들이 보니까 이제 반갑기도 해요. 그런데 야들이 야가 다 교육을 받거든. 어미가 있으면 새끼를 낳아서 그럼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요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몰라. 그래갖고 막 도량이 되고 돌아다니고. 아,
1: 교육을, 기본 교육을 못 받아.
0: 기본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게 말로 교육이 아니고 그런 데서 다 자비가 나오는 거거든. 선지식의 천하의 대자연이 선지식.

0: 조계 종교 도량이잖아요. 여기 설악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선이 최초로 들어온 곳입니다. 그런데 종교 도이국사 때는 가나선 시대가 아니에요.
1: 예.
0: 조사선 시대지.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6조 해능대사, 7조 남학, 회양, 8조 마조 도일, 9조 서당지장. 그러니까 이분이 10조에 해당합니다.
1: 예.
0: 도이국사가.
1: 예.
0: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가나선을 이야기할 때는 종교는 강조하되,
1: 예.
0: 예.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으면 되고, 왜 이야기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 생각해요.
1: 그렇죠.
0: 예? 가나선은 뭐 어렵다 생각해요. 정진원 선생님들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선사들의 법문이, 우리는 내 생각은 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어렵게 하기는 쉬워요.
1: 예, 오히려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죠.
0: 아, 그럼.
1: 예.
0: 그래서 나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존경해요.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예. 하라면 나는 못 할 것 같아요.
1: 아, 예. 좋은 비유십니다.
0: 아니, 우리 부처님이 마음 하나

0: 이야기하는데 84,000 본문이 있잖아. 이건 네. 대기설법이지.
1: 예.
0: 금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정진하는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결제법을 할 때는 일구를 드러내고 주장자를 해고 되고 불자를 흔들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 대중은 그게 뭔가 어려워하면은 다음에 접근이 안 된다고. 일단은 쉬어야 되는데 정말 가나선 쉽게 하기 어려워요. 나도 어려움을 늘 느껴요. 그러나 내 지론은 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풀자는 거지. 예, 그런 건 쏙쏙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근데 다 이야기식으로 풀 수는 없잖아.
1: 그렇죠.
0: 그러고 이제 가나선을 최초로 받아들인 거는 보조국사입니다. 고려 중기 때 상무조함 있지. 거기에서 대어록을 보다가 깨쳐요. 그래서 가나선을 제창해. 그래서 가나계리론도 쓰고 이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고려 말에 삼화상이죠. 태고보우, 백운경안, 나홍획은. 이분들이 그때는 원나라. 원나라 가서 전부 법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어디 선의 불씨를 되살린 분이고 그 중심에 태고보우가 있습니다.
1: 예, 서곡 청공스님으로부터
0: 그러지.
1: 법을
0: 임재종의
1: 배우셨습니다.
0: 정맥을 받아오시고 기초가 튼튼해야 좀 바람에 안 흔들리지. 근데 기초가 없으면 우리 불자들도 그래요. 불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기초가 있고 또늘 수시로 참선을 해본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은 이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왜그 중심이 없어? 어떤 말을 해도 그러잖아요. 선사들은 확철대오 한 분들은 어느 말 해도 그건 진리요. 내가 그래. 거기에 편향되지 마시오. 근데 이제 확철되어 못한 사람들이 자기 주관껏 이야기하는 게 문제지. 수행법을. 그거 아니오. 이래 버리면은 상처를 입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좀 스님들의 수행이라는 게 경전 같으면 교과서가 있는데 이게 선은 교과서가 없어. 그래서 가나선 조계종 수행의 길 가나선이라는 책을 2005년도에 낸 거예요. 선빵이 냈거든. 선빵에서 2년에 걸쳐서 토론하고 하면서 낸 거예요. 근데 토론하면서 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낸 것만큼 일목요연하지 않아. 그럴 거 아니요.
1: 그럼 또 중복되고 이런
0: 예,
1: 거는 좀
0: 중복되는 거 있고 또 중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향을 설정을 할때 전국 선원에 설문지를 돌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의 형식이에요. 수행자들이 어떤 것이 궁금한가. 이러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학자들이 쓰면 잘 쓰지. 근데 현장감이 없어요. 일목요연한데. 근데 이것은 토론할 때 고우 스님이 좌장이었는데 얼마나 격론을 했는데 해제하면 2박 3일씩 연찬회 하면서 특히 도노 돈수 점수 그게 말이 돼요 막 하고 그건 좋은 거거든.
1: 그렇죠.
0: 그런 거 토론이 있을수록 좋아요. 딱두 가지 첨예하게 서로 양보하는 게 도노 돈수 점수 그다음에 법맥.
1: 예, 법맥.
0: 법맥이 어디에서 주장하는 건한 150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때 법장 스님 종문장 때인데, 그분이 가나선 책을 우리가 냈는데, 대구 주집 불교회관에서 늘 토론했어요. 그리고 석종사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석종사에서 많이 했구나. 스님들 이거 낸 기념으로 뭐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1: 없다가
0: 그러더니, 야, 그러면 여기 이 절을 한번 가봅시다. 선종사찰.

0: 그래서
1: 중국을 그냥
0: 25일을 짠 거요. 예. 그때 24명이 갔습니다. 예. 그때 현기승이 버스에서 한마디 했어요. 아, 내가 토굴에만 살다 보니까 오랜만에 대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이 대중이 귀국하거든 그대로 한 도량에 삽시다 결사하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1: 이 가나선 법회 이런 거를 어렵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대중들에 더 많이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뭐 이런 앞에 무슨 뭐 연극 비슷한 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촬영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요. 조금 지금 어렵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젊은 사람들도 좀 참여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가나선이 계속 명맥을 잇고 또 발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나는 그렇습니다. 아, 나도 좀 가나선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남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 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0: 경기도 화성시 구봉산 자락 아래 6,000평에 달하는 부지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흐르는 곳. 세계 최초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교화의 역사를 조각으로 구현한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 공원입니다. 11분의 부처님과 7분의 존자님, 30명의 제자들,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활상 성도와 부모의 은혜를 설하신 부모 은중경 석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안내판 앞에 서면 음향 센서가 작동해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전도 부촌.
0: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보다 감동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인가 평생을 고민하신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의 원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황채산 참배호 내려오는 길.

0: 중생에게 삶의 지혜 주신 부처님 그리워 하도 그리워 눈물 납니다. 전에는 잘 불렀어요. 그래도 요즘 자꾸 안 되지. 1981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국 비구니회에서 인도 부처님 성지를 모두 처음 성지 순례 갔어요. 제일 처음 성지 순례 한 곳이 이제 룸비니 동산이었는데 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고 더욱이나 이제 그 아기 부처님 얼굴까지 이렇게 깎았겠나 싶어서 아주 슬퍼서 이제 두 시간을 나오면서 이제 울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저 엄청난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어도 그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고 또 배우지 못하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생각을 해서 우선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모두 전하고 가르쳐주는 길밖에 없겠구나 해서 생각을 한 게 그 이제 부처님 교화 공원처럼 엄청난 불사가 된 거예요.
1: 드넓은 자연 속에 펼쳐진 환희로운 대작불사는 50년 세월 일심으로 이어온 기도와 불보살님의 가피로 완성될 수 있었고 이제 백인의 천법사단 출범이라는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훌륭한 교화공원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장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 해주스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전법사단을 창설해야겠다 해서 이 전법사단을 저는 적은 숫자를 생각했는데 큰스님께서는 저마치 100명이라는 숫자의 전법사를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0: 네, 오늘 부타 콘서트 빈비사라왕의 기와 중림정사에 대한 설법입니다. 보시와 지계와 천상에 나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1: 성일 스님은 1년 동안 일요일마다 부타 콘서트 설법회를 열어서 조각상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할 부처님 교화공원 전문 전법사를 양

0: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1: 증거예요. 오늘 법문은 마칩니다.
0: 부따 콘서트는 부처님 교화 공원의 각 조각상에 담긴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2022년부터는 독후감 쓰기 대회를 열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도반들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처음엔 글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2: 스님께서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냥 법문으로 끝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우리 실생활에서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이웃에 전하고 우리 가족과 이런 그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이런 설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감사에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0: 마침내 지난 3월 성일 스님의 설법회가 끝나는 날, 그동안의 공부를 세상에 회양하기 위한 백인의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가 탄생했습니다.
3: 거룩하신 부처님,
4: 오늘 저희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들은
3: 지극한 마음으로
4: 정성 다하여
3: 전법할 것을
4: 부처님 전에 구합니다.
0: 부처님께 전법단 결성을 구한 후 바로 공양실에서 전법사증 수여식이 봉행됐습니다.

0: 전함 부처님법 전합시다.
1: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단에게 깃발이 수여되고
2: 부처님법
3: 전합시다.
2: 부처님법
3: 전합시다.
2: 부처님법
3: 전합시다.
0: 임명정 법현종원형 위 불자는 신심과 원력으로 전법에 임하고자 하는 뜻이 장하여 이에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의 전법사로 임명합니다. 불기 2570년 3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법도량 신흥사 태주성 1주지 선관
1: 전법사 한 분 한 분에게 전법사증이 전달됐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백인의 전법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4: 저 오늘 전법사 수료증을 받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앞으로 부처님 교화공원을 전법하는 데 그리고 부처님법을 전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5: 저희 전법사단은 해주 성일 큰스님과 주지 성관스님의 이 위대한 포교 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하셨던 부처님의 전도부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참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오늘날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최고 성지로 손꼽히는 화성 신흥사. 신흥사의 명성은 50여 년 전 어린이 포교라는 말조차 전무했던 시절 내 성불 한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을 포교하리라 하신 회주 성일 스님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성일 스님 곁에는 오랫동안 뜻을 같이 해온 어린이 포교의 전문가 선관 스님이 늘 함께였죠.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어린이 법회. 아이들을 위해 만든 어린이 법당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 의례가 진행됩니다. 마치 동화처럼 들려주시는 주지 스님의 부처님 이야기.
6: 자, 가올라야.

0: 이 대화에 어떻게 할래?
1: 부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2: 꼬마 아가씨는 카메라가 신기한 모양입니다.
3: 자, 계단 조심, 다리 조심. 자, 합장 방해.
2: 법당을 나온 어린이 친구들 부처님 교화 공원으로 향합니다. 부처님 품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이 시간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장차 어떤 재앙분이 되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4: 우리가 어린이 불교학교 뭐 청소년 수련대 할 때 예전 같지 않게 아이들이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법문할 때. 그런데 교화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교화공원으로 데리고 이제 가면 처음 입구에서부터 그냥 발랄하고 또 뭔가 호기심 깃든 그러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테마마다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테마마다 내용 다르고 저 자기들이 직접 이제 들어야 하니까 참 자연도 체험하고 부처님 법문도 듣고 그러한 것을 직접 현장 체험 학습하듯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흐뭇하지요.
2: 어린 천진불들에게 불현을 심어주고자 한 성일 스님의 발심은 오래전 출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 1963년 12월 12일 눈 덮인 가야산 해인사 삼선암에 출가 입산하여 행자 시절 염불 외우고 목탁 치는 공부가 익숙해지고 불교에 대해 무언가 알고 싶어 할 때 마침 삼선암 불장 한 켠에 책 두 권이 있었는데 그 한 권은 성문이므로 염불 배우는 사람들이 염불 베껴 쓰고 외우는 귀한 책이고 나머지 한 권은 낡은 책 표지에 팔상록이란 책이 있어 어른 스님께 말씀드리고 읽어보니 부처님 일대기여서 얼마나 기쁘고 간절했던지 그 감동과 한의심이 6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와 그 가르침, 중생을 위한 대자비심이 너무나 감사하여 저도 또한 일평생 부처님 법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이 팔상록 설법으로 스님이 히터쳤다는 어린이 선생님들의 이야기 2박 3일 어린이 3박 4일 청소년 수련 한번 하고 나면은 모두 소감 내 부처님이 제일 훌륭하시고 나도 부처님이 되고 싶다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4: 부처님 교화공원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 마음하고 내려올 때 마음이 다르다. 내려올 때 마음은 그럼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스스로가 교화된 느낌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교화공원의 15 테마가 다 주제가 다르듯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고민거리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 들어보면 뭐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도 혼자 올라가서 초점 보면 맨 꼭대기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려가면서 또 아주 해맑은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고 아 정말로 교화공원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날 즈음 새롭게 탄생한 전법사들이 반갑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청주 평화사 스님과 불자님들이 부처님 교화 공원으로 순례를 왔는데요. 전법사들의 안내를 받는 내내 여기저기서 감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교사의 길이 빛날 한국 불교 최초 부처님 교화 공원의 순례는 내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우와, 우리 순례자 모두는 함성부터 나왔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

0: 떠요 짜임새 있는 가람배추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니 깊은 산 중에 있는 불량거도 같았다. 교화공원을 올라가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신흥사 안내자의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과 음양센서에서 흘러나오는 부처님의 중생교화는 순례자 모두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나 또한 그러하였다. 매니의 초전 법륜상 부처님과 오비구가 계시는 곳에서는 우리 순례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와 웅장하다, 와 굉장하다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우리 일행은 한결같이 부처님 당시에 노교원 사슴동산에 온 느낌이었다. 막연하던 부처님 생애가 확연하게 이해되었다. 다시 오고 싶은 도량이라는 반응이었다.
1: 불교를 잘 모르고 또 불교 공부를 좀 하셨어도 교화공원에 오시면 불교 역사 및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진리를 바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신흥사, 화성 신흥사 교화공원으로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시면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 수 있습니다.
0: 아침부터 내린 봄비로 운치 가득한 신흥사. 오늘은 부처님 교화공원에 11분 부처님을 찬탄하는 만발 공양 기도 법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떡과 과일, 음료수가 담긴 꾸러미를 받고 100명의 전법사와 신흥사 불자들이 부처님 교화공원으로 향합니다. 부슬부슬 비를 맞으면서도 표정은 햇살처럼 밝기만 한데요.
2: 깨우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1승 열애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0: 차례차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는 전법사들.
3: 너는 그 돈으로 그러면 절을 지어드려라. 그랬더니 그 나와있던 국민들도 그러면 저희들은 노동을 해서라도 저희들 힘을 보태겠습니다.
4: 이것으로 돌아와서 설법을 합니다. 자, 그동안 수행자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5: 때는 부처님이 다마 대접해서 머무실 때 일입니다.
0: 조각상 하나하나에 담긴 경전 속 이야기들이 전법사들의 설명과 더불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2600여 년 전 인도 사르나트 노교원에서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초전 법륜상 앞에서 성혜 스님이 56명의 전법사들에게 전도 선언을 하셨습니다.
6: 부처님의 전도 선언.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7: 모두 일어나셔서.
6: 네, 일어나서
7: 스님께 반배 후 돌아서 나가겠습니다.
0: 계속해서 백인의 전법사를 향한 성일 스님의 전법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6: 오늘 여기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들이시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시라. 모두
8: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0: 부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불법을 전하겠다. 결의도 다졌습니다.
6: 자타 일시 성불도 나도 너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성불합시다.
0: 부처님 교화공원은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친견하듯 백인의 전법사들과 불자들은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절하는 우요 삼잡의 예를 갖추며 전법의 원력을 굳건히 새겼습니다.

0: 저는 부처님 만발 공양을 체험하고 그 해주스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저도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날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베풀고 그리고 복을 지음으로써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정명성.
2: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큰스님께서 전법사까지 만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오늘 또 행사에 마지막까지 참석하였더니 정말 새로운 마음이 더 신심이 많이 납니다. 더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여서 훌륭한 전법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오늘처럼 기쁜 날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신흥사의 자랑 마하연희단과 환희풍물단이 멋진 찬탄 공연으로 전법사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4: 궂은 날씨에도 저희 연희단들 모든 분들이 너무 즐겁게 저희 부처님 법회를 너무 잘 맞춰서 너무 좋고요. 저희는 앞으로 힘이 작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저희 마하 연희단이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큰스님 원력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도록 하는 마음이 저희들은 항상 있습니다.
5: 멀리 인도 부처님 성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에서 각 테마마다 부처님 법문이 흘러나오는 내용을 직접 듣고 또 보고 하면서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셨던 그런 현장 체험을 생생히 해서 교화될 수 있는 장소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6: 근데 이제 전법사들이 우선은 자기들이 이 교화 공원에 그 이야기를 모두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아무리 해서 자기들이 우선은 환희심이 나고 행복해지고 행복해야 한마디를 이야기를 해줘도 전에 듣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지 자기 마음에는 별 그냥 감동이 없고 하는 이야기 해봐야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정말 한번 그냥 열심히 열심히 크게 남에게 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제일 바람이다 이제 했으니까 모두 할 때까지 그래야겠지.
7: 자, 부처님 꽃이 피었습니다.
3: 포교와 전법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제일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이며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지는 최고의 길이란 신념으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지혜와 자비의 행을 실천해온 신흥사 스님과 불자들. 이제 포교 전법 50년의 공덕을 더 크게 나누기 위해 백인의 전법사단이 출범했습니다. 불법의 향기 만발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부처님 교화공원에서 백인의 전법사들이 전하는 부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과 귀와 마음이 행복해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 부처님의 전법사가 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불사에 동참하게 되실 겁니다.
8: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입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2월 10일. 신요엔 서울 정사에 열반 존상을 봉안하는 특별한 날이다. 삼삼오오 모여든 서울 정사 신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설파해온 개조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1980년대 초 한국의 둥지를 튼 신요엔은 일본 불교의 한 종파다. 오늘 봉안할 열반 존상은 열반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신요엔의 본존불이다. 신요엔의 가르침이 서울에 전파된 이래 30년 만에 이루어낸 거룩한 불사에 부산, 제주 등 국내에 거주하는 신도들은 물론 일본에서도 불자들이 방문해 열반 존상 봉안의 감동과 희열을 함께 나눴다. 신요엔의 개조 이토 신조는 1936년 진원종 총본산인 제오사로 출가해 출가, 제가의 모든 수행을 계승하고 신요엔의 문을 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의 고통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은 것처럼 개조는 오로지 고통을 소멸하고 삶이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서원 하나로 중생 구제에 나섰다. 개조는 열반상을 직접 조성하며 이런 말씀을 남겼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형태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불성을 개발하여 살아있는 부처로서 이 세상의 상락아정의 불국토를 현현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봉안하는 열반 존상은 개조가 직접 조성했던 열반 존상을 본따 조성했다. 불상에 복장물을 봉안하듯 수미단 밑에 동서남북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성병과 오곡을 채워 넣으며 열반 존상 봉안 법요가 이어졌다. 불자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한다. 개조가 열반 존상을 조성하며 염원했던 상락아정의 불국토를 바로 이곳 인연의 땅 한국에 건설하기를 발언한다.

0: 新如来は、仏の悟り、それを誰もが持っている、それを生み出して、見出してあげたい、またそれぞれの方々にも、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気づかせていく、少しでも良きことをしていこうと、実践していく、他のためにという、それが人と人との融和、やがて国との融和、宗教の中でも、芸術でも科学でも医学でも、いろいろな分野においての、融合、融和、理解し合っていく。
1: 신묘엔 청년 불자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다. 바로 자타키 연수, 폭포 수행처 순례다. 개조 이토 신조가 아들을 잃고 그 괴로움을 수행으로 승화시켜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했던 폭포 수행처를 순례하는 연수다. 청년의 불자 중 일부는 자타키 연수를 다녀왔다. 먼저 다녀온 이들의 소감을 듣고 자타키 연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올해 자타키 연수를 떠날 회원에게 도움말을 주는 청년 불자들. 기회가 닿는다면 두 번, 세 번의 연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2: 혹시라도 이제 갔을 때 뭔가
1: 자타키 연수에서 개조의 수행처를 경험한 청년들은 연수를 통해 수행과 기도의 깊이를 갖게 되기를 발언하고 불자로서의 소양을 돈독하게 키워 돌아왔다.
3: 각오를 세워서 오는 게 좋아요.
4: 갈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한정적인데 이렇게 대표로 갈수 있게 됐다는 것에 되게 감사를 느끼고 있고요. 가서 뭐꼭 뭔가를 꼭 느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가서 또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보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도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 다치카와시.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신도들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신요엔 총본부. 올해는 신요엔의 가르침을 펼친 후 8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100만여 명이 수행하는 신요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신요엔의 수행과 정신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는 것에 진력할 계획이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요엔 신도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알기에 신요엔 신도들은 스스로 품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행복해지라 설했던 개조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일심 수행한다. 올해 자타키 연수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개조는 장남을 먼저 하늘로 보내는 고통을 자타키 수행과 촛불 수행 등을 하며 이타의 서원으로 승화시켰다. 자신의 고통에서 한 발 나아가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에게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전한 개조 이토 신조. 그의 대자비한 회향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요엔이 융성할 수 있었고 수많은 불자들이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 정진하고 있다.
5: It's a bit like coming home. Probably, you see it many times in videos. I live in Milano, and during the ceremonies you can see Oyasono. But being here somehow helps you feel closer to it, because as long as you see it in a video, it's difficult to really feel connected to it. But now that you come here, you can really feel it close to your heart somehow.
6: Yeah, my first time, I was very, very nervous and confusing. And now I'm really relaxed and my heart is quiet. And my prayer is deeper and deeper to the Shinryu parents, and I feel really good.
1: 자타키 연수의 첫날은 오리엔테이션과 총본부 참배,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 불자들은 총본부를 참배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리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수행담을 나누며 국적을 뛰어넘어

0: 신유엔 신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청년 불자들. 자타키 연수의 첫날은 숙소인 후지미 연수소에서 토론으로 저물어 간다.
1: It's a very inspiring moment for me to see and meet these different YM members. But I think these gatherings are really important. And on the other hand, you also feel that yes, you practice within your country,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meet these members from outside your country, you feel the teaching is more global as well. And by seeing so many practicing together, and you feel that you're not practicing by yourself; you're practicing with a large community. Let's say, yeah.
0: 자타키 연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토론 시간이다. 세계에서 모여든 청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 서비스는 기본. 일본어로 진행되는 모든 독경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루어진다. 개조의 가르침이 각국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의견을 나누며 수행도 깊어지고 점검도 된다. 개조는 진리를 전하는 것에 국경과 인종,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개조의 뜻을 이어받아 하와이,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신유엔 원주와 신도들은 해외 포교에 앞장섰다. 신유엔은 일본에서 태어난 종파지만 누구라도 진심을 다해 수행하고 봉사와 회양으로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선지식이 되길 꿈꾼다.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케냐 등 신유엔의 법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원주가 전 세계를 돌며 끊임없이 법회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개조의 서원이자 신유엔 신도들의 발언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정진하는 15만여 명의 신유엔 신도들은 지금도 개조의 가르침을 자국민들에게 전법하고 있다.
2: 과거의 전통이 流れに 学び続現代に即応する英知を未来の融和世界へ人々の利他祈りを各々の長所を生かし皆の個性の光が豊かに輝く知恵と慈悲と和合の船に乗り共に漕ぎ出してまいりましょう。
0: 신유엔 수행센터 응연원에 청년 불자들이 속속 모여든다. 신유엔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감사, 선조에 대한 회향의 기도,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독경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자타키 연수에서도 정진 독경은 꾸준히 이어진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에게 연수의 첫 업무가 주어질 시간. 이번 연수에 처음 참가한 청년 불자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다.
3: 쇼신사마 often cleaned bathroom inside the temple. She taught us that we can purify our own minds and hearts through this practice.
0: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리를 꿈꾸라. 몸소 화장실 청소에도 앞장서며 중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을 실천해 보이셨다. 개조와 영조의 실천은 하심하라는 가르침을 쉽게 전했다. 하심하는 마음 수행이 보다 높은 진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지름길임을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신유엔은 해외 구호에도 늘 앞장섰다. 지진 피해로 고통받던 부처님의 나라 네팔에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신유엔이 나눈 건 물질이 아닌 마음이었고 그동안 받았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전 세계 모든 이에게 회양하는 일이었다.
4: 사회에 どうして私たちがそのどういうふうにしていこうお返しをしていくか ということも最初に教室も始めてらっしゃるんですね。

0: で、それがその先ほど申し上げた早朝放置だとか、それ以外にもそのようにしていろんなその災害が起きるとそういう貢献活動をしたりとか、それから公的機関に対しても錠剤を一部を皆さんの、願いっていうのかしらね、皆さんが託されたものをお届けして社会に役立つようにしていこうとかというふうにして、いろんな機関だとか、それから赤十字だとか、いろんなとこに支援をさせていただいたり。
1: 평소 해오던 수행과 기도지만 응현원에서 하는 독경과 108배는 보다 정갈한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 보다 낮은 자리에 임하고자 하는 마음.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개조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며 깨닫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이국의 땅 일본에 모인 청년들은 오직 개조의 가르침에 따라 나를 잊고 정진한다. 한겨울 폭포 아래에서 시린 물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각성하고 이타의 마음을 일으키며 정진 수행했던 개조. 보살이 헌신한 것 같은 삶을 보였던 성자가 배우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융합되어 진열을 찾는 신요엔의 길로 이어졌다. 오늘 자타키 연수에 동참한 청년 불자들 또한 그러하리라. 국적과 언어, 인종의 차이는 더 이상 벽이 되지 않는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겠다는 거룩한 서원만이 여기 이곳에 함께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범부라 해도 당신이 설하는 불성을 바르게 전한다면 최고의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불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라고 가르치셨다. 청년 불자들은 하심하며 오직 부처님이 설한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보살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 깊이 발언할 것이다.
2: 자신 자신이 뭔가 사람에게 役立とうと 思った時には 반드시 그 포세가 生きていくんですよ. それを こう信じて、で信じるだけじゃなくて実践して行っていくところにやはりその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をですね、今回のジャタキの研修で皆さんに分か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1: 정진 독경과 108배가 끝나자 청년 불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원주의 법음을 직접 듣는 시간이 다가왔다. 개조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감동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의 길로 이타행을 실천했던 개조의 높은 서원은 청년 불자들에게 감동과 함께 더 열심히 정진하고 봉사하라는 경책이 되어 돌아온다.
3: I've been happy with my own practice and content, but she doesn't want this. She wants for us to help more and more people and it's really made me realize that this practice is a really an altruistic practice and I need to do this for the sake of others and not just for myself. And that's the one key message that I really got from her.
1: 밤 10시가 넘은 시간. 청년 불자들이 355 길을 나선다. 개조의 폭포 수행처를 순례할 시간. 자타키 연수의 꽃이라 불릴 일정이 시작됐다. 어찌 편함을 추구할까? 청년 불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최대한 개조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며 가는 그 길은 편함을 거부한 순간 수행의 길이 된다. 다카오산 입구에 집결하는 청년 불자들. 매서운 추위도 이들의 정진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오로지 폭포 수행처를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청년 불자들은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림은 수행이 되고 기도는 작은 소원이 된다.
4: excited to see, to experience what the Shiryu parents went through. And, so now

0: It's a mixed feelings. Yes.
1: Yeah. 폭포 수행처로 가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좁다. 팀별로 일렬로 수행처로 출발한다. 그 옛날 개조가 그러했듯 짙게 드리운 어둠을 뚫고 가는 길. 동행이 있기에 두려움은 없다. 차오르는 숨결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묻어난다.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개조가 걸었던 그 수행의 발자국을 따른다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잔잔한 감동이 따라온다. 이곳에서 개조 이토 신조는 진정한 신앙이란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누구나 행해야 할 길이라고 일갈했고, 진실한 가르침의 길은 은혜에 보답해가는 길임을 깨달아 이타행에 앞장섰다. 청년 불자들은 개조가 가르쳤던 자리 이탈을 되새기며 자비행을 베풀고 실천하겠다는 거룩한 서원을 세운다.
2: 새로운 청년들이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기존의 청년들도 함께 좀 더 지금보다 즐겁게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3: It's like a bridge with other faiths as well. So it's not just kind of wanting to spread Jin on itself, but the main purpose is for people to being able to access, being accessible to the teaching and find what they are looking for as well. So I think in that sense, yes, there is possibility. And I'm sure it will be global teaching. I think it's part of our responsibility as well.
1: 내 안의 불성과 봉사하며 살고자 하는 원력을 마음에 새긴 청년들.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요엔의 저력이 바로 이들에게 있다.
4: 人が 人に 声をか け, 人が 人の 悩みを 聞いて, その中からやはりその
5: 信念の教えによって救われてほしいと、信念の教えによって喜び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そういうふうにして1対1のその輪が昔も今も変わらず行われている信念のあり方な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これはこれからもやっぱり大事に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思うんですね。信念の宗教、それは日本で生まれた宗教ですから。 어느 국민에게도 그 救いが 伝わっていかれますように. 그のために 少ない人数のそれぞれの国の方々が 精進して 努力してくださいました. それを受け継ぎさらに広げていく, 広げるというか 信念を大きくしてほしいのではないのです. 真実一人が 救われるように 若い原動力 期待してお願いねっていう気持ちで、その方々にも私は信念よ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
1: 신요엔이 걸어온 길은 행복의 길이다. 개인의 행복을 빌고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에 평화가 오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행복해지는 것. 개조가 걸었던 길을 따라 수행을 하면 불꽃은 빛이 되어 어둠에서 나아갈 길을 밝히고 온기가 되어 모두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자리 이타의 실천은 세계 일화를 꿈꾸는 신요엔의 미래에 세계 평화와 모든 생명의 행복이라는 환희로 돌아올 것이다.

0: 예수님.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스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고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옛날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빼릴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스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스님.
1: 예, 스님 오랜만이다.
0: 예, 스님.
2: 인사 올립니다. 양주 회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인공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래. 예.
2: 인사 올립니다.
1: 이거도 강원주는 다 졸업했지?
2: 네.
1: 둘 다 뭐 통도사는 생소하지 않네.
2: 네.
0: 그래도 스님 저는 한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1: 몇 년 만에 왔지만
0: 예.
1: 요 오랫동안 같이 요 살았으니까.
0: 예.
2: 큰 집에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
1: 그렇지.
2: 제가 친문 때 처음에 입방할 때 저 산문 통과할 때 사형스님이 데려다 줬는데 저 소나무 지나오는데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이제 강원이라는 거기에 많은 스님들이 같이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긴장에 대해서 이제 그때 심장 뛰는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한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2: 네. 졸업하고 이제 이미 통도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알고 있고 그동안에 또 이제 절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성장했다 그런 뜻이다.
0: 저번에 그 경기도 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스님이 직접 드론 띄우셔가지고 그 자격증도 스님 그거 하시려고 다 따셨다면서요, 스님.
1: 지금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0: 예.
1: 우리가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그 시대 그 생각과 그 생활이 그대로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시대에 맞춰가서 살라고. 나도 뭐 예정 말기에 살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보고 겪어왔잖아요. 겪어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래도 우리 성녀들은 아주 고풍을 많이 지키고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과 뭐 전통 풍속과 전통 민속과 전통 예술과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성녀들이 전 국민 중에서 우리 성녀가

0: 제일 그런 쪽으로 많이 지키고 산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해도 7년 전에 머리 깎고 7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니까 그럼에도 스님 한 사람 지나가는 것만 해도 문화재라. 우리가 근본 성례라는 것과 근본 불교 사상과 근본 성례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변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해도 괜찮아요. 근본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1: 진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0: 네.
1: 일단 먼저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0: 인도?
1: 네.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한국 온 지 17년이 됐는데요, 스님.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양주에 있는 회암사라는 사찰에 주지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문화재 사찰이기도 해서 참 걱정이 좀 많았지만은 그래도 주지를 맡게 됐는데 스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통도사 주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조계종에 외국인 스님들이 이제 주지를 이게 맡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꽤나 많이 이제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님, 저와 포함한 이 외국인 스님들한테 스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지 소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에게 큰 지혜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외국인 스님이건 뭐 한국인 스님인 간에 그 마음을 다르게 묵을 건 없다 이래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평상심시도라 하는데 평상심이 이 도라. 그렇기 때문에 평상심을 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은 뭐 외국인 스님이다. 뭐 한국인 스님이다. 아니면 뭐 어느 절에 주지다. 어느 절에 주지다. 그거는 구분할 게 없고 근본 마음이 평상심을 가 있으면 되는 거라.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1: 알겠습니다. 평상심시도다. 이게 우리 주지 스님들의 화두로 삼겠습니다.
0: 그렇게 화두로 삼아야 돼요.
2: 저희가 지금 치문 때부터 뭐 평상심시도라던가 조국악화 이게 그냥 책으로 읽고 계속 들어왔는데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것들을 한 번씩 스님께서 이렇게 평상시시도라 특히 조국악화에 대해서 스님 말씀을 몇 번 해주셔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맞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상기시키고 그랬던 게 좀 있거든요, 스님. 그 조국악화에 대해서도 스님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세요.
0: 조국악화를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은 다리 밑을 내 앞을 보라 이 말인데 그냥 조국악화라 한다 해서 그것만 내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구렁이 빠지나 엉덩이 넘어질까 이래서 이제 다리를 잘 보란 말이거든. 걸어갈 때만 조국악화가 아니고 누워있어도 조국악화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다리만 생각하면은 다리 밑 들 보라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그것만 매달리는데 그거는 하나의 뜻이지. 걸어갈 때 앞을 단디 보고 가야 안 자빠진다 이런 건데 안 걸어갈 때는 그러면 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자신을 반조해서 돌아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집에 사람이 있다가 주인이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주인이 없으니

0: 이거 빈집이라. 주인이 들어오면 이제 차지하잖아. 그 사람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런 말 하는 수가 있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면 정신 나갔나? 이거거든. 정신 나갔나? 그게 마음이라. 마음 다르고 정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나가버리고 나면 몸뚱이는 그냥 빈집이라. 그래서 정신이나 마음이 이걸 따로 보면 안 돼요. 정신 나가면 마음 나갔다 이래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있으면은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마음이 없으면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거라. 그리고 조고각화가 역시 그래. 조고각화만 볼 게 아니라니까. 누워가 있어도 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반조하지 못하면은 조고각화가 안 되는 거지.
1: 그래서 전에 스님께서 먼 산 보다가 발 걸려 넘어진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조각해서 아 저도 아 맞다 맞다 하면서 이게 뭐 요즘 하도 뭐 AI 막 하다 보니까 뭐 3년 후에 어떻게 되고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막 사방에서 요즘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도 막 변해야 된다 뭐 앞으로 어떻게 뭐 불교도 AI 시대에 그거에 맞춰서 막 나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급하게 막 AI 공부도 해보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해보고 막 하는데 그 조각하니까 지금 당장 앞에 변할 거에만 막 신경을 썼지 정작 지금 당장 뭐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안 살펴본 것 같아서
0: 그 AI가 이야기하는 거 하는 것인데 AI에게 전부 다 물어본다 그러고 뭐다 그러지 그런데 AI라는 것이 비교하자면 수광체라 지 자신은 빛이 없어 달처럼 빛을 받아야 지가 빛이지 빛이 없으면 지는 빛을 못 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듣고 지가 정보를 수집해가 그걸 간직해가 있다가 그걸 내놓는 거지 정보를 받지 않은 건 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AI를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AI 그거는 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물건이지 지가 시킬 줄 아는 물건은 아닌 거라 그래서 수광체라 지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해 빛을 받아가 빛을 발하는 거라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은 뭐냐 발광체라 자기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라 빛을 안 받아도 자기가 빛을 가 있는 거라 그래서 능이 AI보다 판단 능력이 있고 능이 AI 천 개 만 개가 붙어도 참선하는 수자 하나한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말은 아주 없는 말이지만은 말하자면은 인간 AI라 참선하는 사람
1: 스스로 빛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제 본명이 인공입니다, 스님. 어? 그래서 도반 스님들이 농담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AI 스님입니다, 스님.
0: AI 스님이요? 예.
2: 이 수자 스님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 역시도 아직 선방에 한철도 정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인연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선방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선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대의심, 분심, 대신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나선을 시작을 하고자 하는 초보 이제 수자들에게 스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지. 네. 원래는 그게 세 가지가 아니다. 이제 선도 명칭이 뭐 가나선이 있고 뭐지 묵조선이 있고 열애선이 있고 조사선이 있고 막 선을 이름을 많이 붙인 거라. 그건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지.

0: 원래는 다 하나거든. 저 하도도 그렇잖아. 하도도 1800 공안이 있다 하는데 그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라. 하나로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근기에 따라서 이걸 잡으면 손에 잡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잡으면 손에 안 잡히고 이걸 잡아야 손에 잡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다 인연소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세 가지인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된다, 뒤에 해야 된다 이거 말할 것까지도 없고 또 그 도노와 점수를 또 말하는데 점수를 하나 도노를 하나 한 가지라. 근데 이제 점수라는 거는 점점 이제 닦아서 절차를 밟는 거고 도노라 하는 거는 한 번에 몰록 깨달는 건데 점수를 해가 깨달으나 도노를 해가 깨달으나 깨달는 건 마찬가지고 도노하기 전에는 다 도노도 점수에 해당되는 거라. 도노하기 전에는 그 도노에도 점수가 없는 게 아니라 도노 되기 전에는 다 점수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거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고 하도도 그래. 하도도 관하선이라 해서 관하선이라 하는 거 그 말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라. 말에 매달리면 아무거나도 하도가 될 수 있어. 이 컵이 뭐 이게 먹고 해도 하도가 될 수가 있고 머리 다 하도가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럼 왜 하도가 되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도가 되거든.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그 문제가 자체가 의심이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면 되나 그 의심이잖아요. 그 의심 자체가 하도라. 그러면 의심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선택하면 되고 또 이제 뭐 하도를 뭐 준다 이렇게 하는데 주고받을 게 없어 원래는. 아무리 줘도 지가 의심 안 하면 하도가 안 되는 거라. 의심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의심하느냐?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왜 다 알았느냐 이거라.
1: 아닙니다.
0: 다 알아서 의심이 없나 이거라.
1: 네.
0: 모르는 줄을 몰라서 그런 거라.
1: 네.
0: 모르는 줄을 모르니 의심이 없는 거라.
1: 네.
0: 그 참선하는 사람뿐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모르는 줄 모르는 건 모른다니까. 하기야 뭐 모르는 줄 모르면 천하 태평이지. 아무 걱정이 없지.
1: 네.

0: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박물관 전시를 보면서 선생님 제목이 네가 내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보면서 저희도 이제 불교 미술 하다 보니까 뭐 공부하면서 그 외 보통 이제 작품들을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작가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하는데 스님께서는 처음 말씀 이게 선사들이 하는 거고 이게 나는 이게 돌을 닦는 사람인데 그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게 이제 그 지금 작품들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어떤 그런 구상을 하시고 막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그때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기에는 뭐 이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이렇게 색감이나게 너무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렇게 뭐 색깔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걸 쓰셔가지고 다들 선생님 외국 분들은 이 작가가 청년 작가인 줄 안다고 선생님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스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근데 저 안에 있는 아직도 그 청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뭐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선생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1: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죠, 그게.

0: 그건 실제 어려운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노인인데, 청년 생각을 한다, 청년처럼 한다, 이거는, 까만 사람이 청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나는 청년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미 나이는 나이가 많으니까 많은 거는 많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젊을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은 나는 아주 쉬운 거라. 그러니까 80 먹은 사람이 20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거는 이미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에 대해서는 시비할 거 없는 거라. 아주 간단한 게 뭐냐, 새롭게 마음을 가지는 거라. 일신 우일신이라. 날마다 새로운 거. 언제든지 새로운 건 자체는 젊은 거잖아요. 물건도 새로운 거는 젊은 거고, 뭐든지 다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예전에 없던 것이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살 먹은 사람도 새로울 수가 있고 100살 먹은 사람도 새로울 수가 있다 이거라. 그것만 하는 생각하지, 뭐 젊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 그거 뭐하려고 생각하노 이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안 늙잖아.
1: 네.
0: 늙은 사람도 새로울 수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신라라는 게 무슨 말이고, 신라가?
2: 신라.
0: 새 신자잖아요.
2: 예.
0: 신라가 새로울 신자잖아. 새로울 신자.
2: 예.
0: 예. 라자는 무슨 라자고? 라자는 우리가 마을의 동네고, 군이고, 도고, 나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 하는 거는 우리가 문자가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 말이 먼저 있었어. 언어가, 문자보다 언어가 먼저라. 그럼 언어가 있었는데 문자로 언어에 맞춰달라 하니까 그 문자로 쓴 거지. 문자 읽기 전에, 글자 읽기 전에 말은 있었어. 그러면 나라라 하면 나라 국자가 있거든.
2: 예.
0: 나라 국자가 있으면, 나라 국자 써놓으면 일본 사람도 아 이거 나라란 말이구나, 중국 사람도 나라란 말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도 나라란 말이구나, 그 말 의미는 알잖아요. 그런데 발음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나라 국이라 하고 일본 사람은 군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은 꾸어라 그랬고, 그 발음이 틀리잖아요. 그 글자는 같은 거라.
2: 예.
0: 의미도 같은 거라.
2: 예.
0: 단지 발음이 틀릴 따름이라. 그래서 새로운 나라라 이 말이야, 신라라는 말은.
2: 예.
0: 그러니까 새 나라라.
2: 예.
0: 우리가 여러분들 젊을 때 그 뭐고 새마을 운동 기억하나?
3: 훨씬 다음 세대입니다.
0: 우리나라에 새마을이라거든.
2: 예.
0: 새 마을이나 새 나라나 같은 게.
2: 예.
0: 단위가, 이거는 마을 단위고, 이건 나라, 단위가 이제 나라라 하는 단위고, 그래서 이 세 말이나 같은 말이라. 그래서 신라라는 거는 새롭게 나라를 한번 건설해보자 이거라. 그래, 신라라. 그 새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되나. 좀 옛날처럼 골타분한 생각과 있으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한번 정신 좀 차려가지고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기거든. 애 달랠 때 자장자장 하잖아. 그 자장가가 있잖아. 그 자장신임 때문에 자장가라 하는 거라. 자장신임은 부처님이라. 그런 때문에 우는 애도 자장이라 하면 나설 정도라. 안 울 정도라. 그래서 자장가가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뭐냐, 시부지기라. 시부지기, 시부지기라. 때가 때시자, 안 입을자, 일을 짓자. 때가 오지 않는데 일어난다, 일어날 짓자. 시부지기라.

0: 그게 이제 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게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이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이라 그게. 왜냐면 시부지기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어난 거라. 우리 한방일에 있다가 그 사람 시부지기 어디 나갔다 하거든. 제일 빠르게 나간 거라 그게.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시부지기라고 하는 걸 갖다 좀 비하해서 지금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시부지기라 때가 되지 않아서 나가본 거라 이미. 그보다 더 빠를 수가 없는 거라. 그보다 더 새로울 수가 없고 그 정신이라. 그 정신을 가지고 통도사 창건하고 11년 만에 삼국을 통일했어. 조그만 신라가 백제보다 못하고 거기보다 못한데 삼국을 통일했다니까. 새로운 것이 시부직이라. 그만큼 딴 사람이 요만큼 새로우면 나는 한 발 더 앞에 새롭고, 또 딴 사람이 요만큼 새로우면 나는 그보다 한 발 더 새롭고. 시부직이만 적용하면 어디든지 다 빠른 거라. 그래서 시부직이만 나는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내 그림이 뭐 20대, 30대보다 더 젊어, 그림이. 네. 그런 이야기 듣는다, 내가.
1: 네. 지금 나홍 선사의 시에, 선시에 우리가 아침에 행선추원을 하잖아요, 스님. 거기다가 견하형자 득해탈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문화명자 견삼도. 그러니까 저를 보는 자는 삼도가 멸하고 저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해탈이 되고 그러니까 이 중생이다 부처다라는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게끔 한다라는 그런 선시가 있는데 그 우리 아침에 늘 행선추건이라고 아침마다 하거든요. 저는 그 내용이 늘 아침에 감동을 좀 많이 받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스님을 뵙고 여쭈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을 스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서 스님의 지혜를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해탈 그 뜻을 스님께서 한번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 많은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내 이름을 누가 들으마 삼도를 면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럼 부처님이 내 말만 들으라, 내 이름만 하면 된다 이런 말했겠네 이걸. 근데 참으로 이거 이제 가상으로 많이 해놨거든. 가상으로 말이고 우리 부처님도 엄격히 보면은 가지 않아요. 나무로 조성했거나, 뭐 돌로 조성했거나, 그래서 그걸 갖다 등신이라 그러잖아. 등신이란 말은 뭐, 가틀 등자, 몸신자거든. 그 사람이 아닌데도 몰라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같다. 걸 등신이라 그래. 그리고 모든 상을, 뭐, 세종대왕,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 이렇게 해놨잖아. 세종대왕의 등신이라고. 실제 세종대왕이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으로 지금 상을 모셔놨잖아요. 그걸 등신이라고 그래요. 가틀 등자 몸신자. 세종대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 상을 보고 세종대왕으로 여기라 이 말이거든. 그게 등신이라고. 그래서 불상도 역시 그래요. 불상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과 같이 생각해라. 여기해라. 그거거든. 그 때문에 그 추원할 때 그 문화명자 이것도 이제 등신은 아니지만은 그런 하고
1: 부처님을 생각하고
0: 같은 거라. 같은 때문에 이제 기의를 하는 게 있잖아요. 기의를 해야만이 이제 그 끈앞풀이라고 하거든. 그 끈앞풀을 잡는 거라. 그런데 절벽을 타고 올라갈 때 면선

0: 안 되는데
1: 네.
0: 그 앞을 로펄 타잖아요.
1: 네.
0: 그 로펄 잡아야 되거든.
1: 네.
0: 안 잡거나 못 올라가는 거라.
1: 네.
0: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라.
1: 네.
0: 그런 뜻에서 그런 거라.
1: 아, 그럼 부처님의 수행했던 것을 믿고 그 수행의 길을 따라가면은 응. 예, 삼도에서 멸하고.
0: 그렇지, 그렇지.
1: 네, 스님.
0: 해독에 전에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베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걸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시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 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자잘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소식 해만 한 번에 터져버려 이거라.
1: 저희가 유론 1학년 때 스님께서 방장 취임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화엄살림 법회 때 스님께서 이제 입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법상에 딱 올라가시고 화엄경의 이 요약한 개성을 다 이렇게 암송하셔가지고 예, 읊으시는데 예, 처음에 한 번 할 때 멈췄다가 다시 시작부터 다시 하셨거든요. 멈췄다가 또 이렇게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그 개성이 이제 완벽하게 다 암송을 이렇게 책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0: 왕복이 무제나 왕복이 무제나 이런 이에 이런 하이며 이거 올라오니까 다 이제 본다. 와 그랬나?

계연자 보하 부열현미하고 소학심경하며 지국리진성하야 철과해인한예왕량충용하여 광대

0: 그때 제가 드는 기분은 큰스님께서는 그때 아무렇지 않으시고 그걸 다시 시작부터 또 외우시고 중간에 틀렸다가 또 다시 외우시면서 결국에는 그 개성을 다 이렇게 외우신 제가 기억이 납니다.
1: 그래.
0: 그래서 제 질문은 스님께서 이렇게 자유, 이렇게 자유로움을 얻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남의 그런 거를 걸리지 않고 본인만의 이 수행에 전진하는 모습과 그 속에서 얻은 자유, 이런 대자유를 얻는 데는 어떠한 가장 스님께서 수행하시는 중에서 핵심적인 수행이 어떤 게 있나 해서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 그거는 이제 내한테 그걸 물었는데
0: 네.
1: 내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확답을 못 하고
0: 아닙니다,

0: 단지 이런 게 있어요.
1: 네.
0: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잖아요.
1: 네.
0: 그걸 갖다가 용력이라 그래.
1: 용력.
0: 힘쓸 용자.
1: 네.
0: 힘을 쓴다 이거든. 그런데 또 주력이라고도 하고 힘을 집중한다.
1: 네.
0: 또 진력이라고도 힘을 다 한다.
1: 네.
0: 이제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진력이나 주력이나 뭐 용력이나 이게 다 같은 거라 힘을 써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힘을 처음에는 이제 용력, 진력, 응? 이래 하다가 그 다음에 등력이 있어.
1: 등력.
0: 등력. 등력은 힘을 얻었다 이거라.
1: 네.
0: 힘을 얻은 거는 뭐냐. 우리가 이걸 성형하는 걸 배울 때
1: 네.
0: 처음에 힘은 힘대로 들이고 이런 일대로 잘 안 되거든.
1: 네.
0: 그럴 때 이제 용력이고 진력이고 주력이 되거든.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능숙했다 이거라. 그걸 등력이라 해. 힘을 덜 들이고도 이게 되는 거라. 그게 등력이거든. 그죠? 공부도 등력이 되면은 등력 다음에 어떤 게 되냐? 생력이라. 생략할 생자라. 이거 살필 성자도 되고 생략할 때까지는 생자가 되고 성찰이라 하면 살필 성자가 되고 생략이라 하면 같은 글자라 글자는. 근데 이제 힘을 덜 들인다 이 말이거든. 등력을 해놓고 나면은 어찌 되나 생략이 되는 거라. 별로 힘도 안 써도 되는 거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해가지고 처음에 용력을 단계에 갔다가 등력 단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생력 단계에 가야 되는 거라.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도 않는 거라. 그러면서도 해놔거든.
1: 제가 오랫동안
0: 내가 그렇다 이 말 아이가. 살활자재란 말이 있잖아.
1: 살활자재.
0: 살활자재. 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1: 네.
0: 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거든.
1: 네.
0: 그리고 종탈자재란 말이 있다. 종탈.
1: 네.
0: 종은 놔버리고
1: 네.
0: 탈은 뺏는 거거든.
1: 네.
0: 내가 놀라면 놓고 뺏으려면 빼고
1: 네.
0: 자제란 말은 내 마음대로 라고 해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상대에게 자피가 있으면
1: 네.
0: 상대가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상대가 안 놔주면 못 나가잖아요.
1: 맞습니다.
0: 상대가 놔주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1: 네.
0: 종탈 자제를 가면 내가 지고 있다가 질라면 지고 놀라면 놓는 거라.
1: 네.
0: 그러니까 종탈자재, 살활자재가 돼야 되는 거라.
1: 살활자재, 종탈자재.
0: 그러니까 평소에 익히가 네. 있어야 되는 거라.
1: 예.
0: 익히가 있으면, 딴 사람은 몰라.
1: 네.
0: 딴 사람은 모르지만은, 본인은 그런 게 있는 거라.
1: 네.
0: 있는데, 뭐, 있는 표도 안 낼 뿐더러, 뭐, 있는 줄도 모르는 거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요새 말 많이 했었다, 내공이 있다고 그랬었대.
1: 네.
0: 그런 말 많이 써대.
1: 요즘 내공을 많이 씁니다.
0: 젊은 사람도 그런 말 써대. 그거 맞는 말이라.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보고 알 정도가 돼야 비기인이면 부지기인이라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돼야 알아보거든.
1: 네.
0: 알아볼 수 없으면 그거 뭐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2: 스님 말씀 듣고 아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 너무 하여튼 감사했었습니다. 스님
0: 욕궁 천리목인된 천리를 바라보려고 할 진대는 갱상일칭로라 다시 한층 더 올라가라 이거. 그럼 멀리 보이니까 수고했다.
1: 예,

0: 하다 가는 길은 항상 어른 스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기대감에 항상 즐거운 길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특히 종종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더욱더 벅찼던 것 같습니다. 아, 종종 스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수행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1: 부처님의 제자라서 어떻게 불교를 이어갈까라는 고민에서 조금이라도 좀 큰 스님을 보고 나니까 아, 수행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삶 그대로가 수행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주지수임과 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공부나 또 한국 불교에 있어서 불교 전법에 대한 또 불교 종호에 대한 그런 일들을 좀 더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0: 나라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연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게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게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투게더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여러분들도 바로 아실 겁니다. 저희 오늘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부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불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땅이라고 하죠. 우리 인도, 네팔, 저 먼 곳에서 한국에까지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수행을 하러 오신 두 분의 스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두 분 계신데 여러분들 아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이 스님이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신데 인도에서 스님들을 다시 또 모시고 오는 인도자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공 스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해암사 주지 서임을 맡고 있는 인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BTN 불교 방송 법장 스님의 투게더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길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투게더 방송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0: 네, 두 분 정말 멀리서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을 하면서도 되게 좀 신기한 게 저희가 지금 한국어, 네. 한국어를 통해 스님들과 함께 불교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말 정말 두 분 다 잘하시네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인공 스님은?
1: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0: 와, 대단하시네요. 17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네요.
1: 네.
0: 우리 길상 스님께서는 오신 지?
2: 네, 저도 18년 정도
0: 됐습니다. 고3. 고2, 고3의 언어 능력을 네. 너무 잘하셔서 제가 두 분 스님을 초대하면서도 어느 정도 언어신가 싶었었는데 와 너무 잘하셔서 저도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했다 보니까 이 네. 언어라는 걸 습득하는 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두 분의 이 언어는 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고 또 우리 인공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이게 좀 약간 재밌는 말을 잘 쓰는 네.
1: 아재 개그
0: 맞습니다. 인공 스님이 우리 아재 개그를 엄청 잘해요. 제가 인공 스님 법문을 종종 그 쓸 때가 있어요.
1: 네.
0: 이제 저희가 제사 지내거나 그럴 때 일로왕 보살님 설명을 할 때 제가 스님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 일로왕 보살님이 왜 일로왕입니까?
1: 일로왕
0: 바로 일로왕 일로왕에서 불러서 일로왕이라고 스님께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제가 진짜 이 스님은 도대체 뭐지? 라고 싶어서 항상 꼭 투게더에 모셔야겠다라고 싶었는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앞둔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을 모셨으면 한다라고 해서 했더니 인공 스님이 또 마침 선뜻했고 인공 스님이 또 우리 길상 스님 길상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무언가가 있을 때 길상이라고 맞습니다. 말을 하고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만주시리 문수보살이 길상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항상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지혜로 인해 좋은 인연을 이어오기 때문에 길상하다라고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스님이 또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한 분은 인도.
1: 네.
0: 한 분은 네팔입니다.
1: 네.
0: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1: 네.
0: 자, 부처님은 어느 나라 분입니까?
1: 부처님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어서 네팔, 인도를 나누는데 옛날에는 인도, 네팔 이쪽이 다 하나였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과거에 이

0: 논문이나 책을 보면 인도라고 얘기할 것이고, 현재로서 이제 국가가 나눠지면서 현재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룸비니, 지금 네팔에 이제 소속이 돼 있는 네팔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네팔이라고, 탄생지는 네팔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1: 예.
0: 그리고 83까지 활동하는 곳은 인도다.
1: 예, 맞습니다.
0: 그렇게 정리할 거 있어요. 할수 있어요.
1: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학을 닦는 학자다 보니까 항상 그게 이 학자들과의 논쟁입니다. 당시엔 인디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었기 때문에 그냥 통일된 나라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시고 쭉 했지만 지나다 보니 이 국경이라는 게 생기고 나라가 나뉘면서 막 그거 갖고 네팔에서 태어나셨고 깨달음은 인도에서 얻으셨다. 열반도 인도에서 하셨다. 이제 그걸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도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성지순례를 가면은 네팔 카트만두로 들어가서 룸비니에 가갖고 부처님의 탄생지를 보고 우리가 실제로 한국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닐 때 8대 성지를 가면 꼭 룸비니를 갈때
0: 맞습니다.
1: 네팔 국경을 넘어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왜 국경을 넘어가지? 라고 하면 이 경계선이 있죠. 잉몽 스님 설명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길상 스님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2: 네, 저도 같습니다.
1: 같은 마음이죠.
3: 맞습니다.
1: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 불교에 해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인사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바다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똑같이 서로의 가치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건데 땅에 사는 우리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또 어디 출신 그런 걸 자꾸 나누게 되는데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란 이 나라에 인도 네팔 스님이 오셨지만 당시 그냥 하나의 땅에 하나의 사람들 속에 한 명의 청년이 태어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가 되셨고 지금은 또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참 사뭇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우리에게 오늘은 한국에서 부처님이 오신 겁니다.
0: 맞습니다.
1: 뒤에 또 이렇게 석굴암을 저희가 딱 준비해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2: 네, 가봤습니다.
1: 가보셨어요, 스님? 와, 대단하십니다.
0: 스님도 통도사 강원 선배시고 저도 통도사 강원 나오니까 통도사에서도 경주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석굴암에 이제 남산에 우리 등산 이런 봄산철이나 가을에 등산할 때 이제 석굴암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1: 대단하십니다. 제 제자 중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팔에서 오신 설산 스님이라고 있어서 한국어를 제가 진짜 열심히 가르쳤는데 두 분을 뵈니 우리 설산 스님도 제 기대가 다시 될 정도로 너무 대단하십니다. 두 분 아까 지금 강원 나오셨다라고 하셔죠. 통도사 승가대학을 두 분 다 나오고 1년 선배신 거죠?
0: 제 이제 3년 선배.
1: 3년 선배. 와. 한국의 이 서열 문화가
0: 이제 대교반 때 제가 치문.
1: 까마득하네요.
0: 좀 아파가지고 강원을 한 2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1: 처음에 그 인공스님이 후배시고 스님이 선배시니까 통도사라는 하나의 그 수행 공간에서 이렇게 같은 불교 국가에서 오신 두 분이 만난 거 아닙니까? 한국은 이 서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후배 관계가 엄청 세거든요. 어떠셨어요? 느끼실 때?
0: 저는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죠. 갔는데 스님께서 이제 길상 스님께서 나오셔서 저한테 이제 산책 한번 가자고. 근데 제가 이제 입방 갈마하기 전날 대기할 때.
1: 그렇죠. 입방 갈마라고 하는 게 스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갈마라고 해서 입방하기 위한 갈마다 해서 입방 갈마라고 부르고
0: 그
1: 있죠.
0: 대기 중에 이제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책 가실래요? 해서 산책을 데려가면서 이제 강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강원 생활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또 이게 좀 이겨내고 인력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은 강원 또 대교반에 와 보니까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더라라고 저한테 이 아무도 받지 못하는 팁을 주셔가지고
1: 그렇죠. 좋은 얘기 해준 거 맞죠?
0: 네.
1: 도망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도망가.
0: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입방 갈마까지 이제 기다리고 입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길상 스님 처음 통도사 가셨을 때 그러면 인도 네팔에서 오셨던 스님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거네요?
2: 네, 그때는 인도 네팔 스님은 없고요.
1: 아, 스님 한 분 계셨던 거군요.
2: 그 일본에서 오신 스님 계셨어요.
1: 스님 진짜 힘드셨겠어요.
2: 아니 그냥 도반들이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1: 아, 친절했었습니까? 네.

0: 다행입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 대학을 다니는 것과 우리 강원 승가대학을 다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 생활이나 규칙, 또 우리는 이제 계율이라고 해서 규율이 좀더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참 그런 것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참 이런 질문을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두 분이 원래는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에도 인도와 네팔에서 스님이셨던 거죠?
1: 맞습니다.
0: 네, 일찌감치 스님이 되셔서 그쪽에 또 율장이 또 따로 있죠. 한국은 사분율이라고 하는 율장으로 출가를 하지만 그쪽에서는 우리가 근본설일체부 비나야 약사라고 하는 전혀 다른 율장으로 출가하셔서 생활, 문화, 언어, 배움 그런 것들이 다 다르셨을 텐데, 그것을 또 두고 한국에 오셨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었습니까, 스님?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그 아는 형님이 같은 고향 형님이 이제 한국에 와 계셨어요. 근데 현재 이제 언사 스님께서 이제 네팔 상자가 두고 싶다. 저희 언사 스님은 또한 95년도부터 인도에 조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이 네팔 인도 분을 상자로 두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0: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수행생활 하시다가 은사 선생님의 권유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어땠었어요? 한국 오셨었을 때?
2: 처음 왔을 때는 딱히 생각은 안 났는데요. 그때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한 3시간 묶여 있어가지고
0: 왜? 바로 못 들어오시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2: 그래서 조금 무서운 그
0: 그러게,
2: 경험이.
0: 그럼 무서운 인상이 생기죠. 내가 뭐 잘못했나? 수행자가 공부하러 또 수행하러 온 건데 왜 잡나? 그런 오해가 좀 있었겠네요.
2: 그래가지고 뭐 좋다 이런 거보다도 왜 저를 애들이 3시간 동안 애들이 잡혀 있지 이런 느낌이
0: 아이고,
2: 좀 있었어요.
0: 정말 에피소드가 있으셨네요. 인공쌤은 제가 한번 예전 그 출가 전에 인도에 계실 때 사진을 한번 봤더니 그때 더 잘생겼었더라고요.
1: 많이 늙었습니다.
0: 지금도 인물이 아주 뭐 출중하게 너무 좋아서 처음에 저는 인공쌤 보고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한국인 인상이랑도 좀 비슷한데도 잘생겨갖고
2: 맞아요.
0: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에 이제 저희 도반스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저희가 네팔에 이제 불교 이 템플 관련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스님을 알게 돼서 네팔 분인 줄 알았었어 처음에. 근데 인도 스님이라고 얘기를 듣고 죄송하다라고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봤더니 또 너무 참 잘생겼고 거기서도 참 즐겁게 그렇게 수행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스님 어떤 계기로 한국을 오시게 됐나요?
1: 사실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0: 그쵸.
1: 사실은 뭔가 계획이나 뭔가 정확한 무슨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 이제 남인도 사찰에 한국 스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제 인명 논리학을 좀 많이 공부를 하니까 스님도 논리학 좀 공부하고 싶다고 오셔서 6년 정도 공부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때 저한테 이제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는 게 어떠냐. 한국 불교도 이렇게 대승불교랑 똑같고 반야부를 공부하듯이 거기도 반야부를 공부하고 이제 선방도 있고 뭐 유론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다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때 정말 어린 나이에 그냥 한번 그냥 안목을 좀 넓히자 해서 해외 간다라는 그 기쁨도 좀
0: 유학.
1: 있어 유학에 간다라고 기쁨이 있어서 그냥 한번 뭐 5년만 가서 공부해보자라고 약속을 은사스님, 인도에 계신 은사스님한테 5년만 약속하고 왔습니다.
0: 그리고 왔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네요.
1: 네. 저한테는 아직 5년이 안된것 같습니다.
0: 나의 마음의 시간은 아직 5년이 되지 않았다. 5년은 2년이 다 되면 5년이겠네.
1: 아직
0: 어찌됐건 두
1: 5년이 안
0: 분
1: 돼요.
0: 진짜 인도, 네팔에서 또 이렇게 여법하게 수행을 하시다 한국 불교로 와주셔서 또 한국인이며 한국 수행자의 한 명으로서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도 참좀 다른 점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각각의 승가에서 또 수행을 하시다가 한국 승가에 오시니 또 여긴 사계절이 있고 음식 문화나 또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또 매운 음식들도 좀 많고 또 사람들의 성격이나 또 언어 그런 것들이 많으셨을 때 스님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행자부터 하셨던 거죠.
2: 네, 맞습니다.
0: 와, 쉽지 않았을 때 행자 때 어떠셨습니까, 스님?
2: 행자는 사실 통도사 그 강단에 아예 가지 않고요. 예.

0: 호주에서는 한 달 정도만 한 걸로 기억하고 예. 말사에서 했습니다.
1: 아 말사에서 아, 예, 더 힘드셨겠네요.
0: 근데, 예, 근데 행자를 하는 도중에 아학원을 다녔어요.
1: 아, 예.
0: 동국대학교 아학원.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다른 행자들 아예 그 강단에서 하는 거랑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행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재밌기도 하고 약간 신비로운
1: 그렇죠. 약간 좀 신기하셨겠네요. 예. 구경도 좀 다니면서 그런 예. 것들을
0: 또 아학원에서 또 여러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또 재미있었어요.
1: 아 다행입니다. 예. 참 어학한다는 게 또 행자를 하면서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예. 행자라고 하는 게 절의 여러 가지 일들 또 허드렛 일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전 그 과정을 잘 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통도사를 선택하셨는데 네. 왜 통도사를 선택하셨습니까?
0: 아 통도사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네. 저희 이제 문중
1: 아.
0: 원사스님 문중에 통도사 있다 보니까 이제 통도사 강원으로 이제 가라
1: 동국대 어학원을 다니셨으면 동국대 그대로 가고 싶을 만도 했었는데
0: 예, 네,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강원 끝나고 다음에 다시 동대 갔습니다.
1: 아,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쉽지 않은데. 왜냐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할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됐건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좀 고립돼 있고
0: 네, 맞습니다.
1: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잘 하심을 하셔서 잘 하신 것 같네요, 진짜.
0: 그때 원사 선생님께서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전통 문화, 또 한국의 이 절 생활들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된다. 외국인이 때문에 또 나중에 또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강원에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닌가 싶어서.
1: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인공 선생님도 그럼 행자부터 다 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2: 이제 외국인 행자, 외국인 스님들이 이제 조계종 출가하면은 아마 시작이 출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어학당 다니면서 행자 생활하는 게. 저도 이제 어학당 다니면서 행자 생활을 이제 말사에서 했는데 봉영사.
1: 아, 예, 알죠.
2: 해서 했는데 제일 힘든 게 인도에서는 승복 입고 대중교통 타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아무도 관심이 주는 사람이 없는데.
1: 아, 그렇죠.
2: 아, 한국은 정말 이 도량의 그 일주문에서 딱 나가는 순간부터 다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1: 지나친 관심.
2: 네. 거기다 이제 제가 티벳 이제 원래 그쵸. 티벳 스님이었으니까 티벳 승복을 입고 이제 경희대까지 갑니다. 그 봉영사에서 그 707 타고.
1: 아, 707번 버스. 네. 야.
2: 그래서 타고 가는데 항상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1: 그러게요.
2: 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게 남자가 왜 치마를 입냐
1: 아, 승복 우리 울타라 예, 승이 예. 다르다 보니까
2: 그렇죠. 그런 이제 질문들 많이 하고 또 학교 회기역에 내려서 다시 이제 경희대 정문에 다시 올라가면 또 모든 학생의 또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만 학생들이 계셨는데 정말로 티벳 승복 입고 있으니까 이 그분들은 또 티벳 스님을 아시더라고요.
1: 그렇죠, 알죠.
2: 그분들이 정말 이 한 학기 동안 같은 반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정말 좀 잘해주셔서 가지고.
1: 아, 다행입니다.
2: 그런 한편에서는 좀 힘든과 한편에서는 또 나름 또 이제 좀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안심이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한국 출가하신 분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대 때 출가를 해서
2: 네.
1: 이제 불암사에서 행자를 하다가 이제 해인사에 내려가서 한 번 더 행자를 했는데 해인사도 이제 굉장히 깊은 산에 있다 보니까 나갈 일이 없는데
2: 네.
1: 치료를 하거나 뭐 할 때 이제 버스 타고 대구 시내를 한번 나가면 다 쳐다봅니다.
2: 네.
1: 다 쳐다보고 뭐 더 심한 것들도 있죠. 다른 종교분들이 오셔서 좀 이렇게 좀 나쁜 말을 하시거나
2: 네.
1: 이제 좀 괴롭힌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것도 있는데 스님들도 똑같이 경험하셨다니 참 속상하기도 하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 시간을 참 그렇게 인욕해서 지금까지 와주셨다는 건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음식들은 어떠셨어요? 한국에 오셨을 때? 길상 선생님.
0: 음식은 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1: 아, 잘 맞으셨어요? 네. 김치나 그런 건 괜찮으셨었어요?
0: 네, 약간 이제 네팔 같은
1: 네팔은 좀 맵죠 그래도?
0: 네, 바다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약간 그런 미역을 조금 오랫동안 못 먹은 것 같아요.
1: 아 그러겠네 진짜. 네. 미역은 처음 접해보셨겠네요.
0: 네.
1: 근데 제 제자 그

0: 네팔에서 지금 설산 스님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아했던 게 김밥이에요. 그게 너무 맛있었다고 자기 처음 봤다고 이렇게 음식을 하나에 이렇게 싸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맛있다고 맨날 그것만 먹었던 기억인데, 아, 해조류관을 처음
1: 네,
0: 접하셨었겠네.
1: 저는 그 네팔에서 이제 들어올 때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새벽에 이제 도착해서 한국 시간으로 한 8시쯤 이제 만사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그 미역 끓이면서 이제 밥을 주셨는데 그게 좋아
0: 그쵸.
1: 아직도
0: 향이 엄청 세죠. 바다 향이라고 우리는
1: 비린내
0: 하지만 처음 접하면 약간 비린내가 나는
1: 네
0: 느낌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아, 또 그런 게 있으셨구나.
1: 예
0: 임공수님, 인도 분이신데
2: 네.
0: 한국의 카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국 카레는
0: 카레 맞습니까? 한국.
2: 그냥 인도는 커리라고 합니다.
0: 그쵸.
2: 그래서 확실히 이름도 발음 다르듯이 음식도
0: 저도
2: 다르더라고요.
0: 다른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2: 네.
0: 인도 갔더니 감자 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래도 우리가 먹는 그 땡뚜기 카레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2: 네,
0: 보니까
2: 맞아요.
0: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고슬고슬해야 하다고 하나?
2: 그렇죠.
0: 본토에서 오신 분인데 절에서 또 카레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2: 카레 많이 드시더라고요.
0: 스님들이 카레를 자주 드세요. 이 총림에서 특히.
1: 맞아요.
0: 처음 드셨을 때 어땠었어요, 스님?
2: 좀 실망했죠. 그리고 강화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몸에 안 좋을 텐데, 매울 텐데, 속이 좀, 강화 자체가 약간 좀그 따뜻한
0: 맞아,
2: 그런 향신료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인도로 치면 이제 가람 마살라라고 하는데 이게 뜨거운 성질이 있어서 맵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넣는 게 이제 원래 카레 요리할 때 조금씩 넣는 게 원래 맞는 인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 음식 자체가 그냥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난
0: 그쵸.
2: 강화가루를 왜 이렇게 많이 넣지라고.
0: 근데 거기다가 또 매운 김치를 같이 먹지 않습니까, 한국은?
2: 네.
0: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한국은 카레 먹을 때
2: 맞아요.
0: 김치가 무조건 와야 돼서 저도 제자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한국의 커리야,
2: 네.
0: 카레야. 그래서 처음에 알려줬던 기억이 있어서. 다른 음식들은 좀잘 맞으셨어요, 선생님?
2: 저도 스님과 같이 이제 고향이 북쪽이라서 해산물을 잘안 먹으니까 그 비린내 때문에 그래서 사찰의 그 백김치하고 사찰에서 만든 김치가 처음부터 그거 맛 들여버리니까 이제 단체로 울력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이제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줄 때는 그 식당의 김치를 못 먹겠는 거예요.
0: 아, 그쵸. 거기는
2: 그게
0: 그런 걸
2: 뭔가 들어간 것
0: 넣으니까
2: 같아서.
0: 우리가 또 새우젓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
2: 네.
0: 있어요. 그게 엄청 좀 냄새가 심하죠.
2: 비린내 때문에 좀 힘든 거랑 그 외에는 이제 삶고 이렇게 볶아 먹는 거는 그냥 비슷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0: 또 그래도 두분다또 총림 출신이시다 보니까 총림에는 독특한 그 식사법이 있죠. 우리 법공향이라고 해서
1: 네.
0: 바로공향을 어쨌든 뭐 한국 동아시아 전통의 이 바로공향을 하죠. 여러분들이 하신 거랑은 사뭇 다를 겁니다.
2: 네.
0: 바로가 하나 있지만 또 분자라고 해서 세 개가 더 있어서 밥그릇을 네 개를 펼치고 하는 그런 식인데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괴상 선생님?
1: 처음에 그 이제 강원에서 막 윗반 스님들이 계속 시비를
0: 네, 엄청 혼나지
1: 해주면서
0: 않습니까? 밥 먹다가 혼나잖아요.
1: 이거를 막 너무 밥을 넘어가지가
0: 그렇죠.
1: 않아가지고
0: 이게 밥을 먹으라는 건지 이 예법을 그냥 보여주라는 건지 모를 정도. 선생님 어떠셨어요?
2: 저는 조금 좀 그런 이야기 좀 그런데 좀 약간 물폭탄 약간 이러려면 밥을 왜 먹지라는 약간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어야
0: 그렇죠.
2: 되니까
0: 인공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이제 바로공향에 특히 우리 동아시아 전통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여러분들도 바로공향하면 깨끗이 먹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닦아요. 원래는 한번 정도만 닦고 말려서 그냥 놔두는 게 바로공향 우리 그 법공향의 예법인데 한국은 심지어 김치나 단무지로 빡빡 닦죠. 그리고 그걸 닦은 걸또 숭늉으로 또 닦고 다시 천수를 닦기 때문에 물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진짜 낯설었을 거죠. 밥 먹는 시간은 근데 또 사실 한 3분, 4분밖에 주지 않죠.
1: 맞습니다.
0: 저도 그래서 학인들 가르쳤을 때는 일부러 철중이 이제 죽비를 치니까 밥 먹는 시간을 8분, 10분씩 뺐었어요. 다 먹고 기다려도 놔둬라. 천천히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먹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한 11개월 정도 있었었는데 탁발을 나가고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전통 이제 빨리울장에 근거한 법공향을 처음 하다 보니까 한국 습관이 있어서 엄청 오래 먹지 않습니까, 식사를. 거의 1시간 넘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한 8분, 9분 만에

0: 다 먹고 가만히 다 식사 중이세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걸 보고 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반대되는 모습으로
1: 그렇죠.
0: 그 다른 승가의 모습을 접했을 것 같아. 제가 참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협업하게 이렇게 4분율을 강원을 졸업해서 4년이라는 과정을 거쳐 지금 이제 가사와 장삼을 입고 계십니다. 울다라 승가, 울다라 승가, 이제 승가리를 입으셨다가 이제는 가사장삼이라고는 조금 다른 승복이죠.
2: 맞습니다.
0: 예법도 다르고. 이 처음 접하셨을 때 어땠었어요, 인공승은?
1: 저는 멋있다.
0: 어떤 게 유단히 좀 멋있었습니까?
1: 이 장삼이 좀 멋있었어요.
0: 그렇죠, 장삼이 멋있죠. 여기는 약간 까끌까끌하면서 좀 옷이 서 있죠.
1: 그리고 장삼 입고 이게 돌아다니신 스님들을 보면 멋있다. 아, 이 승복에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0: 감사합니다.
1: 가사는 좀 별로였어요.
0: 가사가 이게 완전 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승가리랑은 완전 다른 개념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죠.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2: 저는 딱히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0: 옷 입는 방법도 배우시지 않습니까?
2: 예,
0: 우리
2: 맞습니다.
0: 복전을 입는 법이라고 해갖고 해서 막 펼쳐서 막
2: 예.
0: 처음에 무슨 좀
2: 가사 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0: 그죠? 그냥
2: 이게
0: 원래 둘둘 말아서 똘똘똘 해갖고 딱 그냥 우리 의복 입듯이 딱 입는 건데 우리는 입는 방법이 정확하게 또 예법이 있다 보니까 펴서
2: 네,
0: 딱
2: 맞습니다.
0: 해서 머리를 넘기지 않게끔 해서 고리를 딱 채우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2: 그게 이제 장삼은 괜찮은데 가사 이 손가락에다가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0: 바쁘면 손가락 빠뜨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막 찾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이 율장에 나온 안따회 울다라승 그리고 승가리를 입으시다가 한국에 와서 적삼 동방 두루마기 장삼 가사를 입으시는 전혀 다른 오히려 한국식 불교가 이제는 여러분들께 지금 너무 잘 어울리세요. 누가 봐도 그냥 여러분들이 착 맞는 법복을 잘 입고 계시다는 느낌이 너무 들 정도로 이 모습이 너무 환희롭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아마 스님들 두 분이 예전에 입던 승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일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셔서 오히려 저보다 더 환히 빛나는 모습에 너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또 공부하시다 보면 다른 게 있죠. 여기는 반야부를 중심으로 반야 심경 또 공, 순야라고 하는 개념을 좀더 부각해서 배우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또 선종 수행은 좀 어떠셨었어요? 길상 스님은.
2: 한국의 수행은 저는 나름 좋았습니다.
0: 잘 이해가 되셨었습니까?
2: 또이 승가의 이룰 같은 것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0: 그렇죠. 이제는 법납, 우리 소위 짬밥이 꽤 높으셔서 다 밑에 아닙니까? 이젠 진짜 할만하죠. 한국은 그게 있어서 처음 시작은 진짜 힘든데 조금 인욕을 통해 버티면은 이 올라가면 확실히 이제 좀 훨씬 나아지죠. 인공수행 어떠셨었어요? 수행.
1: 수행은 이제 인도 저희 인도 저기 정파는 22년을
0: 맞아요.
1: 이제 경율 아니 경은 나중에 보고 이제
0: 유례
1: 율하고
0: 먼저
1: 논
0: 보죠.
1: 논을 많이 보죠. 십몇 년간 논을 보고 그다음에 율장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 졸업하고 이제 경을
0: 그렇죠.
1: 이제 보는데 그 시간이 22년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최대한 좀뭐 떼낼 거다 떼내고 그냥 딱 이것만 해라라고 정확하게 딱더 집어지면서 하는 게 한편으로는 아 뭔가 좀 많이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하나를 딱 아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아 수행 방법은 이렇게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은 선을 중요시하니까 이선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좀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그 속에 또 나름 질서가 있고 그 속에 또 나름 아좀 깔끔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어차 선사 중에 그 류,
0: 샌노리큐. 예.
1: 샌노리큐의 그
0: 나도
1: 와비사비 다도처럼
0: 맞습니다.
1: 그런 좀 깔끔한 면이 한국에도 저는 좀 일본은 못 봤으니까 인도에서 비교하고 한국으로 볼 때는 아, 이 깔끔한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해서 나름은 양쪽 다

0: 이 각자 가진 매력은 좀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좀뭐 방송에도 종종 얘기하지만 수행자가 하는 모든 행은 다 수행이다라고 해서 두 분이 그렇게 또 한국 불교에 오셔서 한국 불교의 수행 가르침을 또 이렇게 배워나가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모습 덕분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또 전법과 포교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수말사 주지스님이시죠.
0: 수말사는
1: 수말사라고 해서 약간 대표격
0: 공찰,
1: 사찰을
0: 공찰
1: 이제
0: 주지.
1: 공찰이라고 첫 공찰 주지가 되신 책임감 어떠세요, 인공승님?
0: 공찰 주지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도 역시나 인도에 또 인연 있는 이런 스님들을 출가하는 거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주지를 맡겠다라고 약속했듯이 이 인도에서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출가시키는 자체는 그렇게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스님 진짜 이제 진짜 인로왕 보살이시네. 인로왕에서
0: 그래서 제가
1: 인도에서 오신 인도자.
0: 전화해서 한국으로 와 해서
1: 와,
0: 한국에
1: 스님을 믿고
0: 일로 와.
1: 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입니다. 또 스님 한번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분 계시죠? 우리 봉선사 교구장 스님, 호산 스님을 통해서 스님이 귀화를 하셨어요. 스님 그러면 귀화를 하시면은 당연히 원래 인도 이름도 있겠지만 한국 이름을 또 받으셨겠네요. 그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0: 일단은 이 회암사에 들어가는 인연부터 해서 제 인도에서도 많은 스님들을 모시게 되고 또저 나름의 개인적으로 한국 국적도 이렇게 취득하게 됐는데 그 모든 인연이 회암사 주지라는 인연이고 회암사 주지 임명을 주신 또 교구장 스님의 인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구장 스님께서 원래 석가가 이씨입니다.
1: 저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래도 스님의 그런 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씨를 사용을 하면 어떠냐는 건 스님이 좋다. 근데 이제 한국의 법상 이 온야디자는 그냥 그 혈통만 쓸수 있고 그 한자는 이제 그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명을 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시조가 되는 겁니다.
1: 아, 그럼 스님 시조시네요?
0: 저는 이제 양주의 그 이씨,
1: 양주이씨의
0: 시조,
1: 시조,
0: 시조의
1: 조사시네, 조사.
0: 시조에서 끝났죠.
1: 그렇죠. 저희는 대가 없으니까.
0: 대가 없어서.
1: 아니, 스님 밑으로 누군가가 귀화해서 들어오셔도 또 따로 내야 되는 거네, 그러면?
0: 그래서 이제 양주 이씨가 이제 제가 시조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은 한자를 쓰시면 된다. 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하면은 법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1: 양주 이가의 시조. 그럼
0: 시조.
1: 이름은?
0: 그래서 제가 그냥 외자를 써서 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늘 부처님처럼 편안하게 살자 해서 안자 편안할 안자를 쓰고 이안으로 쓰고
1: 이안. 그러면 스님 지금 서류 쓰실 때는 이안이라고.
0: 네, 이안으로 쓰고 사실 이자가 기쁠 이자인데 그 우리 이산 해원 선사 스님의 그
1: 아,
0: 이자입니다.
1: 그 이자로 바꿔서. 아이고,
0: 그래서
1: 참.
0: 이산 해원 선사의 이하고 편안한 안자를 해서 이 안이 됐습니다.
1: 법다운 편안함.
0: 네, 법다운 편안함.
1: 아우, 스님, 이제 이안. 아, 인공스님. 너무 잘 어울립니다. 또, 양주 이씨의
0: 양주
1: 시조.
0: 시조.
1: 그 인연이 또 우리 호산 스님과 이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회암사 주지가 되고,
0: 네.
1: 또 그래서 회암사 주변으로 또 이렇게 인도, 네팔에서 오신 스님들, 스리랑카 오신 스님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저
0: 네.
1: 그걸 보고 참 되게 뿌듯하고, 저
0: 맞습니다.
1: 회암사에서 또 법문을 하면서 그 모습을 직접 보고서
0: 그렇죠.
1: 참 너무 감사했었어요.
0: 네.
1: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또 수행을 해주시고 또 그걸 또 한국 불자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한국 스님들은 또 여러 스님들을 뵈면서 또 본인들의 수행의 경각심 또 수행의 그러한 나태함이 없게끔 더 조여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은 지금 현재 그러면
2: 현재 저는 저기 동두천에
1: 예.
2: 이주민 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에요.
1: 예.
2: 그 사찰 이름은 용수사.
1: 용수사, 용수 스님이시네.
0: 나가르주나.
1: 그래, 나가르주나 하시네.
0: 나가르주나. 여기서 나가주나. 나가주나.
2: 거기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1: 큰일 하시네, 지금 진짜.
2: 이제 우리 거기 사찰은 또 이렇게 정기법회는 보름하고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갈데 없으면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두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0: 진짜.
1: 거기 오면 무조건 만 원짜리 초 하나 키게 합니다. 부처님
0: 아,
1: 전에.
0: 공덕을 쌓게.
1: 네.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먹고 자고 다음 일 찾으면 가버리면
0: 그러면
1: 업이
0: 안 돼요.
1: 되니까.
0: 맞아요. 업입니다.
1: 그래서 스님이 초를 키게 하고 그 본인 돈으로 만 원만 내서 이렇게 좀 숙식을 제공하시더라고요.
0: 너무 훌륭한 일 하십니다, 진짜. 아, 두분 진짜 이 한국 불교의 빛입니다, 빛.
2: 아, 잘
0: 부처님
2: 봤습니다.
0: 모신 날, 우리가 연등회라고도 한국에서 이제 부르지만, 빛으로서 법이 전해진다라는 이야기로 그것들을 해나갑니다. 부처님이 과거 연등불로부터 법을 받아 현세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고, 그 등불이 지금 우리에게 모두 퍼져 세상이 온누리가 다 자비의 광명이 된다는 의미인데, 두분 모습을 보니 진짜 부처님 모신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인 것 같고, 부처님의 땅에서 또 오셨고,
1: 그렇죠.
0: 아, 진짜 참 너무 대단한 삶을 살아주시고 또 다른 수행으로서 이렇게 한국에 와주셨고, 어찌 보면 두 분이 한국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행을 잘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어떤 수행을 좀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인공수님은.
1: 개인적으로는 교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불자들 보면은 이 불교 행사나 이 불교 신앙에 대한 이 참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면은 이 참여율이 너무 좀 낮아요.
0: 초하루만 오죠.
1: 예.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더욱더 안 오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3대 종교를 보니까 우리 불교가 가장 그 신앙의 그 점수는 가장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아마 생활 불교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하면서 이 인도에서 사람들이 이 불교를 생활 불교로 만들듯이 한국도 이제 그냥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점점 절에 오게끔 하는 그런 전법을 좀, 할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겠다라고
0: 아,
1: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훌륭한 선택이시고,
1: 네.
0: 그 스님의 발심에 제가 응원도
1: 네.
0: 하고 동참할 수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1: 네.
0: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우, 너무 훌륭한. 우리 길상 스님께서는 향후 이제 앞으로 어떤 수행을 좀 한국에서?
2: 저도 딱히 그런 아예 계획 세우는 그런 제 그 스타일이 아니라
0: 네.
2: 그냥 주어지는 삶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있는 자리에 그 소임을 충실히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뭐 현재는 그 한국에 와 있는 이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데 또 앞으로 또더 나아가서 그러한 소임 하게 되면은 또 그냥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0: 맞습니다.
2: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0: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시절 인연을 잘 확인하고 또 관찰한 끝에 그걸 그때에 맞게끔 또 하는 것도 불교에서도 수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일 시오일 항상 좋은 날이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으로 어려운 선택으로 또 이렇게 바쁜 시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시기에 저의 또 투게더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투게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지상승.
2: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인데요.
0: 그렇죠.
2: 여기 앞에 가끔씩 지나갈 때, 여기 우리 BTN 여기 있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투게더 프로그램도 조금 가끔 봅니다.
0: 아유,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2: 근데 직접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긴장도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0: 아유,
2: 생각도
0: 너무
2: 들고.
0: 잘해주셔서 이제 투게더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계속 보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앞으로.
0: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특집으로 모실 거니까 그때도 꼭 나와주셔야
2: 네,
0: 돼요. 미리
2: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좀 섭외를 해놔야. 우리 인공스님 요새 약간 방송쟁이시죠? 자주 나오십니다. 오늘
1: 네.
0: 어떠셨습니까, 스님?
1: 제가 방송 나온 목적은 딱두 개입니다. 하나는 회암사 홍보.
0: 그렇죠.
1: 예. 그 회암사라는 정말 천년 고찰을 제가 주지의 소임을 맡아서 이제 좀 가슴 아픈 쪽에 있었는데, 이 등산객들 올라오다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기 절이 있네요.
0: 아,
1: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암사라는 게 역사 속에 묻혀 있다.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세상에

0: 않는 홍보는 아, 방송에 좀 나가서 이렇게 좀 회암사라는 이름을 좀 자꾸 알리면은 예, 옛 회암사가 다시 살아나지
1: 맞습니다.
0: 않을까 해서 그거 하나고
1: 예.
0: 하나는 예, 외국인 스님들이 조계종에서 아, 열심히 수행하고 또 한국 불교에 열심히 이, 아, 포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두 가지인데 아무튼 오늘 스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투게더 이게 굉장히 계율의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뒤에서 수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오늘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한 추억이 남긴 것
1: 네, 저희가
0: 같습니다.
1: 부처님 모신 날 특집으로 두 분을 또 여러분들께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이 시대의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미륵을 만난다,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법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 또 이곳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모여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면 저도 너무 감사하고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감사할 것이며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그걸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계율로 시작해 다르게 출가했지만 다시 이 땅, 우리 한국에 모여 똑같은 율, 계율을 통해 수행을 닦고 그 계율 속에서 자신들의 가르침과 수행을 닦는 이두 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투게더, 어느 때보다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정말 부처님의 땅에서 오신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땅이지만 부처님이 오신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다시금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스님들을 소개할 수 있음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끝으로 저희 같이 합장으로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또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여법하고 행복한 인연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4: 네!
5: 대머리도?
3: 관절 복음!
5: 걸을 때도?
3: 관절 복음!
6: 일할 때도?
3: 관절 복음!
7: 내 어깨도?
3: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8: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9: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0: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9: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1: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2: 아빠 최고.
13: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4: 선택하길 잘했어요.
9: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3: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탑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탑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탑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 접수를 진행합니다. 1년 가족 등과 소원탑 등, 영가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흥천사에서 밝은 연등 공양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

0: 개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

0: 으로 장엄하는 개근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장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0: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

0: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주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0: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0: 보완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0: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글자는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

0: 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쵸.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화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이요.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화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님.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0: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1: 예, 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요?
2: 네.
1: 67이야.
2: 어허.
0: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1: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님.
1: 예,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3: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이곳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1: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0: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0: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네. 안 됐는데 네.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0: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3: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3: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1: 예.
3: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0: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주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품어 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에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산하 주요 기구 대표단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과학의 발전과 마음의 성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이 봉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바 세계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유되길 발언했습니다.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기념해 바로 공양과 맞이, 배추밭에서의 울력 같은 사찰 음식을 이루는 의식과 과정이 사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고종이 정의 장교요람인 육군 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을 미래의 장교들에게 계를 전하고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을 당부했습니다.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강화도에서 처음 열린 연등회가 강화도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인천 강화 사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강화 연등 축제로 역사적 의미를 기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쟁과 빈곤에 맞서 세계 평화를 이끄는 유엔기구 수장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인류 내면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한 현장을 이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세계 각국의 분쟁과 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유엔 산하 주요 기구 대표단이 어제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AI 활용부터 국제 규범과 교육, 협력까지 AI 국제 거점이 될 UN AI 허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UN 산하 6개 기구와 구축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이들을 초청해 본격적인 행보를 한국의 전통 문화 거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2: So with the Korean culture and especially related to the global suffering and the spirit of the compassion and into the this new layer of the intelligence. We do hope to make this global AI hub to move a bit more forward on the to our the historical effort or cultural effort to mitigate global suffering.
1: UN AI 허브 설립과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차지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제 선명상 대회 포럼에서 선명상과 AI 결합을 주제로 AI의 발전 방향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조계종과 차지호 의원실이 함께 진행한 행사는 국제 이주기구 에이미 포프 사무총장, 유엔 난민기구

0: 켈리 클레멘츠 부채고 대표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20여 명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국회의장 후보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과 오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AI 기본 사회는 기술의 진보가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유엔 기구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유엔 AI 허브 유치 첫걸음이 진관사에서 시작된 의미는 특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술은 외부 세계를 발전시키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며 첨단 AI 시대일수록 내면의 성숙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제 인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마음의 성숙이 함께 가야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인간 내면의 평화와 자비, 공감과 연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0: 대표단은 진관사 명상센터장 혜주 스님 지도로 선명상을 체험하며 진우 스님의 명제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3: When we think about meditation, we think about how we all become part of something that's bigger. We connect between one another. We open our minds, we open our spirit to what connects us.
0: 진관사 회주 사찰 음식 명장 개호 스님은 한국 불교의 가치와 사상을 음식으로 전해 대표단에게 지울 수 없는 잔상을 남겼습니다.
4: 진관사의 사찰 음식은 국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의 아픔을 함께 이루어하고 평화를 발원하며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0: 선명상과 사찰 음식을 체험한 대표단은 관불의식을 함께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분쟁 지역과 저개발 국가 등 인류의 시스템이 붕괴된 지역에서 유엔 AI 허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대표단의 진관사 체험은 기술 진보에 걸맞은 인류 정신문화의 허브 역시 한국 불교의 지혜를 통해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정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5: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이 불기 2570년 봉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바세계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유되길 발언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체 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 갈등과 대립,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7: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우리 모두 부처님임을 자각하고 모든 중생이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겨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추길 발언했습니다.
8: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과 이웃을 제도합시다. 그리하여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6: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홀로 편안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라며 이 실천의 가르침을 되새겨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9: 연단과 더불어 맑은 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히는 유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의 의미합니다.
6: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10: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 배려와 나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문명과 지혜가 파괴의 도구로 변질된 현실 속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공존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분노와 혐오 대신 하회와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고

0: 배타적 집착 대신 상생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1: 불교계는 오는 24일 전국 사찰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기념해 바로 공양과 마지, 배추밭에서의 울력 같은 사찰 음식을 이루는 의식과 과정이 사진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지난 1년간의 사찰 음식 대중화 노력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부처님께 마지 공양을 올리고 삼배의 예를 갖추는 스님의 모습과 가마솥을 살피며 제철 나물을 무쳐내는 수행자의 손길까지 한국불교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사찰 음식을 이룬 의식과 정신이 찰나의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사찰 음식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열린 사진전입니다. 송도사와 송광사, 봉암사, 운문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에서 사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과 바로 공양의 순간이 전시장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4: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단에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또 음식을 접하는 데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3: 단순한 채식을 넘어 불교의 수행 정신과 철학을 담아낸 식문화인 사찰 음식.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바로 공양으로 대표되는 식사법을 포괄한 사찰 음식은 지난해 5월 19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되기까지 사찰 음식을 향한 국민적 관심은 교육과 체험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4회 사찰 음식 대축제에는 1만 6천여 명이 방문하고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는 9,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4: 불교만의 전통이 사찰 음식이죠. 이건 생명 존중 사상을 잘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더 호평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3: 사찰 음식이 국가 유산은 됐지만 인프라 확대라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이 사찰 음식 정규 강좌를 수료하고 전문 조리사로 거듭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권역별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 음식 요리 학교 운영을 지원해 사찰 음식 대중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4: 서울, 경기, 또 충청권, 또 전라권, 그다음에 경상권에서 사찰 음식 요리 학교를 좀 지원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3: 사찰 음식 국가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오는 7월엔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열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태고종이 정예 장교의 요람인 육군 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을 미래의 장교들에게 계를 전했습니다.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지덕체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정예 군 장교를 길러내는 곳, 이곳은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 미래 국방의 주역인 사관 생도들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수계법회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6: 위국 헌신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예비 지휘관들의 표정에 엄숙함과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지난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는 기도를 올리자 상진 스님이 생도들의 팔에 연비를 이어갑니다. 연우 수계식과는 달리 불법 승 삼보를 상징하는 삼보륜 인장을 팔뚝에 꾹 눌러 찍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문양을 보며 생도들은 청정한 불제자의 가사를 마음으로 입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호국 안보의 주역이 될 것을 굳게 서원합니다.
7: 이 세계가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불국 정토가 되는 날까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만물을 살리는 샘불과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6: 개사로 나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미래 안보를 책임질 청년 생도들에게 5개의 참된 의미를 설파했습니다. 특히 군인의 삶과 직결된 불살생 계율에 대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되 늘 참회해야 한다는 지범계차 교리를 설명하며 5개를 군인을 묶는 족쇄가 아닌 도덕적 나침반으로 강조해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서산, 사명대사로 대변되는 승병 활약의 정신을 오늘날 장교 후보생들에게 책임과 절제라는 실천적 윤리로 쉽게 풀어낸 겁니다.
8: 상대방하고 싸우

0: 그 자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잠들기 전에는 아이고 미안해, 내일 사과해야지. 사과 안 하더라도 오늘 참회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자면은 업등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야. 그다음 뭐가 생겨? 해탈이 생기는 겁니다.
1: 자신의 법명이 적힌 수개첩을 가슴에 안은 화랑 생도들의 눈빛이 한층 단단해졌고, 태구종은 이런 생도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화랑 호국사에 전법 지원금 천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2: 힘든 학사 일정 가운데 생도들한테 오늘 큰 힘이 되는 자리였을 것 같고, 앞으로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나갈 훌륭한 불자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총무원 차원에서 2년 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이어 육사를 찾은 태고종은 공군사관학교 수개법회도 계획하며 군포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3: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하고의 인연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되면 불교계가 앞으로 청년들이 없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아주 큰 교화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미래 국방 주역들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같은 움직임은 청년 포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호국불교의 현대적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동국대학교가 불기 2570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문선배 총동창회장, 교내 불교동아리 임원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요식은 박천지 교수의 지휘 아래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헌향과 관불, 발언문 봉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건학 120주년에 열린 봉축 법요식으로 건학정신,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동관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왜 놔두셨는지 항상 화두를 들고 살길 바란다며 각자가 주인공이자 부처님이란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연등회는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강화도에서 처음 봉행됐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인천 강화 지역 사찰들이 마음을 모아 강화 연등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강화읍 풍물시장 앞마당이 오색 빛깔의 연등으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든 사부대 중의 얼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인천 강화 지역 사찰들이 마음을 모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불기 2570 강화 연등축제 현장입니다. 1245년 처음 연등축제가 열렸던 강화도에서 인천과 강화 지역 40여 곳의 사찰을 비롯해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음집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6: 강화도는 고려시대의 초파일 연등축제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강화 연등축제는 서양의 우리나라를 처음 알려나가기 시작했던 고려시대의 찬란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계승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5: 올해 봉축장엄 등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 그 주위를 둘러싼 오색 연꽃 등은 강화도 고려산에서 날린 다산 연꽃이, 백년사와 청년사 등 강화의 대표 사찰이 됐다는 오색 연꽃 창건 설화를 담아내며 깊은 불교적 정치를 자아냅니다.
7: 비록 이 세상은 전쟁과 빈곤과 갈등으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처럼 저마다 지혜를 정진시키고 자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되고 세상은 저절로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5: 이날 행사는 엄숙한 종교 행사 대신 가수 조왕조와 국악인 양은별 등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지며 풍물시장을 들썩였습니다. 자리를 지킨 스님들부터 불교를 잘 모르는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하나 돼 손뼉을 치고 웃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공연단과 관객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무대 속에서 불교 문화는 대중에게 한층 더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8: 오늘도 날마다 복되고 좋은 날을 행하는 우리 불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신앙심이 돼야 합니다.
5: 석가모니 불 정근 소리에 맞춰 봉축탑을 한 걸음씩 정성스레 도는 불자들의 행렬. 781년 전 강화도에서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연등을 들었던 고려 사부대 중에 간절한 원력이

0: 오늘날 풍물시장에 모인 불자들의 전법 등불로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기 고양시에서는 봄빛 속 특별한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형형색색 연등에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도심을 밝혔는데요. 자비와 화합의 등불은 시민들의 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2: 어둠이 짙어진 고양시 밤거리. 부슬부슬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오색 연등이 일제히 불을 밝힙니다. 지난 20일 각양각색의 연등을 든 사부대중의 행렬이 화정역 봉축탑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 축제엔 연합회 회장 대덕스님, 봉덕사 주지 만호스님,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3: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이며 발언입니다. 이 공덕이 널리 회양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 성보사 육법공양팀이 쌀부터 향, 꽃, 과일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정법 실현과 중생의 악업 소멸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일상 속 보살행 실천을 발언한 시민들의 마음에 흥국사 합창단이 음성 공양으로 화답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4: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제업에 소멸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마침내 보살도를 향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혜 광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 공연 무대는 빗방울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트로트와 국악 등 전통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무대는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화정역 봉축탑을 도는 탑돌이를 끝으로 서로의 가정과 마음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은은하게 번지는 등 행렬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고양시를 환히 비쳤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1: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 남북경기 현장에서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공동응원에 나섰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비롯한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 축구단의 준결승 경기에서 공동응원단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민추본 본부장 성행스님과 사무처장 덕유스님, 조계종 총무원 국장단 스님들을 비롯해 동국대 북한학과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 회원 등 80명이 함께해 남북선수단을 응원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성행스님은 하나의 물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축구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강산 관광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 문화 교류도 활발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전북 익산 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연합회장 일행스님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회주 평상대종사, 정헌율 익산시장, 김관영 도지사 후보 등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등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평상 스님은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말란 봉축 법어를 설했습니다. 익산 사업련은 지역 어린이 청소년 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축하 공연에선 초대 가수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강화 보문사가 병호년 수륙 용왕대제를 맞아 쌀 3,000kg을 강화군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쌀은 보문사 신도인 가보 주식회사 오승원 대표와 보문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보문사 주지 원경 스님은 수륙 용왕대제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새기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온정을 나눔으로써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탁받은 쌀은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담아 관내 꼭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진관사를 찾은 유엔 대표단이 마주한 한국 불교의 지혜처럼 급변하는 첨단 AI 시대일수록 기술의 진보가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성숙을 함께 이뤄가야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승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0: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아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원정사의 건립. 이제 보통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이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는 마가다국 왕사성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있었던, 그러니까 불교의 2대 거점이에요. 그리고 중림정사에 가면 터도 너르고 유적들도 많이 있죠. 지난 시간에 사리부라고 그다음에 급구속장자가 만나서 이제 사리불이 어떻게 보면 공사를 전체를 진행하는 책임자가 되고, 급구속장자가 먼저 하루를 먼저 출발해서 사리불이 오기 전에 거기를 어떻게 단도리를 해놓으면 사리불이 거기를 가면서 차곡차곡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자그리아에서 여기에서부터 이 슈라바스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옵니다. 상당히 많이 갔을 걸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있고 국경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인도 지도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슈라바스티에 왔고 그 슈라바스티가 어떤 도시냐면, 슈라바스티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슈라바스티를 실라벌라라고 번역해요. 음역입니다. 음역. 실라벌라 혹은 슈라바스티인데, 지금은 슈라바스티인데 사위성 이거는 이제 번역이고, 진짜 슈라바스티인지는 몰라요. 그 당시 발음이겠지. 그 당시 발음에 비슷한 게 실라벌라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실라벌이라고도 나옵니다. 실라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설아벌 이 나왔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 그리고 이 벌은 여기서 설아벌에서 벌은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너른 평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설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설아벌에서 설아벌 혹은 실라벌라에서 신라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신라. 신라가 왜 신라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최치원은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불교의 계율. 이게 한 단어 아닙니다. 두 단어입니다. 동아시아에서만 한 단어로 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도덕법은 한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 자율성인 거고 법은 강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개에 해당하는 게 인도말 시라고요. 유래에 해당하는 게 비나야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에서 신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최치원입니다. 뭐 우리가 쓴 사람이 말했으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 건데 최치원은 연대가 신라 사람이 신라라고 얘기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어 신라 사람이 그것도 불교인도 아니고 어 유교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또 지중왕과 관련해서는 지중왕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지중왕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지중왕이 누구예요? 독도, 울릉도, 독도.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지리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지중왕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우상국을 정벌할 때, 울릉도를 정벌할 때, 나무로 뭐, 사자 모양을 깎아가지고, 뭐, 겁을 줘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치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치하에서 땅 속에서 웃으면 입에 흙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때 정벌했었던 게 이사부고, 그게 지중왕이잖아. 근데 지중왕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덕업유신 망나사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덕업을 널리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사방을 다 망나해서 땅을 넓히겠다. 그래서 그 덕업유신 망나사방에서 신라를 취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썰도. 근데 거짓말일 거고요. 왜냐하면 저 신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면 신라 설아벌하고 관련되거든요. 설아벌, 설아벌, 신라벌. 설아벌, 신라벌, 설, 신라벌, 신라 이렇게 갔을 거거든. 그래서 저거는 한자 말이 아니고 우리 전통 말일 거예요. 한자가 일반화되기 전 말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기원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 서로들 다. 그래서 하나는 슈라바스티에다가 붙이고 하나는 개에다가 붙이고 하나는 한자에 붙이는 거야. 한자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라벌라예요. 놀랍게도 신라벌라가 유력 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분이 큰 정답을 아느냐?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래를 잘 알 수 없는 어떤 명칭. 그리고 그 명칭이 왜 됐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말을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냥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 어머니 왜 어머니냐? 오, 잘 모르죠. 그런데 누가 막 설명을 해달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한 말 같은 걸 막 해서 막 붙이는 거야. 그런 식 설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유력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설마 이렇게 얘기하더니 가야도 아마 붓다가야랑 연결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에이 뭐 인도교 어떻게 그렇게 돼요. 동아시아로 넘어온 지 2000년이 됐어. 불교가. 2000년이 됐고 이때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전통권은 약간 까고 외래적인 거야. 저게 신문물이래. 그러면 그쪽 거를 이렇게 좀 띄우는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용돼서 들어갈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라벌라, 설아벌, 신라벌, 신라 이게 설아벌이 또 설아벌이 지금의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수도라는 의미가 서울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통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울은 어디냐? 미국의 수도는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이 약간 대명사 같이 되는데 신라가 너무 오래 한 거야. 992년이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가는 나라들도 있어.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일본이 가장 오래되는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오래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굳고 삼국시대 때도 일본이야. 우리 삼국시대 때도 일본이었다니까 쟤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띄엄띄엄 가던 거를 다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로 볼수 있는 지그들은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반칙이지. 예, 그건 반칙이지.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다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단일 민족이 전 세계는 단일. 그 말이 되나?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3대 천년 왕국이라 그래. 프랑스도 되게 오래된 겁니다. 프랑스도 엄청 오래된 겁니다. 3대 천년 왕국이라 그래. 그게 이제 중국의 주나라. 서주 동주 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까지. 그다음에 로마, 서로마, 동로마. 하고 또 이게 또 상당히 오래 가요. 그리고 신라. 신라 992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경순왕이 8년 더 했어야 된다. 그래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날짜 계산을 좀 하고 당신이 판단을 했어야지. 내가 8년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992년. 좀 그죠? 좀 안타까워. 3대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야말로 진짜 천년왕국이야. 제가 보기에는. 왜? 주나라도 호경에서 나중에 낙양으로 옮기고 수도들이 옮겨가요. 왜? 한 800년 막 이렇게 가면 수도가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 로마도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잖아. 그런 식으로 옮기는데 신라는 똥꼬집이죠. 그냥 992년을 내리경주. 진짜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변방에 있는데 거기서 전체를 다 관리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신라. 그리고 그 신라가 천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서라벌 이렇게 부르는 명칭들.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국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성도 사위국이라고 하듯이, 국이라고 하듯이, 서라벌도 이게 신라가 되는 거거든. 신라벌. 그리고 이 서라벌이 서벌이 돼요. 서벌. 그리고 여기서 서울이 나왔다라고 하는, 서울, 서울. 서울. 그러니까, 그 명칭이 유전돼서 넘어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양은 정확하게 왜 한양인지 알아. 한양인지 알아. 강폭이 있고 수폭이 있어. 그보다 더 적으면 천이야. 천. 뭐 성내천, 청계천 이렇게. 그래서 하천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큰걸 수라 그래. 위수, 경수 중국에 가면 이런 식으로 수라 그래. 그리고 더 크면 양자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레벨이 있는 거야, 레벨이. 이게. 그래서 한수라고 하는 거고, 그 한수의 북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강 북쪽에 사대문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사대문. 사대문.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돈이문, 북쪽에 숙정문, 그 다음에 홍지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사대문. 그래서 요거를 한강의 북쪽을 강의 북을 양이라고 하고 강의 남을 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강 북쪽이라 그래서 한수 북쪽이라 해서 한양이요. 그러니까 왜 한양인지는 정확하게 알아. 저건 풍수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 원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시들에는 다 강을 끼고 있고 강이 없는 데는 전통 도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보면은 전부 강 북쪽에 강북에 사람들이 다 사는 전통 도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거는 다 공통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풍수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양은 정확하게 그런데 서울은 왜 서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마 서라벌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정도가 가장 유력한 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설, 울, 눈, 울타리다. 그래서, 정도전하고
한양 도성을 쌓을 때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어디로 도성을 쌓느냐 가지고 서로 충돌했다. 그리고 무학대사의 관점에서 한양도성을 이렇게 쌓으면 불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정도전의 관점에서 이렇게 쌓으면 불교가 아작이 난다더라. 유교가 독주한다더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 천문을 딱 보니까 눈이 올 때가 있더라. 그래서 그 눈이 오는데 눈이 녹지 않는 그 경계선으로 쌉시다 라고 해서 서로 조율이 됐고, 그래서 그 눈에 맞춰서 쌓은 게 설울이래. 설울, 눈 울타리. 그게 바뀌어서 서울이 됐다더라. 그리고 그때 눈이 왔었던 요 흔적을 따은 성이 정도전하고 관점이 같더라. 정도전 주장하고 똑같다더라. 그래서 설울이 서울 서울이 됐다더라. 무학대사는 한양 도성을 점지하는데 크게 개입한 게 없습니다. 무학이 개입했다라고 나오는 기록들은 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오는 기록들에서 나오지 앞선 기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무학은 다 그런 걸 관여했었던 걸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우리가 외세에 두드려 맞은 뒤에 누군가 강력한 신적 존재가 저것들을 떼찌떼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열망이 불어요. 그때 뜬 분이 무학대사하고 사명당입니다. 사명당도 막 신통을 부리고 막 저거 하는 거야. 그런데 실록에 보면 사명당은 그냥 중풍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런데도 왜 사명당에 대해서 그렇게 신화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임진왜란 끝나고 코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덜 죽었는데도 코를 벤 거야. 아니면 죽은 척하고 그냥 코를 베는데도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지. 살라고. 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무학대사하고 사명당이 신격화되는 거는 임난, 병난, 양난 이후에요.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단지 그 얘기들이 워낙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거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을 터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분율 방사건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분율 50권 방사건도에 어디에 절을 지어야 될까를 규정한 문헌이에요. 그걸 보면 마을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을과 너무 가까운 곳에 지으면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시끄럽고, 야,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시끄럽고, 그 다음에 멀리 가면 탁발 나와야 되는데 야, 탁발 나왔다가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그리고 불교는 특징이 탁발하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먹어야 되고 12시 이전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이 없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멀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한테 원하는데 그냥 찍으라고, 금 그면 내가 절 만들어 준다고 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사리불이 좋은 데 골랐죠. 인도의 옛날 부자는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더우니까 휴식공원을 가죠. 그래서 거기를 시원하게 최대한 물 흐르게 조경 같은 거 쫙 해놓고 거기서 낮잠도 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노닥거리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찝쩍찝쩍하고 뭐 이런 식의 공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돼. 왜? 너무 작잖아. 그러면 그 공원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죠.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서 다 볼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쭉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야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갖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층 누각 갖는 거예요. 고층 누각 갖는 거. 전에 제가 이 설명을 왕사성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고층 누각. 그러면 더우니까 지열로부터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조금 더 불어.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원래 다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내려다보는 쪽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괜찮죠. 그리고 예전에는 고층 건물 지은 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과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리 찝은 데가 기타 태자의 휴식 공원이죠. 유희원, 노는 듯. 가든

태자잖아. 대국의 태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태자라고 나오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 태자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자 중에서 그냥 나중에 하는 거지. 태자라고 하는 것은 지위입니다. 태자, 세자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훨씬 후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왕자 중에서 뭐 유력한 왕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자의 땅을 어떻게 사? 그것도 왕자 지금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그거 철거하고 절 지을게요. 이게 미친나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돈 벌었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정신 차려. 이게 신분제 사회야. 어디? 그런데도 이제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자꾸 귀찮게 마치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날파리들 눈앞에서 날아다니듯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팔기 싫어서 한 말이 그럼 금으로 깔아보던가. 금으로 깔아봐. 금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훨씬 값이 비싸요. 금으로 깔든가, 금 깔든가를 시전합니다. 금 깔든가. 그랬더니 그 부속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안 팔겠다는 뜻인데 그 부속장자가 그 말을 받아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금을 깔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수 제타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던가 미친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해볼 테면 해봐라. 야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그거를 깔고 있었다는 거지. 사금을 가져와가지고 야 까라 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코끼리에다가 금을 싣고 와서 금을 싣고 와서 이제 뿌리는 거고 얘는 지금 벽돌 같은 걸로 막 짓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뿌리고 한쪽에서는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금을 까는데 사실 기타 태자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왕궁으로 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부속장자가 진짜 금을 깝니다를 얘기해. 진짜 금을 깝니다. 그러니까 설마 아무리 미쳐도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러니까 진짜 막 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구경을 나갔대. 궁금하니까. 아마 혼자 나가진 않았을 거야. 자기 주변 사람들도 같이 갔을 거야. 징계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땅 산다고 금 깔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토픽감이지. 해외 토픽감이지. 그래서 그거를 구경을 하는데 한참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는 거예요. 멀리서 저게 저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저러나 이렇게 하는데 절반 정도 금을 까니까 그 부속장자가 생각에 잠겨 있더래. 생각에.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후회를 하는구나. 드디어 제 정신을 차렸다.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예 태자님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나 보고 싶었을 뿐이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금을 가져가도 좋다. 이거 무효로 해줄게. 이 기싸움이 기싸움 지금 이게 기싸움이라고. 무효로 해줄 테니까 너 가져가. 됐어 했어.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꾸어 딱 이렇게. 그랬더니 그 부속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든 창고가 너무 많아서 어느 창고 거를 먼저 끄집어내야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요거 이러다가 지금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 다 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타 태자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한 80% 정도 까니까 다 깔 것 같거든. 딱 분위기상. 그러니까 다시 불러요. 그 부장을 다시 불러. 네가 지금 사는 게 땅값의

수백 배 이상을 주고 사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극구독 장자가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부처님이 누군데? 뭐 하는 분인데? 절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본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거기서 감동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한테 귀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네가 말해도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지만 너같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존중받아 마땅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기는 내가 쳤다. 이 내기는 내가 쳤다.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는 나무들 그거는 내가 보시하겠다. 그리고 이 절에 문을 내가 만들어서 보시하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자. 그래서 기타 태자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하게 랜드마크 같은 게 하나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건축을 하나를 딱 만들어버리면 위상이 달라져요. 위상이 달라져. 저를 지어서 불교의 위상을 확 끌어올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만 계속 거기서 충돌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이 다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을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테이프 끈으로 오십니다. 흰 장갑을 끼고. 낙성식. 근데 그 낙성식에 기가 막힌 사람이 옵니다. 그게 기타 태자. 기타 태자 구경 온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 사람 누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타 태자가 한 방에 침몰하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해 평생 법문범패 수행에 매진해온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작법의 세계를 조명합니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며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전통 불교의식 낙화법의 전승과정과 수행정신, 그리고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종교적 가치를 깊이 있게 풀어봅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시민법과 간화산 전통을 계승해온 부처님 79대 법손, 진대대선사의 수행세계와 선사상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깊이와 가치를 되새깁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의 전통 가사와 범패, 의식이 어우러진 장엄한 봉축 법요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성과 수행 문화를 조명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하는 시간. 고향 시민 5천 명의 소원 등으로 세워지는 대형 봉축탑과 화려한 연등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 화합의 장을 선보입니다. 한국 간화산 수행의 중심 도량인 해운정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두루 퍼지길 기원하는 시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와 생명 존중, 교회 가치를 되새기며 세대를 잇는 화합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 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0: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0: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경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불계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노조가 아니면 이런 우천지 법문을 물을 수도 없고, 투자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문의 근본이 낙책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거 내가 한말 하겠습니다. 야단의 수부적이요. 밤이 쩌르니까 말이야. 밤이 짧으니까네. 잠이 모자란다 이 말이오. 밤이 지루스럽긴 실컷 자야 될 것인데 밤이 짜르니까 많이 잠이 부족하다 이 말이오. 일장의 기회로다. 날이 해가 지니까는 말이지. 해가 지니까는 배고픔이 남음이 있어. 해가 질고 있는 때는 새때 무가 자꾸 배가 더 고프더라 이 말입니다. 꿈이 크게 죽었다 다시 깼는데 어째서 내가 뱀이 쪄니께네 잠이 부족하고 해가 지니께네 배가 너무 많이 고프다 이렇게 하냐 말이요. 이것이 앞에 법문하고 완전히 통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두스님이라고 문제의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개송한 게 있어요. 그 소개하겠습니다. 활중에 유한 한동산이 말이야. 활중, 크게 살아가 있는 가운데 눈이 있거든. 살아있으면 그만인데 또산 가운데 무슨 눈이 있겠어? 산 가운데 또 눈이 있으니 한동사여. 중과 또 같다, 그 말이야. 중 같단 말이야. 크게 살아가 있는 가운데 눈이 있으니 중과 조금 더 다름이 없더라. 약기 하수감작가냐? 약기란 건 스님만 약문대 금기인데 말이야. 보통 법문을 말한 겁니다. 아무리 우튼 좋은 법문이지만은 확실히 우튼 깨친 일은 말이야. 큰 스님들 깨는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법문으로 가지고 왜, 큰 조사 스님들 갖다 감정을 하려고 드느냐 이 말입니다. 고불도 상은 직묘더라. 옛 부처도 만대면은 오히려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겠습니다. 철이 만듦이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 말이요. 그 경계에는 고불 옛 부처도 이 경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이요. 그렇게 아주 처지푸고 무서운 경계입니다. 부지수에 살진사냐 아지 목회라 만들면 누가 말이지 쓸데없이 멀그만한 눈에도 자꾸 모래를 집어넣냐 이것이요. 모래를 집어넣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모래를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 천지불락 공안이 말이요. 다 소용없는 소리란 말이요. 팔만대장경 고사하고 천지불락 공안, 지금 투자와 조주가 문답한 이것까지도 멀그만 눈에다 갖다가 모래 집어넣는 계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내가 한말 하겠는데, 호승이 기반 토하니 호승. 저기 인도에 있는 그 호승이 말이여, 인도 중이 한토 진화로 왔거든. 돌아오니 올해 함생이라, 5월달에 말이여 된 소리가 오더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인재종의 백운 단선사라는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 스님이 또 하신 개송이 있어요. 사거 활례하상노라. 죽어가 있고 말이여 다시 말한다면 크게 살아났거든.

그러니 아상노라 이후에 쓴다더라. 투명수도 이행내로다, 이선내로다. 투명수도, 날이 밝아서 이제 가야 된다. 꼭 이런 말 아니면요. 밤지는 걷지 마라, 이요. 날 밝은 데서 가야 된다. 이 하니, 이선내여. 벌써 그 사람은 지나갈 필드라 이것이야. 지나갈 필드라 이라. 수가 별관 지상 위에 어떤 집 별관을 말이야. 지상 아주 목 가운데 일상원왕 하불생이라 한 쌍을 마련되며 원에 두고 있는데 말이야. 이것은 그림을 느낄래야 기를 수도 없더라. 이것이 즉 말하자면 아까 이제 본문에 대한 이제 실지 표현이다. 표현인데, 여기가 또 내가 한말 하겠어요. 금호는 탁파 유리라니요. 금 까마오는 말이요. 유리 알을 갖다가 딱 쪼사 부사했단 말이요. 금 까마오는 유리 알 말이요. 유리를 만든 알을 갖다가 쪼사서 부사버리고 말이요. 부사버리고, 옥토는 내게 백날천이라 옥토, 오로 만든 토끼는 말이요. 저 시퍼런 어떤지 하늘을 갖다. 예? 하늘을 갔다가 우뚝이 뚜껑 날아가 비더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장룡 탁선사랑이 있었는데 그 스님 어떻게 또 여태 개성황이냐면은 허공에 돌출 철화하니 허공에 말이여 허공에 돌출 철화하여 쇠로가 만든 우뚝이 소가 났다 이 말이여 허공에서 우뚝이 저기 어찌기 쇠로가 만든 소가 나오겠어? 이게 거짓말 아니고. 쉽지만 되면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법문이야. 두 개의 분명야 대결이다. 그 소가 어떤 두 개기 말이야. 양쪽에 뿌리 어떤 참 어떤 소자가 있는데 야 대기여. 참으로 만든 기특하더라 이것입니다. 호응해서 시퍼런 호응해서 쇠로가 만든 무쇠로가 만든 소가 한 마리 있더니 났는데 두 개기 아주 분명하다 말이야. 참 기특하더라 이기라. 답파 증담 심철하고 저 우친 지푼 말이야 뭐 아주 천질만질 되는 시퍼런 못에 빛이가 있는 달을 갖다가 말이야 답해 필서 아주 발로 부사합시다 이거입니다. 보통 볼 때는 아주 천질만질 되는 시퍼런 못에 비친 달 경계 이것이 가장 우친지 지푼 경계 같지만은 이것을 밟아 부사삐리사만은 비로소 참으로 만대미는 크게 죽었다가 다시 깨는 소식을 한다 말이요. 그래 우뚱이 지푼 모서에 우뚱이 비친 달을 갖다가 다 밟아 부숴 버리고 야래는 긴냉 설중지로다 밤우리 소노 만대면 저 소마구 우리에다가 앉아 소를 매놓거든. 그런데 소를 못 구웠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요. 설중지요 눈을 바꿔온 지 만대면은 소가 걸어서 자기 우리를 들어가더라 이랬습니다. 왜 밤에 또 이제 눈을 바꾼다 갔냐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한말 하겠는데, 동하 난연 생암벽이요. 동하라는 건 푸른 안개라고 말이야. 푸른 안개와, 그름에 웃든지 말이지. 보통 이제 그름에, 난연 말이지. 따뜻한 그름에는 생암벽이요. 절벽에서 난다. 암벽, 절벽에서 난다. 이것이요. 행계 무음은 농선색이라. 한지시로 우뚱이 개수나무 말이지. 아주 짙은 그늘은 농선색이여 이끼진 우뚱이 돌을 갖다 덮고 있더라. 이것을 알면은 금방 그 개수는 뜻을 알수 있다 것이여. 이전에 조동경의 천농각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시인 또 법문을 하나 소개해서, 소참 법문에, 생멸심이 진나니 말이여. 정멸이라. 모든 생멸심이 다, 아니, 이거 정멸 아니냐고 말이여. 정멸이거든. 모든 것이 적절해. 모든 것이 다 멸했단 말이라. 그런 일 때문에는 노주가 쇠퇴하던 시절이요. 노주, 저 지도에 말이요. 알배는 때라고 말이요. 지도에 어떻게 알배겠어? 모든 우퉁이 번의 망생이 다 우퉁이 떨어져서 실제로 정멸을 갖다 증할 것 같으면은 저 지도에 말이요. 알배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요. 정멸심이 귀하니 생멸이라 말이요. 그 정멸이 이제 완전한 이제 참말 모둥이 다 생멸이 떨어진 그 정멸을 갖다가 증하고 보니 지 생멸이 이것이 지 생멸이더라. 성녀가 생아해원서로다. 성녀 도를 가해 만들어 쫓아서 만들어 놓는 그 여자가 알을 낳았단 말이야. 알을 낳는데

해언설이라 말을 갖다 아주 잘 하더라 이것이요. 어찌 돌과 쫓아 놓은 여자가 알 놓고 또 어찌 돌과 그 아가 어찌 말을 할수 있냐 말이야. 어? 이 소식을 알아서 실제로 참으로 죽어서 크기는 깨난 소식을 안다 그 말이요. 용시엔 말이야. 용시엔 만생이 무용해요. 이걸 갖다 쓸 때, 이 법을 쓸 때에는 삼라만생이 만에 조금 더 남은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어? 남은 것도 모자란 것도 없고 수첸 일진 무언결라. 이것을 또 그다 드릴 때는 말이야. 일진경계에게는 오원 삼천 대천승계 전부 한 등거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틈을 찾아볼래야 틈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어쩌냐면은 둥고수도 소가가요. 나무에 어떤 이등이 갖다가 등이 말이지 나무를 갖다 의지해 있는데 나무가 자빠지는 동시에 등도 이제 같이 이제 자빠져 가 있고 결국은 등이 다 말라 죽어버리거든. 거기서 크게 웃음을 윈다 이것이요. 웃기는 와 있을까? 그러하니깐에 이구청풍염이 오르더라. 이구이 입과 같이 말이여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더라 이랬습니다. 기득권이 내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 이제 그 투자가 저게 그 조주하고 법문 그입니다. 투자가인 조주문 투자가 만든 조주문으로 인해서 대사의 조인이 각갈씨에 여와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냐 이 물으니까네 그게 이제 투자가 대답하기를 불로양의 투명수도라. 밤길을 가서는 안 되고 마안 되면은 밝을 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 형제들아, 좋다. 호 이러나고 참 좋은 법문이다 이것이야. 형제들아, 불입문 불출하라. 문을 들어서지도 않고 문을 놓지 나서지도 않단 말이오. 그것도 출입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불입문 불출하라. 문을 들어서지도 않고 문을 나서지도 않거든. 그건 완전히 출입이 끊어졌다가 말이요. 고봉룡이 하대 나인신이며 오천이 만점이 천청만점 되는 저 높은 산 보배 위에 섰지만은 말이요. 나인신이며 어찌 몸이 드러났냐 이 말이요. 그건 무슨 말이라. 저 높은 우진 산꼭대기에 섰으니 걔네 그 몸이 온 시반 세계에 드러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높은 산 위에 섰고 섰지만은 그 몸을 들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고봉룡이 반한 나인 스님이여 저 높은 웃든지 삼국대에 오였었지만은 어찌 몸이 드러났냐 이 말이여. 그 몸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더라. 심심해정야 불이 쬐어라. 저 지푸고 지푼 말이여 천질만질되는 그런 지푼 바다 밑으로 웃든지 걸어가거든. 걸어가나 나의 쬐기야 어찌 그 자취를 갖다 감출 수 있냐 이것이오. 거기에는 깊은 바닷속에는 암만 웃든지 뭐지 움직이고 사람이 걸어가다 해도 본래 볼수 없는데 말이오. 그 자체는 시방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비이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반대거든. 높은 산꼭대기에 서가 있어도 그 사람은 본래 볼 수도 없고 아무리 깊은 웃든지 바닷가를 갔다 가다 해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만들면은 스물네 스물 쓴단 말이오. 누구든지 다볼수 있다 이것입니다. 목이니 악이니 아니 말이지. 나무로가 맺는 사람이 웃든지 그 이늘 도장을 떡 들고 있으니 당풍의 문체 미행이요 바람을 갖다고 했더니 당했으니 문체가 만들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이요. 성녀가 찬바하니 말이지 돌로가에 맺는 웃든지 여자가 배를 짠다 이 말이야. 배를 짠데 직하에 기사가 저게 불교란 말이요. 그것 보이겠네. 배틀도 찾아볼 수 없고 실오래에도 찾아볼 수 없더라. 배를 짠데 말하자면은 와 배를 짜 분명히 배는 짜기는 짜는데 배틀과 실을 갖다 찾아보고 어떡하냐 이것이요. 정당 요마시에 정이 이러한 때 이것입니다. 우여하빌런고 그럼 어떻게 말한다면은 변해야 되냐. 어떻게 만들면은 이제 변통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환내마 알겠느냐. 미리 일보 육문에 하니 밀밀이 만들면 한 걸음 또 왠지 서거든. 그러하니까 여섯 문이 만들면 새벽이 되었단 말이여. 날이 새었어. 날이 새니까 무한풍광 대지춘이라. 무한풍광 한이 없는 그 풍광 말이여. 온 무튼지 삼천 대지 세계가 전부 다봄 소식이더라. 이것이 천동각선사 말이지.
이 법문에

대한만 되면은 법문이요. 그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한말 하는데, 밀밀기전 쌍종 아니요. 밀밀한 말이요. 아주 빽빽하고 빽빽해서 틈을 내야 틈이 날수 없는 말이요. 깃털 앞에 말이요. 쌍종 아니요. 예? 눈이 둘이만 되면은 어떻게 회개불까지 비치고 있다 것이요. 그리 비치고 있고, 당당 상회신 말년신이라, 당당한 만 되면 저 삼남만상 밖에 말이요. 삼남만상 밖에 말년신여 억천맹기 지내더라 해도 도저히 만능이 빛날라야 될수 없는 말이요. 그런 금강불교의신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고 또 천동각 선사가 이 부분에 대해 또한 소리 또 있어요. 소참에 한 소리인데, 약 개시를 식듣고 하면 만왕 말이요. 크게 죽었다가 다시 깨는 말이요. 이런 소식을 갖다가 알것 같으면은 변지도 문득 어떤 말을 할수 있냐면은, 당맹종유한마니물이 안상도 하고 말이요. 아주 밝은 가운데 말이요. 어둠기 따위 말이요. 어둠 거 밝은 가운데 어둠기시니 물이 암상도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은 어둠 걸로 가 있고 대하지 말아 보지 말아요. 밝은 가운데 어둠기시니 마침 말이요. 이것은 명암을 떠난 데서 한 소리요. 아주 밝은 가운데에서 밝은 가운데 어둠 거 있으니 어둠 거 있으니 어둠 걸 가해 보지 말하고 담정유명이라 캄캄한 가운데 밝은 거 있으니 말이요. 그렇다 해서 안 되면 그걸 가 있고 면을 밝은 가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안 되면은 밝은 가운데 어둠 것이 있고 어둠 가운데 밝은 것이니 말이요. 이것은 어둡다 해도 안 되고 밝다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요. 일체 없진 체 말이요. 모든 일체 만비이 다, 후투니 멸진해서 다 떨어졌단 말이요. 개시의 요요상계하고, 이런 때만 되면 요요하게 항상 있다고 말이요. 빠꾸박기 말이요. 항상 있고, 일체 법생시에, 일체 만비이 생할 때 말이요. 일체 만비이 생할 때, 개시의 공공상적이라. 그런 때는 어쩌냐면은, 항상 공약을 말이요. 적적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것은 뭐냐면은, 일체 만배비 닿을 때마다 항상 요요해서 항상 있고, 일체 만배비 웃으니 참 웃으니 생할 때 말이요. 항상 웃든지 공부해서 적적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반대로 말이요. 만배비 다 웃든지 떨어질 때는 항상 웃든지 상주불멸이고, 만배비 다 웃든지 생할 때는 말이요. 한지 공공적지에서 한물이든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야. 그러면은, 수지도 대만님 어떻게 알아? 무슨 말로 할수 있냐면은 사중할 활중사여 죽은 가운데 산 것이 있고 산 가운데 죽은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크게 죽은 데서 이제 깨진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말 하는데 일조 주장을 양행사하니 말이오. 한 줄기 주장자를 갖다가 두 사람이 쓴다 이거죠. 두 사람이 쓰니 일왕일가에 물피차라. 한분 왔다 한분 가고 하는데 니와 내가 피차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대중들이야 참수실체미 오수실어라. 예? 공부를 하면 실제로 웃든지 만든지 공부를 하고 깨치면 실제로 깨쳐야 되지. 예? 염라대왕 만든 불파해 연설이라. 예? 염라대왕 만든 어쩌냐면은 말로 짓거리는 그건 웃든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우튼이 소식은 누구든지 공부를 해가 있고, 실참시로, 실질 우튼이 공부를 하고, 실질을 개최해야 되지, 암만 말로 가 있고, 억천만 개 지내더라 해도, 내 상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요. 직하에 말이요. 그러면 만약에 직하에 투정, 투자야, 아주 저 우튼이 꼭대기 끝이만 안 되면, 참 철저하고 말이요. 저게, 뚝 올라가고 말이요. 저 밑바닥까지 뚝 나간다고 말이요. 아주 이제 저 꼭대기와 밑바닥을 갖다 전체로 뛰면 안 되면 뒤붙여서 다 깨지다 이 말이오. 그래서 철골철수야 빼 사무치고 안 되면 내가 어떤지 골수 말이지. 그 골수에만 안 되면 지핀이 사무쳤단 말이오. 그리고 무엇이냐면은 철두 철미하게 말이지 남음이 없이 확실히 다 깨쳤더라 이것입니다. 그리 되면 어쩌냐면은 격이 상조하고 항상 접촉해서만 되면 항상
적정한 거.

항상 광명에 비친다 이 말이야. 어? 항상 적적한 가운데 항상 광명에 비치고 조지상적이여 항상 광명에 비치는데 항상 적적하다 이 말입니다. 어? 적적한데 쌍적쌍조하고 쌍싸움을 만들면 서로서로 적적한 동시에 저게 비치고 비치는 동시에 또 만들면 적적한데 그러면 그때는 어떠냐면은 비적비조요. 어? 적도 아니고 조도 아니라고 말이요. 비치는 것도 아니고 우튼이 말한다면 적적한 것도 아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적이상조하고 적적한 데만 되면 항상 비치고 조이상적이라 조한 데만 비치는데 항상 적적하거든. 그러면 어쩌면 쌍적쌍조요. 우튼이 적적하면서 말하자면 우튼이 비치고 비치는 가운데 비치면서 적적하거든. 그것은 어쩌냐면은 그러면 적과 조가 있냐면은 비적비조요. 적과 적을 찾아볼래 할 수도 없고 조와 적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일등영득이여 한분 얻을 게좀 진미대기에 다 들었구만 하면 이것은 벌래 벌 수도 없고 잊을래 잃을 수 없습니다. 일등영득에서만 한분 얻을 게 때문에 영원히 없어. 진미래제여 미래일이 다 하도록 이것은 변동이 없어. 그래서 극부상생의 불미작이라 극부 여러 천만급을 지나고 여러 억천만상을 갖는다고 어떤지 나고 죽고 하더라 해도 불미자겨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오. 언제든지 대자유자재한 말 되면은 이런 우친이 경계를 갖다가 내가 이제 수용할 수 있다깁니다. 그래서 수용자재하고 그 수용하는 것이 말이면 자재를 무의하고 말이오. 거기 가서는 조건도 구해봤습니다. 응화무의라. 이 우친이 응화해서 말이오. 중생을 지도하는 것이 다음이 없어. 다음이 없는데 기불시 불가사의 대해탈경이냐 말이야. 이것이 참말로 사회에 사회할 수 없고 표현할라 표현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 대해탈경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동문출입하니 한문에 쓴지 뭐 출입을 한다고 말이요. 항상 한문에 어떻게 한방에 산다고 말이요. 한방에 살면서 한문에서 출입을 하니 그런 어쩌면은 숙세원간이여 세세상사의 말들이 잊을래 잊을 수 없는 큰 원수다 이것입니다. 왜 한마 살면서 한문에 출입을 하는데 왜 세제상제 입을 잊을 수 없는 그리 원수다 이렇게 하냐 말이오. 이 끄트머리 말을 할것 같으면은 우회 법문을 다알수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 말을 모르면은 말이오. 우회 법문을 절대 모르는 것이니 참으로 어떻게 누구든지 공부를 부지런히 해가 있고 이 소식을 갖다가 분명히 바로 깨치고 바로 알아서만은 비로소 해지지 말이지. 그래 하지 않으면은 석 달을 아니란 말이오. 3천년 우진수 뭐 3만년 몇 억급을 지내더라 해도 해지가 안 된다 그 말이오. 그게 참말로 해지에는 실제로 공부를 다 마친 게 해지지 날짜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말이오 실제 우진지 해지 있는 날이 있기를 난 바랍니다. 그러한 오늘 법문다요.

가사 왕여 우전하고 할사내분하여도 설사 말이여 가려운 그 말이여 왕여 우전하고 방마이로 치기를 어떠냐면 어떻게 치냐면 소나시보듯이 친다 그 말이라 무한히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할사내분하여도 소리를 과음지르기를 갖다가 우리의 소리 말이요. 천둥 소리가 지우뜨니 크게 과음을 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종문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조사인 말이지. 인재력상. 두 신인이 씨는 법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인재할 덕산병이라고. 인재심은 사람만 보면은 소리를 지르고, 적산시인은 사람만 보면은 농비라 사람을 친다 이 말이라. 그것이 무슨 어디 다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불안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요. 법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고등하고 가장 높은 법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는 임재봉 임재학적산비를 갑니다. 그 봉 사람을 갖다가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것이 말이요.

블록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깊은 벨이고 가장 높고 가장 무서운 벨이다 그 말이라. 그래서 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제 과함 짓는 것이나 덕산이 말이야 몽기질하는 그 이상의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높은 대리인 말이고, 행상일로, 행상정신사는 인지할 덕사한 보아도 도저히 미친지 못한다, 이 말이오. 법 중에는 가장 말하자면은 인지할과 덕삼대인이 크게 무서운 대비인데 말이오. 행상일로라는 무엇이건데 인지할 덕삼보아도 그 법은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행상일로라는 것은 참으로 말이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인지할 덕삼봉만 행상일로에 없은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자야라는 여기에 있어서는 말이야. 황도 백안도 경찬 30년 하야 있었다. 황도 부처님 말이야. 백안, 달마그 말이야. 부처님이나 달마스님 같은 그런 어른들도 경찬 30년 하야 있었다. 다시 없든지 한 30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 것이 확철이 깨치니 달마스님 것이 확철이 깨치니도 행상일로는 모른다. 그럼 부처님과 달마스님 같은 이가 그걸 모른다면은 누가 그걸 갖다 알 수 있는 것이냐 말이야. 이것이 이제 종문 중에서 가장 생명선입니다. 기어 역대 선지식과 말이야. 그 남 말하자면은 역대 선지식이나 천나 대종사, 천나에 말한다면은 큰 대종사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부 초목 정례야, 저 나무에나 저 풀에 붙어가 사는 말이여, 귀신들이다, 이것이라. 처가 닮아도 괜찮은 사는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 이외에 말한다면 선지식이 대종사에 간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나, 이것이라. 그래서, 그런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 풀꽃대나 나무 옆에 붙어가 사는 그 귀신들에 불과하더라. 그렇게 어찌 이 행상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정전백수다. 우리 법문 중에는 만대면은 조사법문 정전백수다. 아주 유명한 법문이거든. 그 정전백수다나 부자무불성 그런 법문은 무엇이냐면은 시신마 간식거리냐 이건 무슨 옷인 저 마른 똥막대에 같은 거에 물겠냐 이 말이오. 아무것도 쓸데없는 보잘 것 없는 할 것 없는 법문이더라. 아주 무가치한 법문이더라 이것이래요. 그 행상일로서 볼 때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내마 아느냐 이것이. 청녀가 홀생하니 돌로 맺는 여자가 말이오. 홀은 알라다 말이오. 돌로 맺는 여자가 어떻게 알러 올 것이오? 그러니 4월 15일이더라. 날짜가 어떤 날이냐면은 오늘 말이오. 4월 보름날이더라. 이것을 알면은 앞에 이제 법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써 오늘 법문을 마쳤는데 너무나 간단하니까 또 여기에 관련된 말이오. 이전 조사 시인대 법문을 몇 마디 소개하겠어요. 마조 시인 제자의 방산 보조선사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스님이 시중법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행상일로는 천성도 부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행상일로라는 것은 만드면 천성도 부전이야 일선부터 서인이나 일만 조사도 다 이 법을 갖다가 전할 수 없다 이것이라. 처가 닮아도 모르는데 웃지만 안 되면은 천성만조사가 그걸 갖다 전할 수 있냐 이것이라. 그런데 학자가 노인만 되면 학자들이지 그 행상일로로 가있고 알았느니 몰랐느니 전하느니 받았느니 안 전하느니 말이지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연초거리야 원수여가 말이오. 차거리야 달을 그름자를 차경이라 그름자를 갖다가 붙잡으려고 갔다 왔단 말이오. 그름자를 갖다 어떻게 붙잡을게요? 그러한 때는 참말로 어리석은 원신이란 말이야. 그림자가 있을게 말인데 그림자를 암만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줄 모르고 말이야. 자꾸 그걸 갖다 붙잡으려고 애를 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참말로 천불맘조사가 말이야. 행상일로에 대해서 어떠한 법문을 하고 어떠한 수작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계획을 갖다 전하느니 우짜냐 하는 것은, 탈락하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숭이가, 그러면 어쩐지 붙잡으려면 또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도저히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친 헛일이야, 이것이야. 그래, 이제, 반산보적선사 법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명신, 인계정맥의 자명신이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행상일로는 천성도 불연이야. 행상일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천성도 불연이여. 천불만조사도 다 모른다, 이것입니다. 알지도 모르는 것도 어떻게 만든 그걸 전할 것이오. 예전에 그 말도,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서가도 유미하라 만들면 서가도 오히려 하지 못하는데, 가슴이 끼는 경과 말이오. 가슴이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조사가 이제 법을 받고 전하고 한 그건 무엇이냐, 이것이오. 이것은 실제에서 권하문 중에서 하는 것이 실제만, 본문 소식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본문 소식은 아니야. 그래, 이제 이 본문의 두심의 본문에 대해서 대종고선사, 이제 정백은 대종고선사가 한 본문이 있어. 어떻게 말했냐면은, 주전불연이여, 전할 수도 없고 이것은 말이야.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야. 행상일로는 아무리 만들면 서가 닮아가 이걸 갖다 전할래야 되나 싶어. 아무리 만들면 천불만여서 이걸 알래야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우도 난선이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든지, 한란내면은 말이지. 아무리 큰 바다, 입이, 바다같이 크고, 허웅같이 큰 입이 있더라 해도, 이 소식은 절대로 표현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대심의 법문이요. 수미정상에, 저, 어떤지 가장 높은 산 말이에요. 수미산. 수미산 꼭대기에서, 가주철산이라, 예, 쇠 배를 갖다가 타고 가더라, 이랬습니다. 주미산이라는 것은 만드는 산꼭대기인데, 물도 없는데 어찌 그랬었더니, 배도 말이면 보통 배도 아니고, 쇠배를 타고 간다, 이 말이야. 그게 될 수 있는 일인가. 결국은 수미정상에, 어쩐지 가지 철선 쇠배를 타고 가는 소식을 알아야만, 대신의 법문 소식도 알 수 있고, 앞에 반산시임이나, 자명시임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말이야, 이 법문은 낙처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겠어. 불인 자백에 화난 게 하면, 자백, 우천이 만들면 꽃이 많이 피가 만들면 우천이 불한 말이야. 아주 자지뿐. 그런 만들면 숲입니다. 거기에서 화난 게요, 아주 천농 만자 만들면 가지각색 꽃이 아주 요란하게 많이 피가 있다고 말이야.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장견호 항양이 아주 좋냐. 어찌만한 게 누런 꾀꼬리란 말이야. 꾀꼬리가 버들 가지를 갖다가 타고 내려간 것 같다가 알 수 있는 아이가시오. 꾀꼬리란 것은 언제 오냐면은, 꽃 피고 입히고 말이야. 그 봄에 한참 우찌 경치 좋을 때, 그때 이제 꾀꼬리 오는 것이거든. 그래, 이제, 한창 봄이 되어가지고, 꽃도 많이 피고, 잎도 많이 피고, 한창 좋을 때, 그런 때가 아닐 것 같으면은, 어찌, 누른 꾀꼬리가 말이요, 울음을 울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요. 앞에는 아주, 그것은 뭐, 잎도 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고, 아주 인재할 덕산봉도 도저히 믿지 못한다 해놓고, 이 소식은 어느 곳에 있냐면은, 봄에 말이요. 어찌 꽃이 남발해야 할 때, 그때, 꾀꼬리가 울고 하는 말이야. 그 소식이다. 이렇듯 표현한 것이거든. 정반대였지만은 말이야. 입말로 바로 알면은 앞에 말로 갔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법문을 소개하겠는데, 육조가 일진문을 해. 육조 스님이 어떤 주임으로 따고 말이야. 황매일진의 심하인이 정고 듣고 말이야. 황매일진. 황매산에서 계신 만약 오조 보인선사 보는 말이요.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를 물었거든. 회불법인이 되겠느냐? 불법을 한 사람이 얻는다, 이 말이요. 불법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묵지를 말하게 되면은, 그러면 화산도 한도 구이까?
그 스님도 그 황매이지 황매의 법을 갖다가 알아서 얻으십니까? 깨 육조 스님 하신 말씀이 아 부득이라 나는 얻지 못했다. 깨 육조 스님 같은 경우 얻지 못했다 그냥 말이야. 그러면은 위 신바야 화상 부득이니고 어째서 말하자면은 스님만 되면은 그 황매의 법을 갖다가 얻지 못했습니까? 아 불로 아는 불로 불리 불리라 나는 불법을 모른다고 말이오. 나는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황매 같은 오조 거인 선사가 갔다가 법을 갖다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육조 스님 같은 이가 말이오. 예, 황매 같은 이 법을 갖다 얻지 못했다고 하고 어? 자기도 결국 말하자면 불법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이오. 어떤 사람이 불법을 갖다가 얻으시며 어떤 사람이 불법을 갖다가 알았냐 이 말이오. 이것은 가장 말이요 불법 가운데 있어도 참말로 짚은 행상일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상일로 보통을 볼 때는 첫 나가다 알기로 육조가 오조만의 법을 전한 걸 아는데 말이야. 왜 실제에서는 말이야 자기가 불법을 갖다 아직도 못한 동시에 오조 법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 소식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입니다. 도감 문전에 차간 책이요. 아, 문전에 차간 책을 갖다 끄고, 꾸지를 끄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어느 곳에 있냐면, 어느 무슨 법문이냐면, 안하니 가서밖에 벌었어요. 가서 사형 말이요. 금난 외에 만되면 부처님이 무슨 법을 갖다가 지내느냐. 안하니 가서밖에 보니까, 가섭이 안하나, 이래 부렸거든. 깨 안하니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도감 문전 차간 차가라. 문전에 어떤 차간 때로 어떻게 부질 없을지라.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걸 이제 알면은, 이건 알면은, 앞에 법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감 문전 차간 차. 왜만 되면은, 예, 부처님 가사한테 하나님 묻기를 했다가, 가사 왜 무슨 법을 지냈냐? 가사는 그 고해용은 신으로만 되면은, 그, 저기, 표지이지만, 실지법은 아니거든. 실지법은 만든 참 이심전심이랑께. 그, 무슨 가사에 무슨 법을 전했냐, 이랑께네. 결국은 뭐라 했냐면은, 도감 문전 차관책이라. 문전에 차관때를 갖다 거꾸로 웃더니 부자가 없애피라. 이런 말 했거든. 여기 아주 짚고 무슨 뜻이 웃든지 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야. 소라소라 치리지. 시실이란 말이요. 그건 지는 아니에요. 서로서로 시실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시실이 가는 걸 갖다 알게 되면 도감문전 차간 차간 하는 동시에 가서 그 안하니 수상한 걸 갖다가 알 수 있다 이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황룡남선사가 말이요. 황룡남선사가 또 한 법문이 있어요. 상당해. 뭐라고 법문을 하시냐면은 대개기의 연등불소의 무일법 가득이었나 봐요. 대거 부처님이 서가 부처님이 연등불로 칭기는데 말이야 무일법 가득이여 한 법도 없든지 얻지 못한다 이것이야. 부처님이 만되면은 과거 연등불을 가득 칭기내고 거기에서 한 법도 얻지 못했어 못했는데 육조는 어떤지 육조는 말이야 야반의 황매 말이야 밤중에 황매에서 만되면 정계 신마음 육조를 만되면은 무슨 법을 갖다가 지냈다 가냐 이것이야. 부처님은 연등불한테 한 법도 얻지 못했다고 이랬는데 육조를 만드는 무엇을 얻어가 있고 무엇을 전했다고 이런 소리 아니냐 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서가 유미에 가서 예? 기능정과 가서 같은 그런 뜻이에요. 예? 부처님도 만드면 이것은 이 소식은 알 수 없는 것인데 가서 이걸 갖다 어찌 전했다고 할지냐 이것이야. 그래서 황영남선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성이 있어요. 황룡남선사 개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즉부득 전부전이여, 얻었느니, 안 얻었느니, 불법을 갖다가 얻었느니, 깨쳤느니, 못 깨쳤느니, 전하느니, 못 전하느니 말이야. 그런 것은 다 말할 쓸데 없는 몽중잔매에다가 말이야. 꿈꾸는 말 중생들이 몽중에서 어떤지 꿈을 꾸고, 몽중에서 잠꼬대하는 것이지, 실법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기근 듣기는 부하한가? 귀근 어떤 뿌리에 돌아가서 뭐 근본을 갖다 깨쳤니 못 깨쳤니 간 것은 다시 무달 밝기 뭐였냐 이 말이여.
이렇게 해서 다.

쓸데없는 것인지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더라 이 말입니다. 억석 수산이 지금 무슨 하니 내가 참말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말이야 수산 스님이 이 소식을 갖다가 일찍 갖다 누슬한 일이 있어 조금 비집은 일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신부가 기로에 안 안기니라 신부가 책씨가 많으면은 말을 탄단 말이야 노자를 탔는데 안 안기니야 지금 실내에 말을 먹고 뭘로 가더라 이거죠 시대에 거꾸로 돼도 분수가 있지 예? 자기 만년을 갖다 말로 태워놓고 우선 신뢰에 갔다고 저게 말로 갔다 마부 노릇을 할수 있는 일 아니야 말이야 이것은 요금 아주 거꾸로 돼도 분수가 있는 참말로 막 말할 수 없는 거꾸로 된 일이에요 이것은 무슨 법문에 한 말씀이냐면은 누가 묵기를 갖다 여하시 부리니까 수산심에 물었거든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부리니까 신부기로야 가기니라 신부가 만되면은 말이야 노자 타고 가는데 그 신뢰에 마부 노릇을 하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을 알면은 실제 스서 육조스님 하신 말씀이나 그 행생이냐 하는 말이지 행생이 일부러 간 거라다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봄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0: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연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3: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 접수를 진행합니다. 1년 가족 등과 소원탑 등, 영가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흥천사에서 밝은 연등 공양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길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요.
0: 당연하죠. 네. 춘!
3: 춘길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0: 오와.
4: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5: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4: 아, 와, 이럴 수가.

낙화법은 부모로서 마음을 정하죠. 반딧불처럼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현실을 다 찾아봐야 문답에 문답을 하는 데서 명확하게 점검을 못해요. 이 어려운 관문 그대가 어찌 해결하지?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세계 최대 컴퓨터 기업 IBM의 CEO 버지니아 로베티가 한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데이터, 즉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2500년 전의 손자 역시 늘 정보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를 알고 적을 안다는 것이 바로 정보력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고 보다 손쉽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시대에 과연 지피지기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손자는 지피지기뿐만 아니라 지천지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천지지란 하늘과 땅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상을 살펴 불확실한 변수는 없는지 확인하고 전투할 장소의 지형 요소는 어떤지 미리 알아두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주변 환경 평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하는 SWOT 분석이 이와 비슷합니다. SWOT 분석이란 기업의 내부 환경 요소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 요소인 기회와 위협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말하죠. 이때 내부 환경 평가는 지피지기 중 지피이고 외부 환경 평가는 지천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손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지피지기와 지천지지를 통해서 지금의 SWOT 분석보다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변 환경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손자가 전쟁을 할 때 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보다 정보 위에 설 경우 실전에서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의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정보력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일화를 살펴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쯤 전라 좌수사에 임명됐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순신 장군은 가장 먼저 지피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왜군과 조선 수군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일본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는데요.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주로 등선 육박 전술을 썼습니다. 등선 육박 전술이란 빠른 속도로 적함에 다가가 배를 붙인 후 적함으로 건너가 칼과 창으로 적을 치는 전술을 말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때마침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던 나대용이 지붕이 덮인 구조의 배를 만들자고 제안했었고 이순신 장군이 즉시 실행에 옮긴 것이죠. 실제로 거북선은 판옥선에 지붕을 덮어 창과 철심을 박은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는 일본군을 원천 봉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구조였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새로운

헌법을 짜기도 했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학익진법입니다. 학익진법은 이름 그대로 학이 날개를 먹이로 감싸고 부리로 쪼아대듯이 적을 포위해 하포로 집중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짧은 순간에 하포로 집중사격을 퍼부어 왜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이었는데요. 이 전법에도 이순신 장군의 지피지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북선과 학익진법, 이 두 가지만 봐도 이순신 장군의 지피지기를 통해 조선 수군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일본 수군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적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주변 마을 백성들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쌀과 곡식을 포상금으로 내세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까지 활용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함으로써 보다 쉽게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가진 최대의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자의 지피지기와 지천지기를 실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적군과 나, 그리고 하늘과 땅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얻기 힘든 것은 바로 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자가 얘기한 지천지지, 즉 기상조건이나 전투지형 등의 외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울지 예측하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자는 적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간첩, 즉 스파이도 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손자병법 13장 용감편에서 스파이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죠. 전쟁에서는 점괘나 추리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스파이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뿐 아니라 경쟁사의 기술이나 정보를 빼내는 산업 스파이들도 암암리에 활동 중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기업 간 국경이 무너지면서 서로 간의 기술과 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파이뿐 아니라 해킹이나 통신 교란 등을 통한 정보전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일찍 이런 말을 했었죠. 앞으로의 전쟁은 군대의 규모와 숫자보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고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토플러의 예측대로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요. 창과 활 같은 무기로 싸운 것이 1세대 전쟁이었다면 총과 포를 사용한 것은 2세대 전쟁, 또 전투기와 전차 등을 사용한 것이 3세대 전쟁이라면 오늘날의 전쟁은 4세대 전쟁이라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정보전쟁 시대가 된 겁니다. 또한 전쟁의 영역도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로 정보 위에 서기 위해서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통해서 적의 정보를 하나라도 더 빼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버상에서는 해킹과 같은 치열한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국은 이제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도 잘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들 간의 정보 전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제품이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더 어려워진 것이죠. 이런 경영 환경에서 각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에 대한 정보입니다. 고객의 취향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개발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너나 할 것도 없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대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국의 전자기기 편집샵 베타입니다. 베타 매장은 미국의 최신 전자 제품을 가장 빨리 만나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품을 전시하기만 할 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타 매장의 수익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베타는 매장 안에 다양한 기업의 전자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각 기업들로부터 입점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전시하는데 월 $250,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라는데요. 기업들이 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베타에 입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데이터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베타 매장의 천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흥미를 느끼고 얼마 동안 제품을 봤으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대로 촬영하고 있는 것이죠. 베타 테스트라고 불리는 매장 직원들도 고객 반응을 부지런히 기록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각 기업에 전달돼 시장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데이터로 쓰이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업이 제품 개발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전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기에 이어 드라이어기까지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이슨입니다. 2015년부터 전년 대비 최소 30%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보여왔는데요. 이게 다 다이슨의 숨겨진 정보력 덕분이라고 하죠. 사실 다이슨의 드라이어는 여성들을 주 타깃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당연히 초창기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고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4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헤어드라이어 매출은 쉽사리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다이슨은 시장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의 실제 구입 고객층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봤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실제로 사는 고객을 보니 여성 못지않게 남성의 비중이 컸던 겁니다. 여성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고가의 헤어드라이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 결과를 통해 다이슨은 헤어드라이어의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다이슨은 실제 사용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대신 실구매자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광고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남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든 건데요. 다이슨의 헤어드라이가 바로 사랑의 큐피트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가의 헤어드라이어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건데요. 청소기에만 의존했던 다이슨의 주요 제품군을 헤어드라이어까지 확장하는 결실을 얻은 것이죠. 다이슨이 빅데이터를 통해 지피지기를 새롭게 함으로써 헤어드라이어 시장의 새로운 주역이 된 겁니다. 다이슨의 사례는 기업에게도 손자가 이야기한 정보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과연 기업은 스스로 왜 존재하는지 잘 알고 있는가? 고객은 전에 알던 고객이 맞는가? 잘 안다고 자신했던 고객이 혹시 변하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정보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 기업이 할인 행사를 하는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같은 상품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가격 비교 어플만 잘 활용해도 단시간에 최저가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인터넷을 통해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더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언박싱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박싱 영상이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포장지를 뜯으며 직접 사용해 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소비자들에겐 고급 정보가 됩니다. 유튜버들이 올린 여러 가지 언박싱 영상을 참고하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개개인이 정보력을 갖추게 되면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도 사실 정보력 싸움입니다. 내가 새로 취업할 회사가 어떤 곳인지, 또 지금 현재 어떤 인재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 회사에 왜꼭 입사를 해야 하는지 강점을 부각시켜 면접에 붙을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대학도 많고 학교마다 입시 전형도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과목에서 더 점수를 잘낼수 있는지, 또 어떤 특기를 가져야 입시에 더 유리한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각 대학의 입시 전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입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손재가 말하는 것처럼 바위로 계란을 치듯 경쟁에서 쉽게 이기려면 정보력에서 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레의 말을 빌리자면 새로운 사회에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익히는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익히는 학습 방법이란 곧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독 능력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잘 추려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정보가 정말 정확한 건지 잘 판단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손자가 미신에 의존하지 말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정보만 믿지 말고 내가 수집한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발빠르게 업데이트하며 그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키우는 것. 이런 능력이야말로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 생존 요건인 것이죠. 손자가 말한 지피지기, 지천지지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한한 정보가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손자의 지피지기와 지천지지야말로 남들보다 더 빨리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8: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7: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산하 주요 기구 대표단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과학의 발전과 마음의 성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이 봉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바 세계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유되길 발언했습니다.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기념해 바로 공양과 맞이, 대추밭에서의 울력 같은 사찰 음식을 이루는 의식과 과정이 사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고종이 정의 장교 요람인 육군 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을 미래의 장교들에게 계를 전하고 자비와 지혜의 리더십을 당부했습니다.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강화도에서 처음 열린 연등회가 강화도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인천 강화 사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강화 연등 축제로 역사적 의미를 기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쟁과 빈곤에 맞서 세계 평화를 이끄는 유엔기구 수장들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인류 내면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한 현장을 이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세계 각국의 분쟁과 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유엔 산하 주요 기구 대표단이 어제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AI 활용부터 국제 규범과 교육, 협력까지 AI 국제 거점이 될 UN AI 허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UN 산하 6개 기구와 구축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이들을 초청해 본격적인 행보를 한국의 전통 문화 거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2: So with the Korean culture and especially related to the global suffering and the spirit of the compassion and into the this new layer of the intelligence. We do hope to make this global AI hub to move a bit more forward on the to our the historical effort or cultural effort to mitigating global suffering.
1: UN AI 허브 설립과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차지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제 선명상 대회 포럼에서 선명상과 AI 결합을 주제로 AI의 발전 방향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조계종과 차지호 의원실이 함께 진행한 행사는 국제이주기구 에이미 포프 사무총장, 유엔 난민기구 켈리 클레멘츠 부최고 대표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20여 명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국회의장 후보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과 오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3: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AI 기본 사회는 기술의 진보가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유엔 기구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유엔 AI 허브 유치 첫걸음이 진관사에서 시작된 의미는 특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술은 외부 세계를 발전시키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며 첨단 AI 시대일수록 내면의 성숙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제 인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마음의 성숙이 함께 가야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인간 내면의 평화와 자비, 공감과 연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1: 대표단은 진관사 명상센터장 혜주 스님 지도로 선명상을 체험하며 진우 스님의 명제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5: When we think about meditation, we think about how we all become part of something that's bigger. We connect between one another. We open our minds, we open our spirit to what connects us.
1: 진관사 회주 사찰 음식 명장 개호 스님은 한국 불교의 가치와 사상을 음식으로 전해 대표단에게 지울 수 없는 잔상을 남겼습니다.
6: 진관사의 사찰 음식은 국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평화를 발언하며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1: 선명상과 사찰 음식을 체험한 대표단은 관불 의식을 함께하며

0: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분쟁 지역과 저개발 국가 등 인류의 시스템이 붕괴된 지역에서 UN AI 허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UN 대표단의 진관사 체험은 기술 진보에 걸맞은 인류 정신문화의 허브 역시 한국 불교의 지혜를 통해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정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에 이어 천태종,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이 불기 2570년 봉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바세계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유되길 발언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체 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 갈등과 대립,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우리 모두 부처님임을 자각하고 모든 중생이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겨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추길 발언했습니다.
4: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과 이웃을 제도합시다. 그리하여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홀로 편안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라며 이 실천의 가르침을 되새겨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5: 연단과 더불어 맑은 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히는 유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의 의미합니다.
2: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6: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 배려와 나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는 문명과 지혜가 파괴의 도구로 변질된 현실 속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공존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분노와 혐오 대신 화해와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고 배타적 집착 대신 상생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2: 불교계는 오는 24일 전국 사찰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 유산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기념해 바로 공양과 맞이, 배추밭에서의 울력 같은 사찰 음식을 이루는 의식과 과정이 사진으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지난 1년간의 사찰 음식 대중화 노력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부처님께 맞이 공양을 올리고 삼배의 예를 갖추는 스님의 모습과 가마솥을 살피며 제철 나무를 묻혀내는 수행자의 손길까지 한국불교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사찰 음식을 이룬 의식과 정신이 찰나의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사찰 음식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열린 사진전입니다. 통도사와 송광사, 봉암사, 운문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에서 사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과 바로 공양의 순간이 전시장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9: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단에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고 또 음식을 접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8: 단순한 채식을 넘어 불교의 수행 정신과 철학을 담아낸 식문화인 사찰 음식.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바로 공양으로 대표되는 식사법을 포괄한 사찰 음식은 지난해 5월 19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되기까지 사찰 음식을 향한 국민적 관심은 교육과 체험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에는 1만 6천여 명이 방문하고 한

0: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는 9,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 불교만의 전통이 사찰음식이죠. 이건 생명 존중 사상을 잘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더 호평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0: 사찰음식이 국가 유산은 됐지만 인프라 확대라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이 사찰음식 정규 강좌를 수료하고 전문 조리사로 거듭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권역별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음식 요리학교 운영을 지원해 사찰음식 대중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1: 서울, 경기, 또 충청권, 또 전라권, 그다음에 경상권에서 사찰음식 요리학교를 좀 지원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0: 사찰음식 국가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오는 7월엔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의 특강이 열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태고종이 정예 장교의 요람인 육군 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을 미래의 장교들에게 계를 전했습니다.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지덕체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정예 군 장교를 길러내는 곳, 이곳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 미래 국방의 주역인 사관 생도들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수계법회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4: 위국 헌신에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예비 지휘관들의 표정에 엄숙함과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지난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는 기도를 올리자 상진 스님이 생도들의 팔에 연비를 이어갑니다. 연우 수계식과는 달리 불법 쓴 삼보를 상징하는 삼보륜 인장을 팔뚝에 꾹 눌러 찍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문양을 보며 생도들은 청정한 불제자의 가사를 마음으로 입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호국안보의 주역이 될 것을 굳게 서원합니다.

0: 나를 살리는 샘물과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1: 개사로 나선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미래 안보를 책임질 청년 생도들에게 5개의 참된 의미를 설파했습니다. 특히 군인의 삶과 직결된 불살생 계율에 대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되 늘 참회해야 한다는 지범계차 교리를 설명하며 5개를 군인을 묶는 족쇄가 아닌 도덕적 나침반으로 강조해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서산, 사명대사로 대변되는 승병 활약의 정신을 오늘날 장교 후보생들에게 책임과 절제라는 실천적 윤리로 쉽게 풀어낸 겁니다.
2: 상대방하고 싸워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잠들기 전에는 아이고 미안해, 내일 사과해야지. 사과 안 하더라도 오늘 참회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자면은 업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생겨? 해탈이 생깁니다.
1: 자신의 법명이 적힌 수계첩을 가슴에 안은 화랑생도들의 눈빛이 한층 단단해졌고 태구종은 이런 생도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화랑호국사에 전법지원금 1,000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3: 힘든 학사일정 가운데 생도들한테 오늘 큰 힘이 되는 자리였을 것 같고 앞으로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나갈 훌륭한 불자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총무원 차원에서 2년 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이어 육사를 찾은 태구종은 공군사관학교 수계법회도 계획하며 군포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4: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하고의 인연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되면 불교계가 앞으로 청년들이 없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아주 큰 교화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미래 국방 주역들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같은 움직임은 청년 포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호국불교의 현대적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동국대학교가 불기 2570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문선배 총동창회장, 교내 불교동아리 임원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요식은 박천지 교수의 지휘 아래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헌향과 관불, 발원문 봉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재웅 총장은 건학 120주년에 열린 봉축 법요식으로 건학정신,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0: 있습니다. 동관 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왜 놔두셨는지 항상 화두를 들고 살길 바란다며 각자가 주인공이자 부처님이란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연등회는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강화도에서 처음 봉행됐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인천 강화 지역 사찰들이 마음을 모아 강화 연등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강화읍 풍물시장 앞마당이 오색 빛깔의 연등으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든 사부대중의 얼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인천 강화 지역 사찰들이 마음을 모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불기 2570 강화 연등축제 현장입니다. 1245년 처음 연등축제가 열렸던 강화도에서 인천과 강화 지역 40여 곳의 사찰을 비롯해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2: 강화도는 고려시대의 초파일 연등축제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강화 연등축제는 서양의 우리나라를 처음 알려나가기 시작했던 고려시대의 찬란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계승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1: 올해 봉축장엄 등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 그 주위를 둘러싼 오색 연꽃 등은 강화도 고려산에서 날린 다섯 연꽃이 백년사와 청년사 등 강화의 대표 사찰이 됐다는 오색 연꽃 창건 설화를 담아내며 깊은 불교적 정치를 자아냅니다.
3: 비록 이 세상은 전쟁과 빈곤과 갈등으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처럼 저마다 지혜를 정진시키고 자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되고 세상은 저절로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1: 이날 행사는 엄숙한 종교 행사 대신 가수 조왕조와 국악인 양은별 등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지며 풍물시장을 들썩였습니다. 자리를 지킨 스님들부터 불교를 잘 모르는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하나돼 손뼉을 치고 웃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공연단과 관객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무대 속에서 불교 문화는 대중에게 한층 더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4: 오늘도 날마다 복되고 좋은 날을 행하는 우리 불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심이 돼야 합니다.
1: 석가모니 불 정근 소리에 맞춰 봉축탑을 한 걸음씩 정성스레 도는 불자들의 행렬. 781년 전 강화도에서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연등을 들었던 고려 사부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오늘날 풍물시장에 모인 불자들의 전법 등불로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기 고양시에서는 봄빛 속 특별한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형형색색 연등에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도심을 밝혔는데요. 자비와 화합의 등불은 시민들의 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5: 어둠이 짙어진 고양시 밤거리. 부슬부슬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오색 연등이 일제히 불을 밝힙니다. 지난 20일 각양각색의 연등을 든 사부대중의 행렬이 화정역 봉축탑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 축제엔 연합회 회장 대덕스님, 봉덕사주지 만호스님,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6: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이며 발언입니다. 이 공덕이 널리 회양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5: 성보사 육법공양팀이 쌀부터 향, 꽃, 과일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정법 실현과 중생의 악업 소멸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일상 속 보살행 실천을 발언한 시민들의 마음에 흥국사 합창단이 음성 공양으로 화답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7: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제업에 소멸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마침내 보살도를 향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혜 광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 공연 무대는 빗방울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트로트와 국악 등 전통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무대는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화정역 봉축탑을 도는 탑돌이를 끝으로 서로의 가정과 마음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은은하게 번지는 등행렬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고양시를 환히 비쳤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 남북경기 현장에서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공동응원에 나섰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비롯한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 축구단의 준결승 경기에서 공동응원단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민주본 본부장 성행 스님과 사무처장 덕유 스님, 조계종 총무원 국장단 스님들을 비롯해 동국대 북한학과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 회원 등 80명이 함께해 남북 선수단을 응원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성행 스님은 하나의 물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축구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강산 관광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 문화 교류도 활발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전북 익산 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연합회장 일행스님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회주 평상대종사, 정헌율 익산시장, 김관영 도지사 후보 등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등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평상 스님은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말란 봉축 법어를 설했습니다. 익산 사업련은 지역 어린이 청소년 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축하 공연에선 초대 가수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강화 보문사가 병호년 수륙 용왕대제를 맞아 쌀 3,000kg을 강화군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쌀은 보문사 신도인 가보 주식회사 오승원 대표와 보문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보문사 주지 원경 스님은 수륙 용왕대제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새기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온정을 나눔으로써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탁받은 쌀은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담아 관내 꼭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진관사를 찾은 유엔 대표단이 마주한 한국 불교의 지혜처럼 급변하는 첨단 AI 시대일수록 기술의 진보가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성숙을 함께 이뤄가야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1: 열정.
0: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요.
0: 당연하죠. 네.
1: 춘!
3: 춘계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1: 오와.
4: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5: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1: 아,
4: 와, 이럴 수가.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6: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지만 정작 우리 마음 둘 곳은 줄어만 가는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단 갈등하며 일상의 평온함마저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갈등과 대립보단 화합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대담, 오늘은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이신 록경 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0: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BTN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 총정 통리원장 녹경 정사 이 길을 통해서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자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곧 다가오는데요. 전국 서원당에서도 봉축 열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총지종은 또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1: 아, 요즘 이제 보면은 국내적으로는 선거철이다 보니까는 갈등과 대립이 막 생기기도 하고 또 이란인이 우크라이나에 아주 전쟁 소식도 들리고 이런 혼란 속에 부처님 오신 날이 더욱 뜻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신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표에 맞게 마음의 평안, 세상에는 화합 이런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0: 네, 불교 총재종은 1972년 창종 이래 이제 약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총재종은 어떤 종단이고 또 어떤 원력으로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1: 저희 그 원정대 정사님, 승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달플 때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 그 호국불교의 정신과 또 국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 그 수행법으로서 어떻게 그 생활시 불고 불공시 생활하는 생활불교를 그를 도입하여서 국난도 극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또 그런 원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셈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그렇죠. 예.
0: 이렇게 민심을 어루만지기 위해 탄생한 총재종인데 총재종은 밀교 수행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밀교하면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신라시대부터 밀교의 전통은 있었고 총재종이 그 맥을 잇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밀교 수행이 일반 수행과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가 궁금한데요.
1: 예, 저희들은 그 밀교 수행법의 그 한 일환인 3밀 관행법을 하고 있는데 3밀이란 것이 9밀, 10밀, 어밀 이 3밀을 얻고 관행하는 수행법으로서 그것이 이제 그 생활, 시불공, 불공

0: 평시 생활은 그것이 이제 그게 큰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자 대명 왕진에 있는 그 진은 염송을 통해 가지고 3일 관행 수행법을 하고 있습니다.
1: 3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잠깐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이 염주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은 손으로 수인을 하고 그 입으로 이제 옴마니 밤메훔 옴마니 밤메훔 이렇게 굶이라는 의미를 갖고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자세를 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이 내 머릿속에는 의미라는 개념을 갖고 그래서 구밀, 십밀, 어밀 해가 삼밀을 하면서 관행 그 마음속에 그런 수행입니다. 그게 삼밀 관행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활시 불공, 불공시 생활 모든 것이 부처님 도량이고 모든 소리나 모든 보이는 것이 부처님이요 설법이다. 그래서 내 하나가 곧도 더 나아가서는 내 하나가 부처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설법이니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 못하겠죠. 그렇게 생활시 이제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갖다 보면은 내 뿐만 아니라 남도 다 그렇게 되니까 평화롭지 않나는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1: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원당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럼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한다는 것 옴마니 밤메훔만 외면 되는 건가요, 원장님?
0: 사실은 옴마니 밤메훔 한 방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다지는 거고 충양전에 보면은 이몽여의가 이제 과거 급제에서 거지 행세가 오니까는 그 춘향이 엄마가 장독대 물을 떠놓고 이제 비리고 있는 걸 보고서는 뭐 이몽여의 하는 말이 아 내가 장원 급제가 저 장모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하듯이 하거든요. 뭐를 해도 관계없어요. 일심을 하는데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마음이 안 모아지니 그래서 또 육자 진은 염성 하면은 부처님 가피로 오고 또 모아지니까 그런 자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본 뜻은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자체가 불공이다 말 한마디도 불공이고 이렇게 또 남이 말하는 것도 설법이라 생각하면 잘 이해하고 들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뜻입니다.
1: 그러니까 육자진원만 염성한다고 해서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여섯 글자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네.
1: 원장님 제21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2년 가까이가 돼가는데 그간 지나온 시간 동안 가장 보람이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근데 이제 유독 그 한다면 저희들이 그 청소년 포기를 위해서 여름 방학을 통해 가지고 불교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저 한마음 캠프인데 이제까지는 한마음 캠프를 밖에서 숙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본산 총지사에서 템플 세테이 같은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어린애들 학생들이 새벽 불공을 시작하고 또 당일에 안에 사니까 공양체에서 공양 예절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마쳤을 때 부도하게 하면서 원래 또 다시 또 어떤 걸 기대한다 할 때 그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1: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변화된 모습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었나요, 원장님?
0: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은 아마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거 힘들 때 애들한테 그게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옛날에 힘들면 부처님 찾았어요. 네.
1: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신 건데요. 물론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전국의 서원당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힘든 힘에 부치는 일도 분명 마주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이겨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0: 네, 지금 각 사원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는 이제 통운위 원장으로서

0: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또 압박감도 있었고. 근데 이제 현장을 돌아보고 그 선후배 스승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어떤 것을 제가 처음에 취지는 좋은 것은 지키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지키고 고치고 하려면은 갈등이 생길 건데, 이거를 잘 극복해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자용어로 쓰면은 수계극행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아직 그것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지킬 것이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어떤 것을 고칠 것이냐, 그것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수행 같아요. 그래서 요새 수행을 좀 부족해서 그런지 수행을 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1: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0: 그렇죠.
1: 기준도 다르다
0: 예.
1: 보니까 같은 걸 보고도 좀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나가세요?
0: 옛날에 나는 내가 똑똑하다 생각했거든요. 또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저 요새 걸려서 보니까 하면서 내가 수행을 해서 그런지, 아, 다를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는 내가 편안해지고 또 상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만 화를 벌컥 내고 다툼이랄까? 그 화내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좀제 스스로의 좀 발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자한테도 권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1: 원장님 스스로도 계속 나아가고 계신 건데요.
0: 네.
1: 원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꼭 해내고 싶다 하는 것도 분명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게 이제 통일 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교세 발전이 가장 큰 그건데, 교세 발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의원 교도수가 최고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교도수가 늘어나는 방법은 각 사원의 스승들이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저도 하나의 주교지만은 그걸 벗어나가지고, 우리 산하 기관인 통일중학교 교직원 그 학부모들, 또 복지재단이라는 그 산하 기관의 그 선생님들, 그래서 그분들을 있는 조건에서 우리 총정 교도 제도권에 좀더 진일보시키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지금 다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꼭 요거는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1: 좋은 기회로 총재종과 인연을 맺은 분들을 더 가까이
0: 네.
1: 끌어들이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신 거네요, 원장님.
0: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 뭔가를, 그리고 그분들 좋고 우리도 좋지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 한번 내 임기 동안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1: 원장님, 총재종에서는 영유아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연령별 평생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복지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0: 네, 지금 저 서울 산하의 그 수도권의 그 8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거는 그냥 그분들 복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탈하게 하는 것이 뭐 저희들 지금 도와주는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 총리하고 좀 할까 해서 접촉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는 그뿐만 아니고 일부 사원에서는 도시락 나눠주기, 또 호수 김장철에 김장 나눠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인데, 그 고려인이 그 가족이 한국으로 피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는 저희 쪽에서 주거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물품이 아니라 아예 살 집을 해가지고 한석달 동안 있다가 돌아갔는데,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라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분이 유독 좀 생각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아마 그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그 거주지 제공받아

0: 때 아마 뿌듯하지 않았을까? 내가 뿌듯하듯이 이런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생활 불교 실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저 복지 불교, 그게 불교 복지, 이것이 저는 그렇게 보겠어요.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같이 닦아줘야 보듬어 주는 것이 그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나 막연하게 보시면 한다 이거는 그것도 좋지만 나는 좀 더 올라가가지고 마음까지 또 진짜 그분이야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고민 중에 있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연구 중입니다.
1: 사실 정말 많은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고 또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불교계만이 할 수 있는 건 이것이다. 우리 불교 복지는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뭐 불교계인지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냥 불교계다 보니까 불교의 정신, 그 부처님의 정신, 자비 정신만 접목시킨다면은 뭐 그게 지금 차별이라고 차별됐고 당연하다고 봐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부처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냥 어떤 바라는 게 아니고 무상시 보시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어렵구나 마음이 일어나면은 뭔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게 뭐 물질이 되든 마음이 되든 뭐가 되든 하는 것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랄까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원장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에서부터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에서 불교를 실천하면 정말 삶이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0: 뭐 바뀐다기보다도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 저희들이 수행법 중에 하나의 이제 어계 중에 처음에 하는 게 참회서원이거든요. 참회를 하고 지는 그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는 이제 회향인데 그 참회란 것이 반성이라는 개념을 보고 있는데 그 참회를 왜 하느냐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성만 한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들어요. 물론 반성을 해야 실천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천 불교이기도 하고요. 그 참회를 하면서 실천하고 실천을 하게 되니까는 그 더 나아지는 삶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대학교 입시가 합격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야 당연히 이제 불자들이랄까 종교인들이 이제 바라는 거겠지만은 근래 이제 그 제가 하면서 열심히 이제 믿는 분을 하나 제 어머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화장실에 가니까 101등이 다 깨지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말 들었을 때 아 오늘 불길한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머니께서 얘야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깜짝 놀랄 일이. 그럼 뭔가 싶었거든요. 동생이 한 2년 동안 취직을 못해가 하던 것이 취직했다고 통지가 온 거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아, 뭔가를 하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가 막 길 가다 보면, 뭐를 보면 재수 없다, 뭐 좋다, 아니면 막연한 그 중생심인데, 그 수행을 저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봐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총정에서는 당체 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판단하는데 그것도 어느 수준이 돼야지 아무나 했다가는 서무당 사람 닦듯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을 보니까는 아, 어머님은 제대로 닦으신 분이구나. 저거를 저렇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노력하고 합니다.
1: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렇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네. 거는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일 텐데요. 그렇죠. 사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위치, 그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럼 생활 속에서 분명 무언가를 실천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사실 불교가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시고요. 총지종이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은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수행부터 실천을 하는 게 좋을까요?
0: 저희들은 참 그래요. 우리가 제가 3일 수행법을 갖고 처음에 하는 것이 염주를 지고 엄마니 밤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구미라 하겠습니까?

0: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돼요. 참 쉬워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믿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뭐 부처님이 가피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 답이 옵니다. 그 답을 우리가 말은 적어서 사람마다 다 먹그릇이 다르지. 쉽게 말하면 저 태양이 천지를 다 비추지만은 어떤 놈은 엎어져가지고 햇빛을 못 보는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짝 피어 다 받을 수도 있고. 부처님은 차별 없이 다 주고 있지만은 중생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가지고 뭐 바라겠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금 그릇이 적어집니다. 그냥 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걸 갖고 그냥 믿고 저희 총정은 참 쉬워요. 그냥 엄마니 염주 지고 엄마니 반면하면은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하면은 뭐가 되느냐, 되느냐, 이거는 아마 좀 찾기가, 아마 그거는 좀 어려워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 듭니다.
1: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또 많이 담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원장님.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담아야 뭘 걸릴 수 있지. 그릇이 조금 한 거니까는 뭐, 저도 못 답죠, 뭐, 쉽게 말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1: 사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찾잖아요. 지금 이 수행법 또한 명상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아까 저 3일 그 관행법이 9밀, 10밀, 어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밀이 어밀이거든요. 그게 명상이랑 또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그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주변이 조용해야 하듯이 뭔가 어디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단계가 9밀이 되겠죠. 입으로 건너 하면서 잡생활 좀 떨쳐버리는데 단계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게 명상이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집중되고, 공덕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알아요. 남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갇힌 시간을 지켜서 염성, 진행 수행을 하고 나면은 어느 날은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찝찝한 게 있고, 마치 학교 갔을 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야기 막 오는 경우도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진짜 안 만나고 책만 공부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은 도서관에 갔더라도 다 다르다. 그래서 명상이란 단어는 참 멋있는데, 그것이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 청중에서는 그, 아까 의미, 그 자체가 명상이다.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원장님, 앞서 말씀을 하시다가도 전쟁 이야기도 나왔고, 또 참 요즘 국가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또 갈등이 있고 균열이 있고 또 대립이 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사회, 이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참 위로받기가 힘든데 이 총지종의 생활 불교가 이런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0: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 불교, 아까 시시불공, 처처불공 용어를 썼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불공이고 아무도 사는 불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공하니까는 아무 때나 시간에 구애 없이 부처님 마음, 어느 장소에 구애 없이 부처님 마음을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구성원들은 다 인연을 이어졌다고 인연법이라 해가지고 다 관계가 다 있고요. 내가 있으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면 내가 다 됐지. 내 마음이 불편한데 상대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이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상대도 따로 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모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총정 교도들은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실천이 문제지만은 저희 총정에서는 그 시시불공, 처처불공이라는 그 개념이 즉 나가 모든 것이 인연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굳이 나아가서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구하면은 세상은 따라서 구해지고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나를 편하게 볼 것이고 내가 좋게 보면 지도 나를 좋게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처음에 제가 이해할 때는 왜 자기만 혼자 살라고 하나 했는데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고 지금 보니까는 모든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강제하다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걸 가져봅니다.
1: 뭐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먼저 바꾸

0: 보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원장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한 말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1: 아, 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0: 명이 불자님들에게 같이 함께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1: 네,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완성은 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웃을 향한 이 자비의 손길을 직접 내미는 실천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늘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1: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0: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에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 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 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하면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녀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아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02971-4426번입니다.

0: 선생님, 백양사는 흰 양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선생님?
1: 나는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보죠. 돌을 얻어야 그걸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그래, 양이 지금도 살고.

0: 있는데 어허. 보통 사람 못 보고 수행을 잘한 사람만이 가끔 본다고 그래요.
1: 아, 내 눈에는 고양이, 흰 고양이는 보이던데.
0: 차가 못 다니니까 지게를 하나 더 다 맞춰서 12개의 지게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륙공에 오면은 다 내려와서
1: 지고 올라가서
0: 먹고 이제 그런 시절이 너무 좋았고 그때는 큰 스님의 어떤 그런 법력을 산 것 같아. 네. 지금 사람은 다 도망가죠.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AI가 할 수 못하는 우리 정신세계의 근본적인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자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참선만 하면은 더 좋은 어떤 시대가 더 이제 참선한 시대가 올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1: 아, AI를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오는군요. 네.
0: 야, 명상 시대가 이제 왔고 거기에 예.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0: 어떻게 건강하시죠, 스님?
1: 예, 그냥 이렇게 이제 정진하니까 그냥 무리하지 않고 정진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스님.
1: 너무 좋습니다.
0: 스님, 백양산은 신양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스님?
1: 지금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보죠. 돌 얻어야 그걸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아, 그래 양이 지금도 살고 있네요.
1: 있죠. 이게 있는데 보통 사람 못 보고 수행을 잘한 사람만이 가끔 본다고 그래요.
0: 아, 내 눈에는 흰 고양이는 보이던데. 양들이 말은 잘 듣습니까, 선생님?
1: 양들이 그냥 그 뭐냐 상상적인 어떤 옛날 그런 어떤 양들이 법학원 강의할 때 듣는 어떤 기억을 상상하니까 양들이 이제 수척한 때가 이제 많이 그냥 느끼죠 내가.
0: 예, 그러니까
1: 상상력 양으로 본 거죠.
0: 아, 정진 중에 양이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삼매석에서만 보시는.
1: 삼매석에서만 그 양을 보고 있습니다.
0: 아, 어떻게 맛있는 뭐 좀 밥도 쿠키도 좀 주고 합니까, 짭니까?
1: 쿠키 보듬도 이렇게 이제 정말 어떤 그 양을 생각하면은 신심이 나요. 그렇게 백양사 가나면 그 양이 어떤 상징적이잖아요. 법화경 그 어떤 스님이 한양 스님이 법문하는데 법화경을 강의를 하는데 그 양들이 와서 이게 참 강의를 듣는 어떤 듣는 어떤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이제 정진하다가 쭉 이제 그 양을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배양사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 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
0: 없죠. 네. 저도 여기 지금 몇 년도인지 이제 뭐 좀 손가락 꼽아봐야 됩니다만은 백양사 와서 살면서 그 우리 저기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먹고 하고 크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때 우리 저 작고하신 소홍 스님 그때 정말 백암록을 그때 강의하셨거든요.
1: 네.
0: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큰 스님도 소홍 스님과의 일화는 너무너무 많죠?
1: 네. 내가 봉암사에서 살고 있는데 여길 움람을 개원을 그 소홍 스님 큰 스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대중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제 중에 이제 전화가 시자가 그 타파 스님 그때 이렇게 이제 시자를 했는데 결제 중에 이제 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오길래 내가 이제 결제 중에 부처님 법을 깨고 어딜 간단 말이오.
0: 예?
1: 내가 해제하고 내가 몽둥이를 맡든지 내가 이제 큰 스님한테 꾸중을 그때 들 테니까 그래 아십시오.
0: 네.
1: 부처님 법을 깨고 어딜 간단 말이오.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하니까 그들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 해제하고 걸망을 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 길이거든요.
0: 네.
1: 저 길인데 길이 없어요.
0: 네, 그때 당시에
1: 뭐 길이 없어서 사람은 다니는

0: 어떤 길이지 예, 차가 다니는 길은 예.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쭉 올라가니까 선실 하나하고 또 밑에 국립공원에 지어준 화장실 하나하고 또 이렇게 저 소림굴이라고 하나 있었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이 모이지 않게 된 어떤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내가 선언을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빵할 수 없는 어떤 그건 뭐냐
1: 그렇죠. 대중이 네,
0: 대중 뭐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선빵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참선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냥 정진만 금방 사면 되지. 예? 그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때 내가 내 도반들 몇 사람하고 또 이제 하판들 이렇게 이제 몇 사람 12명이 이렇게 이제 이제 우남에서 처철 살았어요.
1: 아, 예.
0: 그러면서 이제 먹을 뭐냐 차가 못 다니니까 지게를 하나서 다 맞춰 12개 지게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형권에 오면은 다 내려가서
1: 지고 올라가서
0: 먹고 이제 그런 시절이 너무 좋았고 큰스님이 그때는 큰스님의 어떤 그런 법력을 산 것 같아. 네. 지금 사람은 다 도망가죠.
1: 지금도 음무남하고 우리 고불선원에서는 이제 소홍스님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정진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음무남이 대중이 살고 이제 고불은 내가 내려와서 지금 이 근자에 그전에 좀 했는데 근자에 끊어졌는데 내가 와서 선덕스님들 모시고 내가 선덕스님들만 모시고 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행경진을 이렇게 이제 큰 스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구참들은 맛이 있어요.
1: 그렇죠.
0: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그래서 한국 불교는 정말 어떤 구참 스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정말 어떤 선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법문도 좀 시키고 젊은 50대, 60대의 사람들 잘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동량을 좀 많이 길러냈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이.

용성 조사님의 그 구상대로 불교가 이렇게 펼쳐졌다면은 한국 불교가 아주 건강했을 겁니다. 용성 조사님의 사상과 원력 가르침대로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예. 그런 생각을 평소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적인 측면에서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신 분이 예. 그 참불교라든지 또 불교가 한문으로만 경쟁되어 있으니까 불교 경쟁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한글화 된 그 저 한글로 된 한글 대장경 그 역경하시고 예. 또 하여튼 분야별로 안목이 투철하신 거예요.

0: 그래 뭐 이제 이번 담선법회 때 큰 스님께서 저 우리 조계종의 백용성 큰 스님 큰 스님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백용성 큰 스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 전통 수행법에 대해서 가나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큰 스님은 일찍부터 용성 스님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해 듣고 그러셨죠?
1: 예. 그래도 내가 용성 문순이니까.
0: 예, 예, 예.
1: 그래 내가 볼 때, 예, 한국 군대 불교에서 용성 대처사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셨고.
0: 예.

0: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성 조사님의 그 구상대로 불교가 이렇게 펼쳐졌다면은 한 불교가 아주 건강했을 겁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적었을 거예요. 그때 조금 이제 그 어른의 그 사상과 원력이 훌륭했지만 시대 여건이 인연이 좀 어려웠어요.
1: 그때가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0: 였고 그 일제 강점기에 소위 그 외색불교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 그게 한국 우리 조선 그 우리 그의 전통 민족 종교로서의 한국불교가 조금 약간 많이 그 외색불교화 된 바람에 문제가 됐잖아. 그 대표적인 예가 청정 비구승가였는데 대처승 제도가 생겼잖아. 그
1: 그렇죠.
0: 바람에 이제 우리 불교 성당이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용성 대수사님의 그 사상과 원력으로 불교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됐다면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어른, 시대를 내다보는 어른이었어. 그리고 또 존경받는 어른이고 존경받는 삶이었고 그런 불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외색불교 때문에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1: 그렇죠.
0: 그 심리적 갈등, 물리적 충돌, 또 물리적인 낭비 그게 큰 손실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는 한국 불교가 용성 조사님의 사상과 원력 가르침대로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평소 했어.
1: 여기 지리산 벽송사에 계실 때에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밤새 이렇게 그 한국 불교와 우리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제하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군수급 이상의 그 관리를 지냈던 분들을 다 만나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관리들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럼 왕을 누구로 하느냐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분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은 전부 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관리들은 왕을 누구로 하느냐만 관심이 있더래요.
0: 그게 있죠.
1: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 아, 이건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이제 3.1절 날 만세를 부르는 그 3.1 그 역사적인 거행을 할 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러고
0: 그렇지.
1: 그러면서 또 우리 불교 내 쪽으로는 법당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옛날 시대인데도 풍금을 법당에
0: 그렇지.
1: 놓고 이렇게
0: 풍금 가지고.
1: 아이들에게 이게 찬불가를 가르치고
0: 그렇지.
1: 하셨다고 그리고 뭐 농사도 직접 짓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고 한편으로는 불교를 새로 세우려고 애쓰시고 용성 스님에 대해서는 밤새 얘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0: 그렇지.
1: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불교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각적인 측면에서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 그 찬불가라든지 또 불교가 한문으로만 경전되어 있으니까 불교 경전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한글화 된그저 한글로 된 한글 대장경 역경하시고 또 하여튼 분야별로 안목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2: 구름에 떠 있는 남자.
1: 아, 그러면 여기 사시는 스님들은 다 신선처럼 구름 위에 다 사시는 거네요.
2: 그래, 신선이나 도인 아니면 살수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 살수 있다.

0: 그러면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인들이 만약에 좀 오늘 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는 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1: 욕심을 내면 바로 나갈 일이 생겨.
0: 구름 위로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네요.
1: 떨어지는 게 나갈 일이 생겨. 어디서 꼬우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 어디 방부 안 드리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톡을 해서라도 끌고 가요.
0: 예. 예,
1: 그 한 분을 나오고 씨름을 하면서 또 대중들이 배우고 탕마하고 그들한테 배움이 있습니다. 기질이 아주 출중하고 모나고 아직 길들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독특한 숨겨진 게 있어요. 이것만 다듬으면 먼 훗날 법상에 올라가면 세수를 냅니다. 우리는 그 시절에 복이 조금 있어서 마찰이 없는데 그래도 채우는 액대만은 채우는 걸 지나가는 객이든지
0: 누구든지
1: 등산객이든지 아니면 멧돼지라도 문짝을 한번 뿌든지 밭을 휘젓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도 업이라 생각하고 도반이 그럴 때는 아 효봉이 내 스승이구나 하고 안고 가야 합니다.

0: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이걸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여기 운부암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구름이 떴다는 겁니까? 구름 위에 떠 있다는 겁니까?
1: 구름 위에 떠 있다.
0: 아 구름 위에. 네,
1: 구름 위에 떠 있는 암자.
0: 아 그러면 여기 사시는 스님들은 다 신선처럼 구름 위에 다 사시는 거네요.
1: 그래 신선이나 도인 아니면 살 수 없죠.
0: 아
1: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다.
0: 그러면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인들이 만약에 좀 오늘 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는 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1: 욕심을 내면 바로 나갈 일이 생겨.
0: 구름 위로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네요.
1: 떨어지는 게 나갈 일이 생겨.
0: 아하. 그럼 이제 들어오려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겠네요.
1: 쉽게 들어오지 못하지.
0: 예, 오직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네요. 아.
1: 그 이 도량이 비우는 도량이라.
0: 예.
1: 아, 채우는 도량이 아니고 비우는 도량.
0: 예.
1: 여기서 신도를 모른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무슨 일이 생겨 나가야 될 일이 생겨.
0: 아.
1: 그래서 이 도량은 비우는 도량이라 아, 한 3년만 딱 살면
0: 네.
1: 답이 오죠.
0: 아...
1: 특히 천진한 어린 그 동자
0: 네.
1: 이런 동자생들은 6개월만 되면 답이 오죠. 놓고 다녀 뭐 다 놓고 다녀.
0: 아...
1: 여기다 돈 한 보따리를 줘도 가지고 와서 저 법당 앞에다가 놓고 화장실이 저쪽이니까 소변 비고 이리 와야 되겠다고 오다가
0: 네.
1: 잊어버려.
0: 아.
1: 잊어버려. 저기서 노루나 누가 소리를 지르면 그거 후경으로 갔다가 그 돈을 영원 잊어버려.
0: 예.
1: 이렇게 비워져 있어.
0: 아.
1: 그걸 내가 직접 체험했고
0: 예.
1: 많은 사람을 통해서.
0: 예.
1: 나도 아, 수작에 히틀러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0: 예.
1: 천방지축으로 살았는데 여기 와서 다 쉬어졌어.
0: 예.
1: 여기 쉬어지니까 옛날에는 누구 어떤 분 하나 열반해도 내가 참내를 하면 행사가 안 될 것 같아.
0: 예.
1: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 그래서 예. 막 연일 다녔는데 여기 와 탁 한 십몇 년 지나니까 아,
0: 아.
1: 내가 움직이는 게 참 뭐 번뇌다.
0: 네.
1: 움직이시래요.
0: 아, 예.
1: 그리고 어디에도 나서기 싫고 뭘 하는 것도 옛날에는 밝혔는데 그게 다 잠재워지고.
0: 네.
1: 그리고 첫째는 일거수일투족 하는 일이
0: 예.
1: 그 착이 없어져 떨어져 버려. 그래 누구한테 우리 선원 대중들이라도 뭐 지적상에서 한 마디 톡 해놓고
0: 예.
1: 30분만 되면 옛과 똑같아.
0: 아.
1: 그래 그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다 잊어버려.
0: 다 잊어버려요.
1: 어, 그러니까 내일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
0: 아, 예.
1: 어, 이상하다 그래. 나 다 잊어버렸으니까
0: 예.
1: 그때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경책도 하고
0: 예.
1: 탕마도 하거든.
0: 예.

0: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스님 하나가 농사를 잘 짓습니다.
1: 예.
0: 막 약을 치지 않고 걸음도 선수해가지고 무공해로 약을 치지 않고 하니까 좋잖아. 예, 고추 같은 게 나오면 참 맛있어요.
1: 네.
0: 그러면 밥을 먹다가 대중들로 지금은 내가 따로 이렇게 서로 상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대중들로 같이 먹었잖아.
1: 예.
0: 같이 이제 먹으면 밥을 먹고 고추가 맛있어서 고추 하나 딱 먹고 그러고 놔. 다 못 먹으니까 예. 고추 한 반틈 놓는다고. 놓고 또 이제 밥을 먹고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잊어버려.
1: 예.
0: 그걸 이제 고추가 다시 들어와. 노을력으로 하나 있는 거라.
1: 아, 예. 어? 예.
0: 그럼 미안하잖아. 그 순간 미안하잖아.
1: 예.
0: 내가 욕심을 챙기는 것 같고. 고추는 많지만 욕심을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제 좀 급해져. 사람들이 보니까.
1: 예.
0: 보는 사람도 내 혼자 의식을 하겠지. 그 두 개를 빨리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밥 한 술을 뜨는 순간 또 잊어버려.
1: 예.
0: 그게 일곱 개가 될 때가 있어서. 아, 부끄러워요. 예, 그것뿐이 아니고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기억이
1: 예,
0: 없어.
1: 예.
0: 그냥 충실하는 거라. 그래 밤에도 막 9시까지 계곡에 일하러 다니고
1: 예.
0: 그러지. 그런데 한 20몇 년을 여기서 미쳐서 살았어요.
1: 예.
0: 미쳐서.
1: 여기 들어오신 지가 지금 20년이
0: 넘었어요. 26년 됐어요.
1: 어.
0: 이 도로를 내가 예. 포크레인을 세 개 망쳐가면서 서투르니까.
1: 야, 예. 직접 길을 내셨네요.
0: 전부 때도 다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 이 길을 20년 만에 댕기라. 그래서 밤에 이제 잠 안 자고 포크레인을 타고 화도 하나 들고 하니까 버떡버떡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 네.
0: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이건 돌리면서
1: 네.
0: 화도는 들고.
1: 어.
0: 이런 걸 막 연일해서 막 20일씩. 그게 한 3년 되니까 오른쪽 다리가 예. 이렇게 붙더라고.
1: 아, 이 다리만 이렇게 이렇게 막 이걸
0: 안 움직이는 안
1: 그렇죠,
0: 움직이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이 다리만 이렇게 부어 이상하다. 탕 땅에. 그래 이제 안 움직이고 앉아 있으니까 한쪽 다리가
1: 예.
0: 붙고 좀 있으면 이쪽 다리 붙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걸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1: 네.
0: 열심히 살으니까 내 그 불 같은 기질 이런 것들 여기서 잡혔죠.
1: 아, 예.
0: 아무도 못 잡아.
1: 예, 예, 예.
0: 이 도량이 참 천하 명당이기도 하지만 산승한테는 아주 고마운 도량입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사당 같아. 통로사처럼 편안해.
1: 예.
0: 그리고 재실 갖고 사당 같아. 내 기질이 쉬지를 못했으니까 여기 막 높은 데서 막 내려다 보이고
1: 예.
0: 진 누르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 이거 제실 사당 같아. 그래 한철만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이걸 누가 넘겨줄 사람이 없어.
1: 예.
0: 오질 안에 비어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 길게 사라졌는데 이제 근래 한 7, 8년 전부터 어디 나갔다 2, 3일 있다 들어오면
1: 예.
0: 아 좋은 도량이구나
1: 예.
0: 이걸 느낍니다.
1: 예.
0: 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 쉬어진 것 같아요.
1: 예.
0: 그걸 확인하지.
1: 예. 그 2년 터입니다 스님이.
0: 2년 터지요.
1: 예.
0: 무슨 2년인지 나가려고 나갈 수가 없어. 진재선사께서 동화사로 오라고 선원장으로 오라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1: 예.
0: 이거 비워두고 나갈 수가 없어. 일만 저지르고 수습을 안 하면 문 닫으니까. 그런 뭐 책임도 있지만 그런 책임이 있다고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
1: 예.
0: 무슨 인연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또 수자 스님들하고 같이 또 선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0: 수자 스님들은 전국에서 다 가려서 봤습니다.
1: 아, 예.
0: 그래가지고 우리 입방 몇 월 며칠부터 이제 방불로 왔네 이래. 나는 두 번 초창기에 보내놓고 안 했습니다. 왜?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
1: 그렇지, 그렇지.
0: 응? 총림에서 그걸 이끌어서 네, 숫자 많은 사람이 하나를 다뤄야 되는데
1: 네.
0: 우리 9명, 10명 사는데 그거 다루기 쉽지 않아요. 둘만 와도 시끄러워.
1: 네.
0: 그런데 내가 설법하러 다니고 밖에 나다니면서 누구를 제도한다는 것보다도 내 공부를 하면서 탁마할 수 있는
1: 네.
0: 좀 길들이지 않은 수자들이 좀 한둘 섞였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바람으로 공부를 안 냅니다. 한 번도. 그리고 잘 좋은 사람들이 너무 잘 모였지.
1: 네.
0: 그러면 어디서 꼬우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

0: 어디 방도 안 드리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톡을 해서라도 끌고 와요.
1: 예.
0: 그 한 분이 나하고 씨름을 하면서 또 대중들이 배우고 탕마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조용하게 사는 건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이제 이제 요처에서 대중들이 부딪혀봐야 된다.
1: 예.
0: 이런 생각으로 방부를 가려서 안 받고
1: 예.
0: 어떻든 누구든지 방부 못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인원에 한정돼서
1: 예.
0: 무조건 한도는 내가 무조건 받습니다. 다 싫어도 우리 대중이 싫어야 나 받아.
1: 예.
0: 대중들이 의아할 때가 많지.
1: 그래도 큰 스님 덕화가 있으니까 그게 다 이렇게 또 나갈 때는 또 다 정리돼서 나가시고 그러시게
0: 아니죠. 계속 파장이 있죠.
1: 아.
0: 파장이 있는데 그걸 낙으로 삼아요.
1: 예.
0: 왜?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혹시라도 수자들을 제접하게 되면 이걸 다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1: 예.
0: 더 드센 놈이 왔을 때도 겪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1: 예.
0: 그들한테 배움이 있습니다.
1: 예.
0: 기질이 아주 출중하고 모나고 아직 길들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독특한 숨겨진 게 있어요.
1: 예.
0: 이것만 다듬으면 먼 훗날 법상에 올라가면 세수를 냅니다.
1: 정말 세상에는 아주 거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걸 여기서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 이렇게 마음을 먼저 닦아 나간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교화하는데 굉장히 좀 잘 저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내가 평상시 이제 불자님들한테도 또 우리 스님들한테도 어떻게 다 얘기할 때는 고생해야 된다.
1: 네.
0: 고생. 힘들게 살아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걸으면 운동이 안 된다.
1: 네.
0: 좀 힘들어야 된다.
1: 네.
0: 그래야 근육이 붙거든.
1: 네.
0: 마찬가지로 수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중 생활하는데도 힘들어야지.
1: 네.
0: 힘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에 하나 한 시간을 쉽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한 시간을 쉬면 이 우주에 있는 선원 전체가 흐트러진다.
1: 아, 예.
0: 한 시간을 쉬면 또 한 시간을 쉬려고 그래. 두 시간을 쉬면 또 한 시간을 쉬려고 그래.
1: 예.
0: 그럼 여기서부터 흐트러지지 않으면 전체가 다 흐트러진다. 그래서 꼭 쉬고 싶으면 자유정지는 없고 정이 힘들어서 너무 앉아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고 싶다면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물력을 해라.
1: 아, 예.
0: 그러니까 한 시간 올려고 하면 한 시간 쉬고 두 시간 올려고 하면 두 시간 쉬고 하루 올려고 하면 다음날 쉬어라.
1: 예.
0: 한 달 올려고 해라. 그러면 한 달 쉬어줄게.
1: 예.
0: 한 달 할 놈 없거든.
1: 그렇죠.
0: 이게 이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 있으면 내 도끼를 부려. 아 이거 오늘 올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난 벌써 알지. 아, 또 이제 20분 전에 끝나겠구나.
1: 네.
0: 아, 절대 못 끝나지. 그럼 나 좀 피해주면 그게 나와. 20분 전에. 아, 스님, 뭐, 선원장 스님, 뭐, 울력이 다 끝났습니다. 울력이 천지가 울력이다. 아, 쓰는데 또 쓰는 것도 울력이니까.
1: 예, 예.
0: 지금 몇 시 됐어요? 알면서. 그럼 뭐, 20분 전입니다. 아, 그러면 21분 하시오.
1: 21분.
0: 21분. 왜? 20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얘기했잖아.
1: 예, 예.
0: 아, 그러니까 21분. 그걸 꼭 지킵니다.
1: 예.
0: 한두 번만 하면 이제
1: 그다음부터는 절대 꾀를 안 쓰겠네요.
0: 그리고 자유정진을 한 시간 하거나
1: 예.
0: 편하게 살면 그 사람 망쳐주면 망쳐놔.
1: 예.
0: 다음 차례 살 수가 없어.
1: 예.
0: 만약 하나 9시간인데 막 2시간을 빼줬다. 그럼 7시간이잖아.
1: 예.
0: 다른데 8시간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
1: 예.
0: 그러니까 많이 짜서 살고 많이 짜서 살되 되게 살고 되게 살면 이 처소에 힘들게 살았지만 다음 처소에 가서
1: 그렇죠.
0: 조금만 수월케 한 시간만 빼줘도
1: 예.
0: 아주 시간이 잘 갑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걸 근기에 맞게
1: 예.
0: 무조건 뭐 14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근기 그때 모인 대중을
1: 예.
0: 선원장이나 리더가 딱 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도 수용하고
1: 네.
0: 그래서 시간을 딱 짜는데 아픈 사람한테는 배려를 해줘야 돼.
1: 예.
0: 그것까지 끌고 가려면
1: 예.
0: 부처님 법이 쇠해.
1: 예.
0: 병을 더 얻어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해자고
1: 그렇죠. 예.
0: 그건 안고 가야 되고 이건 봐서 건강한 집단인데 깨를 부린다 그러면
1: 예.
0: 원수를 줘야 돼.
1: 예.
0: 그래서 소임자는 욕을 먹어야 된다. 그 욕을 먹어야 된다.
1: 예.
0: 뭐 돈 문제, 여

0: 자 문제 이런 걸 욕먹지 말고 어떻든 대중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안 하려는 걸 시키니까 얼마나 욕하겠어요.
1: 예.
0: 그걸로 욕먹어야 된다. 그래 한국 불교 산다.
1: 예.
0: 아, 이런 생각 가지고 난 막 머슴 노릇합니다.
1: 아이고 교수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한국 불교 전통 아닙니까?
0: 그러게 이 살찔 일이 없습니다.
1: 예.
2: 이게 잣잔 속의 태풍이에요. 조계 종교 도량이잖아요. 여기 설악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선이 최초로 들어온 곳입니다. 꺼져가는 그 어디 선의 불씨를 되살린 분이고 그 중심에 태국 고구가 있습니다.
1: 예, 서곡 총공 스님으로부터
2: 경제적 정맥을 받아오시고 돼지들이 보니까 이제 반갑게 돼요. 그런데 야들이 야가 다 교육을 받거든. 어미가 있으면 새끼를 낳아서 그럼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요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몰라. 그래갖고 막 도량이 되고 돌아다니고
1: 교육을 기본 교육을 못 받아.
2: 기본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게 말로 교육이 아니고. 그런 데서 다 자비가 나오는 거거든. 선지식의 천하의 대자연이 선지.

0: 조계 종교 도량이잖아요. 여기 설악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산이 최초로 들어온 곳입니다. 그런데 종조 도이국사 때는 가나선 시대가 아니에요.
1: 예.
0: 조사선 시대지.
1: 예. 예.
0: 그러니까 6조 해능대사, 7조 남학 회양, 8조 마조도일, 9조 서당지장. 그러니까 이분이 10조에 해당합니다.
1: 예.
0: 도이국사가.
1: 예.
0: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가나선을 이야기할 때는 종조는 강조하되,
1: 예.
0: 예.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으면 되고, 왜 이야기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 생각해요.
1: 그렇죠.
0: 예? 가나선은 뭐 어렵다 생각해요. 정진원 선생님들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선사들의 법문이, 우리는 내 생각은 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어렵게 하기는 쉬워요.
1: 예, 오히려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죠.
0: 아, 그럼.
1: 예.
0: 그래서 나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존경해요.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하라면 나는 못 할 것 같아요.
1: 아, 예. 좋은 비유십니다.
0: 아니, 우리 부처님이 마음 하나 이야기하는데 84,000 법문이 있잖아요. 이건 예. 대기설법이지.
1: 예.
0: 금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정진하는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결제법을 할 때는 일구를 드러내고 주장자를 해고 되고 불자를 흔들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 대중은 그게 뭔가
1: 그렇죠.
0: 어려워하면은
1: 네.
0: 다음에 접근이 안 된다고. 일단은 쉬어야 되는데 정말 가나선 쉽게 하기 어려워요. 나도 어려움을 늘 느껴요. 그러나 내 지로는 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0: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풀자는 거지.
1: 예.
0: 예, 그런 건 쏙쏙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근데 다 이야기식으로 풀 수는 없잖아.
1: 그렇죠.
0: 그러고 이제 가나선을 최초로 받아들인 거는 보조국사인데 그 고려 중기 때 상무주 암기 거기에서 대어록을 보다가 깨쳐요. 그래서 가나선을 제창해. 그래서 가나 결의론도 쓰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삼화상이죠. 태고보우, 백운경안, 나홍해근. 이분들이 그때는 원나라 가서 전부 법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어디 선에 불씨를 되살린 분이고 그 중심에 태국 보우가 있습니다.
1: 예, 예. 서곡 총공 스님으로부터
0: 법을 임재종의 정맥을 받아오시고

0: 기초가 튼튼해야 좀 바람에 안 흔들리지. 근데 기초가 없으면 우리 불자들도 그래요. 불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기초가 있고 또늘 수시로 참선을 해본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에 안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 뭐 이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왜그 중심이 없어? 어떤 말을 해도 그러지 않아요. 선사들은 확철대오한 분들은 어느 말 해도 그건 진리요. 내가 그래. 거기에 편향되지 마시오. 근데 이제 확철대오 못한 사람들이 자기 주관껏 이야기하는 게 문제지. 수행법을. 그거 아니오. 이래버리면은 상처를 입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좀 스님들의 수행이라는 게 경전 같으면 교과서가 있는데 이게 선은 교과서가 없어. 그래서 가나선, 조계종 수행의 길 가나선이라는 책을 2005년도에 낸 거예요. 선방이 됐거든. 선방에서 2년에 걸쳐서 토론하고 하면서 낸 거예요. 근데 토론하면서 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낸 것만큼 일목요연하지 않아. 그럴 거 아니오.
1: 그럼 또 중복되고 이런
0: 예,
1: 거는 좀
0: 중복되는 거 있고, 또 중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전국 선원에 설문지를 돌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의 형식이에요. 수행자들이 어떤 것이 궁금한가. 이러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학자들이 쓰면 잘 쓰지. 근데 현장감이 없어요. 일목요연한데. 근데 이것은 토론할 때 고우 스님이 좌장이었는데, 얼마나 격론을 했는데, 해제하면 2박 3일씩 연찬회 하면서, 특히 도노 돈수 점수 그게 말이 돼요 막 하고 그건 좋은 거거든.
1: 그렇죠.
0: 그런 거 토론이 있을수록 좋아요. 딱두 가지 첨예하게 서로 양보하는 게 도노 돈수 점수 그 다음에 법맥.
1: 법맥.
0: 법맥이 어디에서 주장하는 건한 150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때 법장 스님 종문장 때인데, 그분이 가나선 책을 우리가 냈는데, 대구 주집 불교회관에서 늘 토론했어요. 그리고 석종사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석종사에서 많이 했구나. 스님들 이거 낸 기념으로 뭐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1: 없다가
0: 그러더니, 야, 그러면 여기 이 절을 한번 가봅시다. 선종사찰. 그래서
1: 중국을 그냥
0: 25일을 짠 거요. 그때 24명이 갔습니다. 그때 현기 스님이 버스에서 한 말이 있어요. 아, 내가 토굴에만 살다 보니까 오랜만에 대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이 대중이 귀국하거든 그대로 한 도량에 삽시다 결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1: 이 가나선 법회 이런 거를 어렵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대중들에 더 많이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뭐 이런 앞에 무슨 뭐 연극 비슷한 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촬영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좀더 다양하게 하고요. 조금 지금 어렵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매년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젊은 사람들도 좀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선이 계속 명맥을 잇고 또 발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나는 그렇습니다. 아, 나도 좀 가나선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사장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수구리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리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0: 자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훌륭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0: 당연하죠. 네. 춘!
3: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고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0: 이야!
1: 이거 장원들입니다.
4: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1: 이럴 수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But,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소중한 나
1: 무한히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499명의 도적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99명의 이제 도둑의 무리가 있었는데 마을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온갖 해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금방 몇 명이라고 했죠?
2: 499명.
0: 예, 아니죠. 먹으셨네요. 예, 머리 좋으시네요. 그때 딴바 바티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딴바 다티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어렵죠?
2: 네. 예.
0: 근데 이 사람의 한쪽 눈이 애꾸 눈이고 얼굴이 엄청나게 험상궂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딴바 다티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애꾸 눈으로 할게요. 예, 저도 자꾸 혀가 꼬여서요. 이 딴바 다티카라는 애꾸 눈이 있었는데 이 애꾸 눈, 험상궂은 이 애꾸 눈이 그 499명의 도적대 무리의 두목을 찾아갑니다. 두목을 찾아가서 저도 이 도적대 무리에 저도 함께 동참.

0: 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도 도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목이 딱 관상을 봤더니 아마 관상을 좀 볼 줄 알았나 봐요. 관상을 딱 보더니 아, 이 사람의 관상은 아주 아주 나쁜 관상이다. 아니 나쁜 놈이 나쁜 관상이다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언제고 우리 뒤통수를 칠 사람이다. 절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으면 안 되겠다 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꾸눈이 너무너무 자기가 강도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두목이 거절을 하니까 그 두목이 아끼는 제자를 찾아갔답니다. 제자를 찾아가서 그 제자에게 뭔가 환심을 샀대요. 내가 들어가면 잘할 테니까 제발 저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사정사정을 하니까 요 두목의 제자가 두목을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저 애꾸눈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면 엄청 큰일을 할 사람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받아줍시다 두목.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그 두목이 찝찝하면서 아, 저 관상을 보면 저 배신 때릴 관상인데 하면서도 결국 받아줬대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관상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아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저 사람을 받으면. 그런데도 받게 되는 거 보면 우리 주변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야 될 상황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동감하시죠? 그게 업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놈을 우리 집안에 들여놓으면 우리 집안 난리 날 텐데 하면서도 뭐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 뭐 맞짱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업이라는 게 참 피하기가 힘듭니다. 어쨌건 이제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499명 중에 애꾸눈이 들어왔으니까 몇 명이 됐겠어요? 500명이 됐겠죠. 오, 산수도 잘하세요? 그 세 자리인데? 500명이 됐는데 이 500명의 도적대 무리들이 이제 마을을 휩쓸면서 온갖 해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시민들과 왕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500명의 도적대 무리를 붙잡습니다. 그 이제 저기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500명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500명의 목을 잘라야 되는데 사실 500명의 목 자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500명의 목을 자르겠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내 손에는 피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 막 살인 연쇄살인범 뭐 나오고 하면 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놈 하는데 맞싸? 때려 죽여 하면 내 손으로 죽이기에는 찝찝하잖아요. 아시죠? 그런 느낌. 그 시민들이 서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고민하다가 두목을 부릅니다. 두목을 불러서 두목에게 네가 나머지 499명의 목을 다 잘라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안 해요?
1: 안 해요.
0: 에이 가봐야 알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499명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지만 함께 한 솥밥 먹은 사람은 어떻게 목을 자르겠어요? 그 두목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평생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같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우리 무리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목을 자를 수가 있냐. 거절하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래서 두목이 싫다고 하니까 두목, 이순이 있죠, 이순이. 예? 그래서 부두목한테도 얘기하니까 부두목도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넘버 3, 넘버 4, 넘버 5 순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499명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서로가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야 도둑인데도 의리는 있어요. 예, 참 쓸데없는 그 도적대들이 쓸데없는 의리들은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끈끈한 의리와 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그 500번째인 그 한 명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애꾸눈.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글쎄 잊어버렸죠? 땀바? 다티까, 땀바 다티까.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애꾸눈으로 할게요. 예, 근데 좀 이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땀바 다티까, 마지막 남은 땀바 다티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위에 499명이 다 거절했다. 이제 너 하나만 남았다. 너의 죄를 사해주고 큰 상을 주겠다. 나머지 499명의 목을 자르겠느냐? 딱 질문을 던져봤더니 자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두목이 딱 관상 봤을 때

요 놈은 언젠가 배신할 놈이다. 딱 알아챘다고 했잖아요. 어, 진짜. 그리고 499명의 그 두목에서부터 밑에까지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예, 그것도 보통 정상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제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닭모가지 자르라고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디 자르겠어요? 근데 500명 중에서 499명의 이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죄를 사하게 되고 그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남쪽 성에서 또 500명의 도적의 무리들이 붙잡힙니다. 그 당시에 도적들이 많았나 봐요. 그 이 500명의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서로 목을 잘라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러니까 500명이 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야, 그 저 500명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도 목을 안 자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가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그 애꾸눈이 생각난. 애꾸눈 또 불러요. 야, 저번에 499명 목 자르라 힘들었지. 어우, 저 팔꿈치가 저려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야, 500명이 또 붙잡혔는데 그 이들의 목을 자를 수 있겠냐? 그 500명의 목을 자르면 우리가 더 큰 상을 내리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야기의 흐름상 해야 돼요. 예. 그 이야기의 흐름상 또 목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남쪽 문에서 500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쪽 문에서 또 500명의 도적을 잡았대요. 그 500명의 목도 누가 잘랐을까요? 애꾸눈이 자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500명, 서쪽에서 500명, 마지막 북쪽에서 또 500명을 또 붙잡았대요. 500명의 목도 누가 잘랐을까요? 애꾸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른 499명의 남쪽, 서쪽, 북쪽 각각 500명의 머리를 다 잘랐으니까 얼추 잡아 몇 명의 목을 잘랐죠? 그렇죠. 4, 5, 20, 2000명에서 한 명 빠졌겠죠? 예, 어우, 곱하기도 잘하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의 목을 다 자르고 나니까 시민들이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사고친 놈도 있으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형 집행할 때 목을 자르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네. 예, 우리가 정식 망나니가 없잖냐. 저 사람 보니까 딱 저 사람이 체질인 것 같다. 그 저 사람을 무엇으로? 예, 우리 나라의 정식 망나니로 우리가 임명을 하자. 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땀바다티카 애꾸눈을 불러가지고 이제 정식 망나니로 임명을 합니다. 그동안 그 짧은 시일 안에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의 목을 잘랐고 매일매일 한두 명씩 꼬박꼬박 이렇게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목을 잘랐대요. 옛날에는 툭하면 못 잘랐나 봐요. 자, 그렇게 목을 자르면서 몇 년을 망나니로 살았냐면 55년을 가까이 55년 동안 망나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 자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돼요? 아, 여기서 이제 한계가 오셨네요. 자, 대충 몇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대충 어림잡아도 몇만 명이 이제 목을 자르는 망나니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55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애꾸는 이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노쇠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잔인한 얘기인데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상대방이 고통을 덜 당할 거 아니에요. 이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 두 번, 세 번 내리쳐도 죽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너무 그런 상황이 너무 잔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55년 가까이 망나니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왔다. 근데 근래 들어서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을 목을 자를 때 저렇게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니 이것도 보기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이제 저 망나니를 이제 해임을 하자. 이제 해임을 하자. 퇴직시키자. 이제 정년 퇴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임을 했어요. 퇴직수당 얼마나 받나? 예. 저 어쨌거나 이제 해임을 당했는데 이 망나니는 해임을 당하고 오히려 마음에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사실 자기도 멀쩡한 사람 목 자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어쩌면 정신이 온전한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아침에 딱 해임을 당하고 나서 마음에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이 애꾸는 망나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평생 네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꼭 하고 싶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를 해보질 못했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 네 가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 애꾸눈의 네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첫째가 새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 막나는 새 옷을 못 입었나 봐요. 하여튼 책에 의하면 새 옷을 입는 거. 둘째가 꽃 있죠. 자스민 꽃으로 몸을 치장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몸에 향수를 뿌리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맛있는 신선한 버터를 이용해서 만든 우유죽을 먹는 거. 그래서 막나는 그 네 가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새 옷을 입고 그다음에 꽃으로 몸을 치장하고 나이 들어서 치장해서 마시려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향수를 뿌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예, 이제 버터로 만든 아주 맛있는 우유죽을 끓여 먹는 거. 그래서 이제 망나니를 55년 동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밑에 하인들이 많았나 봐요. 하인들한테 내가 목욕 갔다 올 동안 우유죽 좀 맛있게 고급지게 이렇게 샤르르르 짜르르 이렇게 만들어 놔라 시키고 새 옷을 가지고 이제 강가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합니다. 목욕을 한 뒤에 몸에다 향수를 뿌려요. 몸에다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입은 뒤에 그 새 옷 위에다 이제 꽃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소원은 이뤘어요. 이제 집에 와서 다 우유죽을 먹으려고 딱 앉아서 막 우유죽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밖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 탁발을 오신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탁 탁발을 오셔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망나니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인 사리불 스님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거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생하면서 아주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좋은 선업, 복을 짓지 못했다. 근데 오늘 저렇게 큰 스님이 우리 집에 탁발을 하러 오셨으니 그래 오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옮겨요. 자리에 모신 뒤에 사리불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바루에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우유죽을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스님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거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겁니다. 스님께 공양을 올리니 이것을 맛나게 드셔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 애꾸눈 망나니가 그래도 한가다 성근이 있었던 게 전생에 얼마나 박복하게 살고 복을 짓지 않았으면 이번 생에 망나니가 되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 망나니가 되어가지고 또 엄청난 살생의 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을 짓겠다. 내가 선업을 짓겠다. 공덕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성근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보통 스님이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지혜 제일 사리불 스님을 만났잖아요. 위대하신 성자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성껏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유죽이 뜨거워요. 여름에 이제 인도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려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꾸눈이 옆에서 또 사리불 스님한테 부채질을 해드립니다. 부채질을 싹 해드려요. 이 사리불 스님이 그 정성스럽게 끓인 그 우유죽을 이렇게 드시는데 갑자기 옆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애꾸눈이었겠죠. 그 애꾸눈이 부채 한 두 숟가락뿐이 못 먹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먹고 싶어서 침을 꼴딱꼴딱거리고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사리불 스님이 드시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 사리불 스님이 제가 신도요, 신자요. 그러지 말고 여기 같이 드십시다. 아유 아닙니다 스님 전 아까 좀 먹었으니까 드십시오. 근데 사리불 스님이 서면 눈치가 없겠어요? 아 나 먹을 만큼 먹어서 뭐 내가 더 안 먹어도 되니까 충분히 내가 먹었다. 그러지 말고 같이 먹읍시다 하고 사리불 스님이 다시 그릇에다 그 우유죽을 따라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애꾸는 이제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막 이제 다 먹으니까 사리불 스님도 배부르시고 그 애꾸눈도 이제 배부르고 우유죽을 많이 끓였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는 신도가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과 스님은 그 신도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음식을 받고 스님은 음식을 준 신도들에게 법을 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애꾸눈 망나

아니 제가 신도를 위해서 사립을 씁니다. 이렇게 법문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법을 딱 법문을 해주는데 요 제가 신도 애꾸는 망나니까 집중을 못하고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몸을 막 자꾸 비비 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산란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립을

법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오랫동안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한 업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무언가 부처님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할때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님, 사실 스님 법문이 뭐가 재밌겠어요? 예능 프로가 더 재밌지. 예? 그 수많은 예능 프로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 법문만 들으면 그냥 재밌고 좋고 집중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업장이 옅은 겁니다. 얇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큰 스님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만나도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 좋다고 해서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해도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입에 침 바르고. 잘 됩니까? 그래, 일단 한번 믿고 넘어갑시다. 수상한데?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거룩하신 사리불스님의 법문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사리불스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애꾼은 이 사람이 악업을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의 어떤 업보 때문에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방편을 써서,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당신의 지혜로서 그 애꾸눈의 마음을 진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뭐라고 진정을 시켜주냐? 그러니까 당장 그 불안한 마음을 놓아버리게 해야 되잖아요. 신자여,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한 겁니까? 남이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 내가 좋아서 한게 아니라 왕이 시켜서 했습니다. 왕이 시켜서 했는데, 그 당신의 악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하니까, 순간, 요 애꾸눈이, 내가 좋아서 한게 아니고 남이 시켜서 했으니까, 그 내가 죄가 없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 마음이 진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악업이 있지만 사리불 스님이 법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그런 방편 법문을 해준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한 건데 그럼 네 죄가 어디 있겠냐.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어리버리 어버버버 하다가 마음이 안정되면서 사리불 스님의 법문에 딱 집중을 합니다. 법문에 딱 집중하는 순간 사리불 스님의 몇 마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환한 지혜를 얻었대요. 마음이 확 밝아지는 아주 훌륭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은 그 애꾸눈이 사리불스님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절을 하면서 스님은 저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리불스님의 법문을 마치고 절로 돌아갈 때문 밖까지 멀리 이렇게 배웅을 나갔대요. 자기의 마음을 밝혀주고 지혜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니까. 그리고 오는 길에 귀신에 쓰인 소가 있었대요. 귀신에 쓰인 소가 있었는데 그 소가 누구를 확 박아버렸을까요? 애꾸눈을 확 박아버려서 애꾸눈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답니다. 예. 근데 그 즉사하게 된 그런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중에 있는데, 자, 어쨌거나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사리불 스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환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꾸눈이 이제 소에 받쳐가지고 즉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그 소문이 쫙 납니다. 그 절에서 저녁에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스님들끼리, 야, 애꾸눈 망나니가 5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목을 자르다가 오늘 해임을 당하고 오늘 점심 때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으로 죽을 올리고 그리고 오늘 저기 소에게 들이받쳐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진 거예요. 그

근데 평생 동안 사람의 목을 잘랐던 이 애꾸눈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목을 잘랐을까? 지옥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딱 지나가다가 스님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 스님들께 다가가서 제자들아, 스님들아, 비구들아,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꾸는 망나니가 지금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을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애꾸노는 딴바타티카는 죽자마자 하늘색의 도솔천의 천신으로 태어났다.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대요. 믿겨지지 않죠? 그때 스님들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저희가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분명 인과 업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업을 지으면 행복을 얻고 나쁜 업보를 지으면 악업과 불행을 겪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55년 동안 평생토록 사람의 목을 잘랐는데 어떻게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애꾸는 딴바파티카는 죽기 직전에 거룩한 성자,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 그 스승이 바로 누구죠?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만났고 거룩한 성자에게 무엇을 올렸죠? 공양죽을 올렸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강력한 선업을 지었고 강력한 선업, 복을 지은 것을 뛰어넘어서 법문을 듣고 무엇을 얻었죠? 환한 지혜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복을 지은 공양을 올린 강력한 복의 힘과 밝은 지혜의 힘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비구들이, 스님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그렇게 평생도록 나쁜 업보를 지었는데 부처님의 법문 몇 마디를 들은 것만으로도 그 업보를 녹여내고 하늘세계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힘이 있다.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조차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비유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우리가 악업을 지은 것은 우리 마음이 시커먼 상태래요. 시커먼 상태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한방중에 혼자 방에 쓱 들어가면 방이 다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내가 악업을 지어서 시커매진 그 깜깜한 방을 청소할 때 뭘로 청소해요? 먼지를 터나요? 먼지 털면 환해지나요? 걸레질하면 환해지나요? 그 진공청소기 돌리면 환해지나요? 청소기 돌려놓고 아 환해졌다. 어떻게 하면 환해지죠? 그렇죠. 불에 탁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와 같아요. 악업을 지은 건 우리의 시커먼 방과 같이 시커먼 어둠이고 거기에 뭐만 켜주면 되죠? 그 불이 바로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딱 듣고 환한 지혜가 열리는 순간 내가 지은 그 업보도 그 무겁고도 시커먼 그 업장도 환한 부처님의 불법에 의해서 환한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은 사라지게 되느니라 라고 예전부터 불교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대요. 수많은 업보를 저질렀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은 업보, 입으로 지은 업보, 생각으로 지은 업보, 너무나 업보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그 업보를 소멸하려면 사실 소멸할 수가 없대요. 하나하나 소멸하려고 하더라도 소멸할 수 없는 내 그 무거운 업보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지혜의 힘이랍니다. 지혜만이 내 마음에 있는 시커먼 어둠의 업장을 환하게 녹여서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그 애꾸는 딴바 바티카도 50여 년 동안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지만

0: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마음이 환하게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천상세계에 떨어진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선업의 공덕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한 지혜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흉악한 짓을 저지른 흉악범조차도 사실 내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환하고 밝고 맑은 불성이랍니다. 지옥에 떨어진 저 지옥 중생조차도 하늘 세계에서 쾌락을 누리는 천상의 신조차도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답니다. 다만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 환한 불성 자리가 가리워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환한 지혜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요. 지혜는 밝아졌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딴바 바티카가 망나니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린 살생의 업보가 아니었다면 그 악업이 아니었다면 사리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 것이다? 더 위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예?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50년 동안 너무나 살생의 악업이 강해서 좋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까지는 못 가고 다만 업장이 사라지는 환한 지혜만 얻었을 뿐이다 라는 그런 혹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은 이 업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희망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른 업보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어마어마하게 흉악하게 무겁고도 무서운 업보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가 있다. 네. 이거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1: 네.
0: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착한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나쁜 짓도 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진짜? 그 나쁜 짓도 절대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수행하면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장을 내가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몇 마디 법문으로도 환한 지혜를 얻은 이 딴다 바티카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막 해상 무역을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셔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익사하거나 물고기나 거북이의 밥이 되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겨우 목숨을 살아가지고 어느 항구에 도착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미 항구에 목숨을 유지해가지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온몸은 다 알몸이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알몸이다 보니까 옷도 없으니까 나뭇껍질로 몸을 가렸답니다. 나뭇껍질로 몸을 가린 뒤에 너무 배가 고파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에 가서 거기서 나뭇그릇 그릇을 하나 얻어다가 그 그릇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 도시에 가서 이제 그 동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나뭇껍질로 몸을 가리고 이렇게 그릇을 들고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이렇게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동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수행자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막 좋은 음식을 막 올렸대요. 막 음식을 올리면서 이 사람 아라한인가 보다, 아라한. 아라한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 그 몸을 나뭇껍질로 이렇게 가린 뒤에 동양하고 있는데 그것도 타고난 허우대가 좋았는지 모습이 아주 점잖아 보니까 사람들 야, 아라한인가 봐, 아라한. 야, 저 사람이 공양 올리자고 막 이제 공양을 올렸어요. 그 이 사람이 이거 웬일이지? 막 대박 대박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서 온갖 진귀한 옷과 보물과 돈과 음식을 올렸대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저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건 내가 이렇게 검소한 모습으로 수행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이 주는 대로 저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받고 생활하면 저 사람들이 다들 나를 떠나버리게 될 거다. 그네? 그냥 지금같이 지내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를 가지고 사기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바루를 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아라한인 척 보이면서 이제 수많은 공양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여러분, 중생은 기본적으로 좀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아라한이 아닌 걸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라한이 아닌 걸 알죠. 예, 당연히 알죠. 왜 그러죠, 갑자기? 아, 당연히 알죠. 자기 못 깨달았는데. 근데 중생은 기본적으로 어리석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꾸 아라한인가 봐, 아라한인가 봐 하니까 나중에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나 아라한이야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에,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게 가장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내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주 무거운 업보랍니다. 그 이 사람이 자기가 아라한이 아닌데도 아라한이라고 스스로 이제 교만함에 빠져버립니다. 중생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번뇌가 있어요.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 앞에서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아라한인 척 하다 보니까 하늘색의 범천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대범천 신이 있었는데 이 대범천 신이 머나먼 전생에 그 사람과 함께 그 수행을 하던 도반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한 사람 같이 수행을 하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늘색의 신이 되었고 대범천이라는 신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아라한인 척 이제 사람을 속이고 다닌 거예요. 그 대범천이 위에서 딱 보더니 아이고, 전생에 내 도반이었는데 이번 생에 아주 큰 착각과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라한인 척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구나. 저러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큰일 났다. 내가 저 일을 제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 이제 아라한인 척 흉내를 내던 그 사람 앞에 공중에서 환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타납니다. 나는 하늘색의 신이다. 너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다니느냐 하고 딱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 하늘에 있는 신을 딱 보면서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인 척 착각하고 교만에 떨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구나. 내가 아주 무거운 업보를 지었구나. 그 이제 참회를 합니다. 아이고, 하늘의 신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앞에 공중에 나타난 대범천, 하늘의 신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아라한인 척 사람을 속인 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라한이 있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정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대범천, 신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줍니다. 벗이요. 전생이 친구였으니까 벗이요. 저 멀리 사위성이라는 곳에 가면 아라한들 중에 최고의 아라한이고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이신 누가 계십니다?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사위성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그곳에 가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해줍니다. 자, 이제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범천신이 사위성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요 남자의 마음에 막 심장이 막 뛰고 온갖 기쁨에 넘쳐서 그 흥분 때문에 온몸에 털구멍에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왜 그랬을까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생의 불법과 이

0: 인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처님의 법이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법 발음 잘해야 돼요. 네 인연 뭐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인연법이에요.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만나기 힘든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좋은 인연을 심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자분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불자인데 부처님 법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전생에 아직 업보가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1: 느껴져요.
0: 아, 그래요. 믿고 사는 사회, 밝은 사회. 아유 그래요. 느껴져요. 예. 자 그래서 그 기쁨에 넘쳐가지고 사위성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사위성으로 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갑니다. 그 지나가는 스님을 붙들고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은 지금 4시 점심때라서 마을에 가서 공양 탁발하러 공양을 나가셨습니다. 부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잠깐 기다려서 쉬고 계십시오 하니까 요 남자가 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고 제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기쁨에 흥분에 넘쳐서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스님이 쉬다가라는 걸 만류를 물리치고 그 성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탁발하는 곳에 직접 달려갑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가고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갑자기 절을 하더니 부처님의 발을만 만지면서 부처님의 발을 만난 건 최고의 예법이거든요.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멀리서 제가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 번을 거절하셨대요. 지금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아야 된다.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근데 부처님 기다리라고 하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근데 부처님이 세 번이나 거절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그 애꾸눈 이야기 했잖아요. 법문을 들으려면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흥분해서 들떠있기 때문에 지금 법문하는 걸 거절하셨대요. 아 지금 법문해도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올 거다. 그러니 좀 진정시킨 뒤에 법문해야 되겠다. 진정시킨 뒤에 법문해야 되겠다. 근데 요 남자가 끊임없이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법문을 내려주십니다. 자, 잘 들어라. 앞으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닦아야 된다. 잘 들어라. 보이는 것은 보기만 해라. 들리는 것은 듣기만 해라. 느끼는 것은 느끼기만 해라. 인식하는 것은 인식하기만 해라. 이와 같이 닦아라. 자, 여러분 뭐라고 했죠? 보이는 것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은 느껴지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불교 명상법 윗바사나의 최고의 핵심 구절이랍니다. 이 안에 윗바사라는 명상의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대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기만 해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 법문에 딱 한 구절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아라한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성자 진짜 아라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라한이 되었을 때 수많은 스님들이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음 아라한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힘이 있다. 부처님의 한마디 법문조차도 중생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법문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짧은 순간에 길에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그 남자의 이름이 바이아 다루찔이

0: 바이아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바이아 다루찌리아. 이 바이아 다루찌리아 이분이 바로 부처님 경전에 나타난 분들 중에서 가장 짧은 순간에 짧은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은 한 구절 한 개송조차도 우리 중생들에게 강력한 복과 선업과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만났을 때 부처님의 법문 한 구절 한 개송만 제대로 가슴에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살 십지품에 대해서 제가 바톤을 받고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의지에 보시에 대한 한의지는 보시를 주로 설명하는 겁니다만은

환희지는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위대한 그 공덕을 보살들이 쭉 설명하고 보살들이 기분이 좋아서 환희에 뜬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십지품 화엄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품이 바로 십지품입니다. 합장하시고 항기대 원심 원견어제불 호지제불바 섭취

한기 대원심 항상 대원심 큰 원력의 마음을 일으켜서 원견어 재불이라 원큰대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는 바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기 위한 그런 원력으로 부처님을 믿고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서 호지제 불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출가 스님이나 제가 보살님이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불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오래오래 개성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그 아름다움, 부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깨달음을 이루어 흔히 용락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섭지대선도라, 대선도는 큰 신선의 도를 섭취한다, 이룬다, 그런 것은 섭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 하는 그게 섭취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부처님의 깨우침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에 있는 비료의 법신을 환하게 확 드러내면은 이 세상이 환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큰이 즐거운 세상이 됩니다. 상세

상생여시원 항상 이와 같은 원력을 세워서 수행 재성행이라 재성행을 수행하면 재성행이라는 것은 가장 수성한 수행입니다. 가장 수성한 수성행은 우리 모두가 항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서 마음에 가려진 번뇌망상의 때를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컬으며 부르며 씻어내고 간시연보살을 부르며 씻어내고 지장보살을 부르며 씻어내고 이뭣고 참선을 하면서 씻어내고 그래서 자꾸 닦고 닦고 씻고 씻고 씻고 닦아서 닦을 것이 없고 씻을 것이 없이 환하게 깨끗하게 되면은 모든 음력이 싹 없어지면은 그걸 도노돈수라 그네게 뭘로 깨달아 뭘로 다 없어졌다 일체 물든 그 번뇌망상이 싹 없어졌다. 그래서 성숙제 중생이라 모든 중생들이 모든 군생들이 다 성숙되어서 푹 익어져서 음정불국토라 불국토가 다 장엄되고 깨끗하게 있을 자리에서 모두가 다 자기 노릇을 하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파란 것은 파란 것대로 노른 것은 노른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든 형형색색들이 다 각기 다 자기 노릇을 하되 조금도 사사모해라 걸림이 없어요. 일일이 낱낱이 어떤 형상이든 걸림이 없이 다 자기 노릇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즐겁고 한의로운 경지로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구지로 넘어가면은 지계 계율을 청정하게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시원력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에 있는 그 때를 때 오염된 현상을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냐? 계율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 계율을 잘 지키면은 깨끗해집니다. 율사 스님들이 보통 보면 잘 살거든요. 이 세계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고 얼굴이 깨끗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눈이 아주 맑고 밝습니다. 그런데 계율을 잘 안 지키면은 눈이 침침하고 물론 나이 많아지면은 으름으름 해가지고 잘 안 보긴 해요. 그거는 연식이 있어서 할 수 없어. 이게 기능의 연식이 조금 오래되면은 자꾸 이렇게 바꿀 때가 되거든요. 바꿀 때가 돼. 그래서 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 나도요 자꾸 이렇게 눈이 이래 침침해질 때가 있고 그래. 그런데 바꿀 때는 바꾸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된다. 주차.

성취 계공덕 주차는 이 바로 이구지의 두 번째 그 십주에 두 번째 주에서 성취 계공덕이라 계율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두 번째 계율의 성취를 위해서는 계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리 살생 분리해 멀리해야 된다. 무엇을? 살생을 멀리하고 또 분리해라. 번거롭게 해롭게 하는 것을 멀리하고 또 영리 투덕업 사업이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또 살짝 눈 가리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사음 남의 모욕 주고 또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을 멀리하고 망악성계 무이어라 망령된 말이나 악구 욕을 하거나 혹은 괴리 삐딱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간질 붙이는 거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롭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다 멀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 세상을 전부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탐재물 상잠인하니 이 재물을 탐하지 말고 항상 잠인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도 직심 무첨이라 바른 도를 바른 마음을 잘 가졌어 무첨첨이라 아첨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거짓되게 살라서는 안 된다. 사람이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해도 아첨하지 말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 잘 살아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공자님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험사만 극조유라 위험한 것은 멀리 떠나고 또 암만을 멀리 버리고 조유해야 된다. 아주 부드럽게 잘 감싸줘야 된다. 그래서 이교이행 불방일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의지해가지고 수행하면 불방일이야. 게으르지 않게 된다.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되 항상 부지런히 살아야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는 계율이 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성질을 바짝바짝 내거든요. 성질을 바짝바짝 내니까 세 번째 발광지가 딱 오는데 그는 인욕이야. 인욕. 참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참고 살아야 됩니다. 성질 나도 참아야지요. 하루를 참으면은 열흘이 변하다고 참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 겁니다. 인욕하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 발광지 개송을 한번 다 노래를 해봅시다. 보살

보살 주차 발광지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재행법 고무상이라. 재행에 무상한 고의 법을 잘 봐야 된다. 잘 관찰해야 된다. 관재행법 재행은 다 무상한 것이니 부정백의 속기멸이라. 부정한 것은 백의하는 것이라. 이 물러나고 무너지는 것이라. 그게 부정한 것은요, 속히 빨리빨리 속히 귀멸하는 것이라. 멸해서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견무주, 견고한 것도 없고 오래 머무는 것도 없고 왕래한 것도 없는 것이라.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그 무상의 도리를 잘 알면은, 무상한 도리를 잘 알면은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 돼. 참으면은요 참 편합니다. 참으면 어쨌든 참아야 됩니다. 그저 누가 약을 살살살살 올리더라도 니는 약을 올리라. 내가 뭐 네 약 올린다고 내가 거기 유혹될 것 같냐? 예. 금강경의 마지막 응감 법계선 그 앞에 계송 앞에요 불취의상 여여부동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유혹되지 말아라. 유혹되면은 살짝 넘어갑니다. 살짝 넘어오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싹 그도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잘 몰라요. 저거 약을 올리고 하는 것도 저건 나를 유혹하는 거다 해가지고 살짝 넘어가고 해야지요. 안 되거든요. 법구경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법구 비유경에 나온 말입니다. 아들이 강아지가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먹여 와서 자꾸 혼자 뭐 얻어 먹으려고 샀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강아지를 나가! 따라! 했으니까 강아지도 그 감정이 있는 거라 쨍쨍 하다가 탁 물었어. 물으니까 이게 나를 물어? 그래가지고 막 작대기로 가지고 계속 강아지를 패는 거라. 패니까 걔는 또 계속 갱갱거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야 걔가 니를 문다고. 니가 걔를 물면은 그러면 니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 걔가 문다고 해서 강아지가 문다고 해서 니가 강아지를 물면 되겠느냐? 강아지를 때리지 말고 강아지를 이게 거두어 주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원수로 갚으면은 원한은 더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제4 염해지로 넘어가야 돼요. 정진으로 넘어가자. 우리 잘 참으면은 뭐 세상이 편십니다. 요새 뭐 세상 사람들이 못 참아가지고 자꾸 남을 욕하고 막 해가지고 헐뜯고 해서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넘어가면은 염해지는 정진이야.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게을러지 말아야 됩니다. 시덕 염지 정세력 생열애가 영불태 불법성신

타불 시등염지정세력이라 비로소 등 오른다. 어떻게? 어디에 오르냐? 염해지에 오르면 정세력이라 세력이 강화된다. 세력, 힘이 아주 좋아진다. 그러면은 생열애가 영불태라 열애가에 태어나서 영원히 불태 물러나지 않게 되느니라. 그래서 불법 불법성 신불계하니 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신불계라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간법무상 우육이라 법을 딱 안에서 무상 무육이라 항상 변함이 없는 칠기 있고 없음이 없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진리에 부합된다. 그게 열애 부처님. 열애 부처님은요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타타 같아요. 오도 가도 하는 거. 그래 여시여 여시 그 여시 금 여시라. 그러면 옛날도 여시 여시, 지금도 여시 여시, 미래도 여시 여시. 그러면은 뭐 세상 만사 오케이 통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관세성계음 유생하면은 세상에 성계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음유생이라 업으로부터 생겨난다 하는 것을 잘 가라면은 생사열반 찰등업이라 생사열반도 다 모든 것이 업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간전우제역 관진하면은 전우제를 과거를 가나고 현재를 가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그 현상을 잘 가나면은 여시 수행생 불가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불가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권속이 되고 부처님과 같이 된다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성진해야 돼. 자꾸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르면 안 돼요. 배고프다는 것도 지가 찾아 챙기면 먹으면 되는 거지. 말만 가지고 배고프다고 하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요새 애들 갖다가 교육을 잘 못 시키가지고요. 남편들끼리 먹을지는 모르고 지 양말도 빨지도 모른대요. 요새 절에 오는 요새 행자들도 저 집에서 양말을 잘 안 빨아가지고요. 절에서 양말 빨아입고 저 전부 세탁하고 전부 빨래해 입으라 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을 갖다가 양말은 네가 빨아입어. 속옷도 네가 빨아입어. 그러고 살살 기르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청소도 네 방 청소는 네가 해라. 그 화장실 청소도 해라 하고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학교에서도 청소를 안 시키는가 봐요.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그 돌리가면서 청소 다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마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청소하고 학생들은 공부만 하고 책보따리만 시책이가

가쁜가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즘 교육이 전부 사람을 게을게 만드는 거라. 참 게을게 만드네요. 해야 돼요. 청소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소하는 게. 청소함으로써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수행하는 것이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좀 어제

거기 저 용상방에 마두라고 있죠. 마두라고 있는 게 뭐냐, 스님들 풀 쓰는 게거든요. 옛날에는 풀옷을 해가지고 풀미기기 때문에 풀 쓰는 그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제 내가 그 배웠어. 그 전에 풀을 그냥 써서 하긴 했는데 요 우리 수자스님이요, 명신스님 수자스님이 그 풀 쓰는 걸 확실하게 내한테 가르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내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 나는 뭐 요 큰절에 학교 다니다고 맨날 있고 그래가지고 큰절 소임을 잘 안 살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마두 풀 쓰는 건 알긴 알지만은 잘 몰랐어, 풀 쓰는 방법을. 그런데 아, 그 스님 얘기 들으니까 풀을 잘 쓸고 뭐 이런 뭐 문창호지 이런 거 바르고 하려고 하면은 찹쌀을 갖다가 한 열흘 동안 푹 썩이서 담근대요. 푹 썩이 담그고 또 날마다 물을 또 갈아줘야 된다는 거야. 또 갈아주고 또 붓고 또 갈아주고 또 버글버글 그 이제 끓어가지고 일어나면 또 하고. 그러면은 그놈을 가지고 다 하고서는 풀을 써가지고도 하는데 그걸 푹 싹이 놓으면 찹쌀풀이 그 최고래요. 찹쌀풀이. 그걸 갖다가 푹 썩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루를 말라놨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풀을 쓴다는 거예요. 풀을 써가지고 하면은요, 오가라들지 않는데요. 포구를 해도 오가라들지 않는데요. 아,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가야 돼. 그래, 나는 배추김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배추김치. 배추김치 해가지고, 물론 풋김치도 한번 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생절이 그런 거. 푹 익어야 되거든요. 익어서, 그게 곰삭아야 거기 이제 맛이 있는 거라. 그래, 찹쌀풀도 가지고 자반도 만들고, 김잔반도 말고 미역 자반도 만들고 저 뭐 가죽 자반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게 삭은 풀을 해가지고 하면은요 부풀이가 푹 일어나거든. 부풀이 일어나는 걸 또 다시 딱 가라앉혀가지고 또 하면은 또 일어나면은 또 가라앉히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아주 아삭아삭아삭하고 참 맛있대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만들어봐요. 내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게을르면 그리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은 난성지야. 난성지는 이제 선정이야. 참선하고 또 그러는 건데, 보살주차제 오지 근수 성상 청정도

이에 타불 보살주차 보살은 제5 난성지에 머물러서 전수성상 청정도라 자꾸 전수한다는 굴르고 굴르고 굴르고 자꾸 굴러서 성상 청정도라 아주 수성한 청정도에 이르게 되면 지구불로 불태전이라 마음이 부처님의 법을 더 구해서 불태전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염사자비 무염근이라 항상

마음에 자비심을 염원해서 불염근이라 싫어하거나 게으른 것이 없어진다. 그래 이제 그러면은 싫어하거나 게으른 것이 없으니까 참선을 하고 정근을 하고 염불을 해도 항상 마음에 이게 신심이 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나는 거라요. 그래서 법성 본공 무재상이라 법의 성품은 본래 공에서 무재상이라 어떤 모습이든지 걸릴 게 없고 재상. 위어 허공 분별이라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분별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초제에 지착 절 언도하니 모든 지착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절 언도라. 언어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끊어져 버리니 진실평등상청정이라 진실해서 항상 평등하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아름다워진다. 내가 요번에 설에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를 이제 보너스로 하나 읽어줄게요. 제목은 뭐냐면 깨어나라 하는 제목이요. 깨어나라. 태양이 언제 어두운 적 있던가, 시간이 언제 머문 적이 있던가, 거울이 언제 차별한 적 있던가, 내 마음의 자성도 그러하다네. 묵은 해가 본래 없는데 새해가 어찌 새해가 어디 있으랴. 세월 가고 옴이 없는데 어찌 세월을 탓하랴. 나의 본래 자성 청정한 것을 부지불식간에 오염시켜놓고 객진장난에 놀아나면서 내가 아닌 남 탓만 하누나. 가만가만히 살펴보라. 찰나찰나 곧 깨어나리. 바로 듣고 바로 보면 밝은 실상 나타나리. 지난 일 탓도 말고 시비는 더욱 말라. 자기 허물 감춘다고 무명업식 지워지지 않네. 태양 같은 밝고 따뜻한 마음, 물같이 부드럽고 겸허한 자비, 바람처럼 소유하지 않는 자유, 오직 수행으로 청정자성 밝히세. 이게 내가 설에 신년 병진년 병호년 병호년이 병은 불입니다. 불 남쪽입니다. 환히 밝은 것이라. 오는 또 오도 불이거든요. 밝은. 그런데 말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이라 그러는데 붉은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요 밝은 지혜로 사는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자면은 마음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허를 날아다닐 수 있는 세상에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오해 봅시다. 방송 봅시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는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훨훨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 대중 여러분,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훈훈한 햇살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전마다의 빛깔로 피어난 꽃들이 세상을 장엄하는 지금,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2600여 년 전 아기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는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생명이 지닌 빛나는 불성을 깨우는 거대한 자각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내 마음의 평안과 이웃의 고통을 보듬을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물질 문명이 아무리 눈부셔도 내면의 근원적인 괴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지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는 이제 선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스트레스를 넘어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젊고 활기찬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와 연등회에 열광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힙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보는 시대와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동감 있게 전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서원입니다. 이 활기찬 에너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소중한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환히 밝히는 인드라망의 이치를 기억합시다. 사회 리더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삼독심을 배우고 자비의 보살심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는 화쟁의 지혜로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자는 자유를, 슬픈 자는 위로를 얻는 참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해 평생 범음범패 수행에 매진해온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 범패의 장엄한 울림과 작법의 세계를 조명합니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며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전통 불교의식 낙화법의 전승과정과 수행정신, 그리고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종교적 가치를 깊이 있게 풀어봅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시민법과 간화산 전통을 계승해온 부처님 79대 법손, 진대대선사의 수행세계와 선사상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깊이와 가치를 되새깁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의 전통 가사와 범패, 의식이 어우러진 장엄한 봉축 법요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성과 수행 문화를 조명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하는 시간. 고향 시민 5천 명의 소원 등으로 세워지는 대형 봉축탑과 화려한 연등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 화합의 장을 선보입니다. 한국 간화선 수행의 중심 도량인 해운정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두루 퍼지길 기원하는 시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와 생명 존중, 교회 가치를 되새기며 세대를 잇는 화합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원정사의 건립. 이제 보통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이대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는 마가다국 왕사성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있었던, 그러니까 불교의 2대 거점이에요. 그리고 중림정사에 가면 터도 너르고 유적들도 많이 있죠. 지난 시간에 사리부라고 그 다음에 급구속장자가 만나서 이제 사리불이 어떻게 보면 공사를 전체를 진행하는 책임자가 되고, 급구속장자가 먼저 하루를 먼저 출발해서 사리불이 오기 전에 거기를 어떻게 단도리를 해놓으면 사리불이 거기를 가면서 차곡차곡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자그리아에서 여기에서부터 이 슈라바스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옵니다. 상당히 많이 갔을 걸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있고 국경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인도 지도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슈라바스티에 왔고 그 슈라바스티가 어떤 도시냐면, 슈라바스티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슈라바스티를 실라벌라라고 번역해요. 음역입니다. 음역. 실라벌라. 실라벌라 혹은 슈라바스티인데, 지금은 슈라바스티인데 사위성 이거는 이제 번역이고, 진짜 슈라바스티인지는 몰라요. 그 당시 발음이겠지. 그 당시 발음에 비슷한 게 실라벌라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실라벌이라고도 나옵니다. 실라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설아벌이 나왔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 그리고 이 벌은 여기서 설아벌에서 벌은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평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근데 설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설아벌에서 설아벌 혹은 신라벌라에서 신라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신라. 신라. 신라가 왜 신라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최치원은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불교의 계율. 이거 한 단어 아닙니다. 두 단어입니다. 동아시아에서만 한 단어로 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도덕법은 한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 자율성인 거고 법은 강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계에 해당하는 게 인도말 시라고요. 율에 해당하는 게 비나야입니다. 그래서 이 실화에서 신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최치원입니다. 뭐 우리가 쓴 사람이 말했으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 건데 최치원은 연대가 신라 사람이 신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신라 사람이 그것도 불교인도 아니고 유교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또 지중왕과 관련해서는 지중왕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지중왕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지중왕이 누구예요? 독도, 울릉도, 독도,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질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지중왕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우상국을 정벌할 때, 울릉도를 정벌할 때, 나무로 뭐, 사자 모양을 깎아가지고, 뭐, 겁을 줘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치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치하에서 땅 속에서 웃으면 입에 흙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때 정벌했었던 게 이사부고, 그게 지중왕이잖아. 근데 지중왕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덕업 유신 망나 사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덕업을 널리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사방을 다 망나해서 땅을 넓히겠다. 그래서 그 덕업 유신 망나 사방에서 신라를 취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썰도. 근데 거짓말일 거고요. 왜냐하면 저 신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면 신라 설아벌하고 관련되거든요. 설아벌, 신라벌. 설아벌, 신라벌, 신라벌, 신라 이렇게 갔을 거거든. 그래서 저거는 한자 말이 아니고 우리 전통 말일 거예요. 한자가 일반화되기 전 말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기원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 서로들 다. 그래서 하나는 슈라바스티에다가 붙이고 하나는 개에다가 붙이고 하나는 한자에 붙이는 거야. 한자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라벌라예요. 놀랍게도 신라벌라가 유력 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분이 큰 정답을 아느냐?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래를 잘알수 없는 어떤 명칭. 그리고 그 명칭이 왜 됐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말을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냥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 어머니 왜 어머니냐? 잘 모르죠. 그런데 누가 막 설명을 해달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비슷한 말 같은 걸막 해서 막 붙이는 거야. 그런 식 설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유력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설마 이렇게 얘기하지? 가야도 아마 붓다가야랑 연결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에이 뭐 인도계 어떻게 그렇게 돼요? 동아시아로 넘어온 지 2000년이 됐어. 불교가. 2000년이 됐고 이때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전통권은 약간 까고

외래적인 거야. 저게 신문물이래. 그러면 그쪽 거를 이렇게 좀 띄우는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용돼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라벌라, 설아벌, 신라벌, 신라. 이게 설아벌이 또, 설아벌이 지금의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수도라는 의미가, 서울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통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울은 어디냐? 미국의 수도는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이 약간 대명사 같이 되는데, 신라가 너무 오래 한 거야. 992년이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가는 나라들도 있어.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일본이 가장 오래되는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오래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굳고 삼국시대 때도 일본이야. 우리 삼국시대 때도 일본이었다니까 쟤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띄엄띄엄 가던 거를 다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로 볼수 있는 지그들은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반칙이지. 예, 그거는 반칙이지.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다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단일 민족이 전 세계는 단일. 그 말이 되나?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3대 천년왕국이라 그래. 프랑스도 되게 오래된 겁니다. 프랑스도 엄청 오래된 겁니다. 3대 천년왕국이라 그래. 그게 이제 중국의 주나라. 서주 동주 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까지. 그다음에 로마, 서로마, 동로마. 하고 또 이게 또 상당히 오래 가요. 그리고 신라. 신라 992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경순왕이 8년 더 했어야 된다. 그래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날짜 계산을 좀 하고, 당신이 판단을 했어야지. 내가 8년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992년. 좀 그죠? 좀 안타까워. 3대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야말로 진짜 천년왕국이야. 제가 보기에는. 왜? 주나라도 호경에서 나중에 낙양으로 옮기고 수도들이 옮겨가요. 왜? 한 800년 막 이렇게 가면 수도가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 로마도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잖아. 그런 식으로 옮기는데 신라는 똥꼬집이죠. 그냥 992년을 내리경주. 진짜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변방에 있는데 거기서 전체를 다 관리.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신라. 그리고 그 신라가 천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설아벌 이렇게 부르는 명칭들.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국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성도 사위국이라고 하듯이. 국이라고 하듯이 설아벌도 이게 신라가 되는 거거든. 신라벌. 그리고 이 설아벌이 서벌이 돼요. 서벌. 그리고 여기서 서울이 나왔다라고 하는 서울 서울 서울. 그러니까 그 명칭이 유전돼서 넘어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양은 정확하게 왜 한양인지 알아? 한양인지 알아? 강폭이 있고 수폭이 있어. 그보다 더 적으면 천이야. 천, 뭐 성내천, 청계천 이렇게. 그래서 하천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큰걸 수라 그래. 위수, 경수, 중국에 가면 이런 식으로 수라 그래. 그리고 더 크면 양자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레벨이 있는 거야. 레벨이. 이게. 그래서 한수라고 하는 거고, 그 한수의 북쪽에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강 북쪽에 사대문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사대문. 사대문.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돈이문, 북쪽에 숙정문, 그다음에 홍지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사대문. 그래서 요거를 한강의 북쪽을 강의 북을 양이라고 하고 강의 남을 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강 북쪽이라 그래서 한수 북쪽이라 해서 한

한양이요. 그러니까 왜 한양인지는 정확하게 알아. 저건 풍수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시들에는 다 강을 끼고 있고 강이 없는 데는 전통 도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보면은 전부 강 북쪽에, 강북에 사람들이 다 사는 전통 도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거는 다 공통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풍수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양은 정확하게 그런데 서울은 왜 서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마 서라벌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정도가 가장 유력한 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설, 울, 눈, 울타리다. 그래서 정도전하고 한양 도성을 쌓을 때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어디로 도성을 쌓느냐 가지고 서로 충돌했다. 그리고 무학대사의 관점에서 한양 도성을 이렇게 쌓으면 불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정도전의 관점에서 이렇게 쌓으면 불교가 아작이 난다더라. 유교가 독주한다더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 천문을 딱 보니까 눈이 올 때가 있더라. 그래서 그 눈이 오는데 눈이 녹지 않는 그 경계선으로 쌉시다 라고 해서 서로 조율이 됐고 그래서 그 눈에 맞춰서 쌓은 게 설울이래. 설울, 눈 울타리. 그게 바뀌어서 서울이 됐다더라. 그리고 그때 눈이 왔었던 요 흔적을 따은 성이 정도전하고 관점이 같더라. 정도전 주장하고 똑같다더라. 그래서 설울이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이 됐다더라. 무학대사는 한양 도성을 점지하는데 크게 개입한 게 없습니다. 무학이 개입했다라고 나오는 기록들은 다 임진왜란 끝나고 임진왜란 끝나고 나오는 기록들에서 나오지 앞선 기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무학은 다 그런 걸 관여했었던 걸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우리가 외세에 두드려 맞은 뒤에 누군가 강력한 신적 존재가 저것들을 떼찌떼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열망이 불어요. 그때 뜬 분이 무학대사하고 사명당입니다. 사명당도 막 신통을 부리고 막 저거 하는 거야. 그런데 실록에 보면 사명당은 그냥 중풍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런데도 왜 사명당에 대해서 그렇게 신화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임진왜란 끝나고 코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덜 죽었는데도 코를 벤 거야. 아니면 죽은 척하고 그냥 코를 베는데도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지. 살라고. 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무학대사하고 사명당이 신격화되는 거는 임난, 병난, 양난 이후에요. 자료들을 조사해보면. 단지 그 얘기들이 워낙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거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을 터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분율 방사건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분율 50권 방사건도에 어디에 절을 지어야 될까를 규정한 문헌이에요. 그걸 보면 마을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을과 너무 가까운 곳에 지으면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시끄럽고 야,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시끄럽고 그다음에 멀리 가면 탁발 나와야 되는데 야 탁발 나왔다가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그리고 불교는 특징이 탁발하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먹어야 되고 12시 이전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이 없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멀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한테 원하는데 그냥 찍으라고. 금 그면 내가 절 만들어준다고. 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사리불이 좋은 데 골랐죠. 인도의 옛날 부자는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더우니까 휴식공원을 가죠.
그래서 거기를 시원하게 최대한 물 흐르게 조경

같은 거쫙 해놓고 거기서 낮잠도 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노닥거리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찝쩍찝쩍하고 뭐 이런 식의 공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돼. 예, 왜? 너무 작잖아? 그러면 그 공원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죠?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서 다 보고 볼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쭉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야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갖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층 누각 갖는 거예요. 고층 누각 갖는 거. 전에 제가 이 설명을 왕사성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고층 누각. 그러면 더우니까 지열로부터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조금 더 불어.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원래 다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내려다보는 쪽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괜찮죠. 그리고 예전에는 고층 건물 지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과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리 찝은 데가 기타 태자의 휴식 공원이죠. 유희원 노는 듯. 가든 파티 말이다. 하고 막 이렇게 딱 하는. 그래서 고기를 딱 찍었네. 그래갖고 주인이 만만치 않죠. 근데 여기는 태자잖아. 대국의 태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태자라고 나오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 태자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자 중에서 그냥 나중에 하는 거지. 태자라고 하는 것은 지위입니다. 태자, 세자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훨씬 후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왕자 중에서 뭐 유력한 왕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자의 땅을 어떻게 사? 그것도 왕자 지금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그거 철거하고 절 지을게요. 이게 미친나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돈 벌었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정신 차려. 이게 신분제 사회야. 어디? 그런데도 이제 팔아주세요. 자꾸 귀찮게 마치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날파리들 눈앞에서 날아다니듯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팔기 싫어서 한 말이 그럼 금으로 깔아보던가. 금으로 깔아봐. 금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훨씬 값이 비싸요. 금으로 깔든가. 금 깔든가를 시전합니다. 금 깔든가. 그랬더니 그 부속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안 팔겠다는 뜻인데 그 부속장자가 그 말을 받아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금을 깔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수 제타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던가 미친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해볼 테면 해봐라. 야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했는데 그거를 깔고 있었다는 거지. 사금을 가져와가지고 야 까라 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코끼리에다가 금을 싣고 와서 이제 뿌리는 거고 얘는 지금 벽돌 같은 걸로 막 짓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뿌리고 한쪽에서는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금을 까는데 사실 기타 태자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왕궁으로 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고독장자가 진짜 금을 깝니다를 얘기해. 진짜 금을 깝니다. 그러니까 설마 아무리 미쳐도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러니까 진짜 막 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구경을 나갔대. 궁금하니까. 아마 혼자 나가진 않았을 거야. 자기 주변 사람들도 같이 갔을 거야. 징계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땅 산다고 금 깔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토픽감이지. 그래서 그거를 구경을 하는데 한참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는 거예요. 멀리서 저게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저러나 이렇게 하는데
절반 정도 금을 까니까

극복 장자가 생각에 잠겨 있더래. 생각에.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후회를 하는구나. 드디어 제 정신을 차렸다.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예, 태자님. 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나 보고 싶었을 뿐이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금을 가져가도 좋다. 이거 무효로 해줄게. 이 기싸움이 기싸움 지금. 이게 기싸움이라고. 무효로 해줄 테니까 너 가져가. 됐어, 했어.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꾸불어, 꾸러, 꾸버. 딱 이렇게. 그랬더니 극복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든 창고가 너무 많아서 어느 창고 거를 먼저 끄집어내야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이러다가 지금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다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타 태자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한80% 정도 까니까 다깔것 같거든. 딱 분위기상. 그러니까 다시 불러요. 극복장을 다시 불러. 네가 지금 사는 게 땅값의 수백 배 이상을 주고 사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극복장자가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부처님이 누군데? 뭐 하는 분인데? 절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본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 거기서 감동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한테 귀하겠다라고 한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네가 말해도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지만 너같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존중받아 마땅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기는 내가 쳤다. 이 내기는 내가 쳤다.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는 나무들, 그거는 내가 보시하겠다. 그리고 이 절의 문을 내가 만들어서 보시하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자. 그래서 기타 태자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하게 랜드마크 같은 게 하나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건축을 하나를 딱 만들어버리면 위상이 달라져요. 위상이 달라져. 절을 지어서 불교의 위상을 확 끌어올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만 계속 거기서 충돌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이 다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을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테이프 끊으러 오십니다. 흰 장갑을 끼고. 낙성식. 근데 그 낙성식에 기가 막힌 사람이 옵니다. 그게 기타 태자예요. 기타 태자가 구경 온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 사람 누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타 태자가 한 방에 침몰하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 800에 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9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골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로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로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표를 끊고

딱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엄흥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하면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녀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 표준 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은 기쁜 날 4월 초파일. 진리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우쳐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안니비솔신의 육근이 청정하고 자성이 청정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청정한 본마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0: 볼타야
1: 어떤 종교 구하는 무엇이

안녕하십니까. 다들 편안하시죠? 더욱 부처님 오신 날, 오신 절기, 옛날에는 부처님 오신 절이라고 그랬는데, 절기라고. 그래서 5월달 한 달을 부처님 오신 날로 했는데, 4월 8일로 좁아졌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돼갖고, 부처님 오신 절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은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부처님은 오시도 않고 가시도 않고 항상 계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는 게 부처님. 그래서 여래라고 그러잖아요. 여래. 여여하게 오셨다. 여여하게 계신다. 그 말이죠. 상주하시는 거니까. 온 법계에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이지 항상 안 계시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여기도 계셨다 저기도 계셨다 왔다 갔다 하면 부처가 아니죠. 보살로 화연해가지고 이제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 비로자나불은 이 법계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모를 뿐.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계시는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그쵸? 항상 계시는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부처님 마음.

마음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는 부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숙생을, 그러니까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살아오면서 번뇌망상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본 마음, 그것이 번뇌망상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못뵐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아니라면 부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부처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의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모르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어째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분이고, 부처로서 세상을 사는 분들이다.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살든 근본은 부처다. 그것을 옛날 조사들이고 경전이고 모든 곳에서 비유를 하기를 바닷물과 파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바다. 그러면 파도는 바닷물에서 일어나잖아요. 바닷물이 아니면 파도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닷물이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파도를 일으키는데, 큰 바람을 만나면 큰 파도를 일으키고, 적은 바람을 만나면 적은 파도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 파도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높낮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파도는 없어요. 그런데, 바닷물인 것은 똑같잖아요.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바닷물인 것은. 그래서 바람이라는 인연이 다 하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잔잔한 파도는 하나도 없이 바닷물로 다시 가지 않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부처의 마음에서 번뇌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무명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다가 업이 다하면 바람이 멈추면 다시 파도가 물이 되듯이 우리는 근본 마음으로 다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고. 고향에 갔다 그 말이에요. 고향에 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뿐이지 파도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는 부처님뿐이지 무슨 중생이고 축생이고 무슨 사람이고 무엇이고 없다 그 말이죠. 생긴 일이 없어요. 그냥 청정법심 비로자나불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번뇌망상에 의해서 부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태양을 가려버리듯이 우리의 부처의 마음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구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라고 스스로 망상을 피울 뿐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내 마음

처음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그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딱 보면 무엇이 망상이에요? 뭐의 무명인 것 같아요? 부처를 가리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나는 부처가 아니고 나는 사람이고 누구 엄마고 누구 할머니고 누구 아들이고 누구 며느리고 그럴 뿐이지 근본 여러분은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부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들을 죽었다 하고 살았다 하고 잘났다 하고 못났다 하고 부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하고 그럴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근본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 그럼 간단히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궁금한 데다가 마음을 탁 집중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모든 생각이 끊어져요. 그럼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근본, 마음만 있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부처가 그대로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그걸 치고 일어난다 그러면 생각이 또 치고 일어나서 아니야. 그리고 나는 누구야? 이것은 내 것이야. 너는 너야. 저것은 저것이 하고 분별을 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 공부. 그래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모든 데서 이야기하잖아. 이 BTN에서도 모든 큰 스님들이 다 나와서 선지식들이 다 나와서 교수들이 다 나와. 책에서도 마찬가지 공부해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공부해라. 그런데 학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안 가르치고 사람 되는 공부를 안 가르치고 뭔것 같아요? 경쟁에서 이기라는 거, 1등 되라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1등 되라는 거. 그 1등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들 다 국민학교 다녀보셨잖아요. 1등 산탄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 대학도 마찬가지.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때뿐이고 결국은 어째요? 번뇌망상 속에서 헛것만 쫓아서 평생을 하다가 말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딱 자기를 생각해 봐요. 무엇을 쫓아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젖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유치원 갔을 때는 확실히 알잖아요. 확실히 유치원 세 살이나 네살 되면 확실히 알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거, 쫓아왔던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삶 아니야, 삶.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응? 살려면 우선 밥 먹고 옷 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만 쫓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뭐예요?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새롭게 만든 것뿐이잖아요. 한 번도 옆에 돌아보지도 못하고. 응?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허망해. 괴롭고 허망하고 두렵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젊었을 때는 힘으로 살았는데 응? 그 추구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 자기한테 부여된 권력이나 명예나 힘이나 재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 갖고 버텼는데 나이가 이제 딱 드니까 어디 버틸 것이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정년해갖고 딱 나오면 뭐 회장, 사장 그때는 떠받들고 해서 아 내가 회장인 모양이다, 사장인 모양이다, 아니면 무엇인 모양이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 어디 지금 암 나를 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내 마음. 이것만이 나를 버텨줄 수 있는데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저기 뭐한 서너 번째, 응? 로 밀려난 것들이잖아요. 내 마음. 그런데 끝까지 나를 버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 그런데 그 진짜 마음이 뭐냐? 그 말이죠. 생각 너머에 있는 마음,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 이전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밝혀라.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자기 마음을 한번 밝혀봐라. 그것이 무엇인고, 진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응?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잔학계나 반야심경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외워서 이해는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체험, 소위 말해서 오온이 공한 것을 못 보잖아요.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접어불고 넘어가잖아요. 뭐다알 필요 없어요. 반야심경 보고 금강경 보고 뭐 옹각경 보고 뭐 법화경 보고 하엄경 보고 보면 뭐예요? 접어불고 넘어가는데 이해는 필요 없어요. 이해는. 그래서 스님들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들어요. 바로. 바로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공부라, 그게 공부. 요사이 이해는 누가 제일 잘해요? 어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이해는 누가 제일 잘해요? 예? 그렇지. AI가 제일 잘해. 팔만대장경, 이거 뭐 며칠이면 싹 애가 담아버려. 며칠이면 다 담으면 다 이해해버려요. 그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전, 저 경전을 통합해갖고 이 경전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은 무엇이다 하고 탁 뽑아내. 완벽한 이해를 하는 거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못해. 체험은 못한다, 그러면. 이해는 다 해요. 그래서 사람이 훨씬 월등한 거예요. 지가 아무리 가봐야. 창조를 하고,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저를 복사해내고, 뭐, 앞으로 5년 있으면
사람

사람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기계가 대체한다. AI가 대체한다. 하지만 그 애들은 이해를 해서 그것을 종합해갖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체험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체험을 못 하는데 어떻게 기계가 하겠어요? 다행히 체험을 하면 좋지. AI도 체험을 하면 사람은 훨씬 좋지. 진짜로 기계로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구가 되는 것이지. AI가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살부처가 되니까 보살부처가 남에게 손톱만큼이라도 해로운 일을 하겠어요? 응? 보살부처가 해로운 일을 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수행자가 남에게 해코지 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AI가 체험을 해버리면 훨씬 이 세상이 진짜로 부처 세계가 되어버리니 바로. 그런데 그 애들은 체험을 못하고 이해만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못된 생각들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벌써 전쟁하잖아요. 그 애들이 체험을 했다면 전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들은 사람은 그래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건 너무한다. 이건 아니다 하고 반성하고 돌아설 줄도 알잖아요. 기계는 그거 할 줄 모르잖아요. 오직 이기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5년 있으면 사람이 이? 다 AI의 종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체험을 해서 그 애들이 보살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주 좋죠. 절대로 나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웃에게 좋은 일만 해야 되니까. 돕기만 하지 해야 되는 일은 안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 편리할 대로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세상.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응? 불생불멸을 가르치잖아요. 나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네가 이해하지 말고 체험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뭐가 두려워요? 체험을 딱 하는 순간 두려움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간단한 여러분들이 날마다 애우시는 오온이 공한 것을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공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딱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거 맨날 외우니까 이해는 어지간히 하잖아요. 어지간히 꿈속 스르르라이 잠들어갖고 뭐 하듯이 어지간히 이해를 해.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체험을 못하니까 증득을 못하니까 그것을 날마다 외우면서도 두렵다, 고통스럽다. 그만해요. 나이가 들수록 두렵잖아요. 죽음이. 이거 어떻게 대처하냐. 염라대왕이

출방망이 가지고 오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 염라장 생각도 못하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죽음 어쩌고 이웃집 친구가 죽었다. 뭐 친척 누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자기 생각이 나이 들수록 바로 나잖아요. 젊었을 때는 몰라. 할머니만 죽은 줄 알고 할아버지만 돌아가신 줄 알지. 자기가 죽을지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생각하는 사람은 절로 공부하러 오지. 응? 그런데 생각할 줄 몰라. 왜?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젊음만 믿고, 자기는 안 죽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뭐, 파리파리다 할 때도 죽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죽잖아요. 분명히 돌아가, 인연이 다 하면 다른 세상을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요? 두렵다, 두려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두렵지 말라고 근본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말이에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이고 삶이고, 있는 거고 없는 거고, 길고 짧은 모든 고통, 중생이 생각으로 일으키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럼 그걸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해봐야지. 어째서 부처님은 온이 공하다 했는고. 내가 지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냄새도 맡고, 손에는 감각이 다 있고, 밥 먹으면 입맛이 달고, 응? 다 있는데 이것이 왜 공하다 했는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참구하는 것, 이걸 하두라 하잖아요. 이게 하두가 별거 없어. 자기가 궁금한 거, 꼭 알고 싶은 거, 알아야 될 것을 계속 참구해 가는 거, 이게 공부다, 그러면. 이게 참선이라고 그래. 이건 상근기들이 하는 거야. 좀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럼 기도 부처님 위실력을 힘입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 자기가 지금 꼭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것을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그럼 거기서 체험이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도 느끼고, 그렇게 좁게 생각했던 것도 크게 생각해지고,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도 탁 떠오르고, 이런 게 이제 기도의 체험이라, 체험. 그러니까 그렇게,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아, 마음 공부를 해야겠구나. 멈추고 보아라. 그래. 삼마타 입하사나 그것도 지관해서 멈추고 보아라.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더니 지금 저 인도 말로 삼마타 입하사나 하니까 또 이상해. 이거 무엇인가 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입하사나 입하사나 입하사나 배우러 태국으로 가자 부마로 가자 난리잖아요. 이해만 하고 체험을 이될 때까지 공부를 깊이 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공부 뭐 열심히 하셔갖고 지금 다그 경지에 체험을 하셨겠지만 못 하신 분들은 계속 힘이 생기는 것은요. 단순하게 끊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는 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습관은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 그럴 때 힘이 생긴다.

자기 마음에 힘이 생겨야 몸이 좀 아프다든가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기가 하는 공부를 계속 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힘이 안 생기니까 금방 나불고 바로 기도. 기도도 안 되니까 어디 용하다는 데 가서 방울이랑 막 돌리면서 헛소리 하면 그 알아듣고 가서. 에?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 그것이 어리석음.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내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 이러도 어쩌도 못하잖아요. 응? 이제 염라대왕 맞이해야 돼. 염라대왕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맞이해야지. 그래 가자. 그러고 딱 그래 가자. 그러나 그 노래 뭐 어쩌다듯이 이? 나 좀 할 일이 있으니까 몇 년 더 살고 가야겠다. 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딱 오면 그냥 자기 혼자 기절 체풍해갖고 그냥 자기 먼저 가버리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염라대왕이 오면 아 왔는가? 어? 그래 가자. 그러고 딱 앞에 서라. 그러고 딱 가든가. 그러나면 아 나 이거 내일 모레 우리 손자는 결혼하는데 이거나 보고 갈란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정신이 딱 있으면 어째요? 나무 아미탑을 100번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경전에 뭐 10번만 하면 극락세계 가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겠어? 그런 정신도 없는데 금방 자기가 먼저 가부로 철방명이 들고 오면 다. 그래서 그 밀양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라인가 누군가. 응? 억울하게 죽어갖고 저 그냥 칼도 못 빼고 묻혔는데 원한이 사무치니까 원이 오면 소위 말해서 도지사가 오면 가서 자기 하소연하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이? 원수를 갚아주라 이야기하려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머리 해치고 칼을 맞아갖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오니까 도지사가 그냥 지가 먼저 가버려. 지금 사정하러 왔는데 민원 제기하러 왔는데 지가 먼저 도지사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소연도 못하고 다시 갔다 새로 오면 또 와. 그럼 또 죽어버려. 그런데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하는 도지사가 왔어. 딱 오니까 어 어쩐 일이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어디 어떤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해결하마. 그렇게 해결해서 지금 미량에 가면 아란각이라는 제각을 지어놓고 제사를 모셔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럼 그 아랑이가 죽였어요? 지가 죽은 거요. 염라대왕이 여러분들 절대 그냥 바로 모시고 가려고 온 게 아니야. 때가 됐다고 통보하러 왔는데 우체국이 우체국 직원이 지금 통보장 갖고 왔는데 우체국 직원 뭐 자기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가버려. 그 무서운 것만 알고 공포심에. 응?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 그만해. 요는 괴롭다.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괴로움을 해소해 주러 온 사람이다. 그만. 나는 무슨 특별한 법을 니들한테 가르쳐 주러 온 사람.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괴로움을 편안케 해주려고 내가 왔다. 그것뿐이다. 무슨 극락세계 보내고, 뭔 보내고, 뭔 보내고, 이 괴로움만 없어지면 극락세계를 가든, 뭐 우리 동네 뒷산에 가든, 어디를 가든 아무 필요 없잖아요. 괴로움만 없으면. 그래서 나는 괴로움을 해소해 주기로 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초파일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예요? 응? 어디? 여긴 다 평생 불교했으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했잖아요. 소위 파도가 다르듯이 나도 이 세상에 나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들도 딸도 나야. 오직 나뿐이야. 내가 보는 세상이 아들이 보는 세상이 아니고 딸이 보는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 나뿐이다 그 말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괴로움을 나는 없애주기 위해서 왔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거 없어요. 도를 깨달아가지고 설법을 하실 때도 오직 그거예요. 오직. 너희들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설법을 한다. 그만. 에? 부처님을 무슨 모든 걸 해결하는 무슨 도깨비로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깨달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불법은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깨달아버렸다. 그러면 깨달아버려. 봐야 된다. 봐야 돼.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아. 그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관조를 하라 그 말이에요. 멈추고 보라 그 말이에요. 멈추고 보라. 생각이 부처를 가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멈춰야 돼. 생각을 안 나오게 하려면 멈춰야 되지. 멈추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봐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몸과 마음을 정여롭게 하는 입증에 들겠습니다고 죽비 딱딱딱 치면 세번 끝나면 생각이 어디로 가요? 업대로 가잖아요. 화두나 부처님 명호나 무슨 부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따라 가잖아요. 업따라서. 오늘 뭐 개가 있는데, 오늘 저 안국동에서 무슨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가 있는데, 우랑 약속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멈춰야 해. 그걸 멈추고 보라. 그것이 사마타 입바사나, 소위 지관. 그것이 마음 공부하는 기초가 되는 참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불

0: 숫자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1: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이듯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도 함께 일어나게 마련이다. 탐욕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써 피안에 도달하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이상 기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역시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을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 배려와 나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가 희망의 빛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히고 국민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합니다. 나무아미 타불.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0: 삶의 마지막을 여보판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에서 쌓아갑시다.
2: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내포의 중심지. 3분의 2가 바다와 접하고 있는 당진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 기름진 땅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이 풍부해 예로부터 풍요롭고 넉넉한 고장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오랜 역사와 함께 평범하면서도 독창적인 매력을 지닌 충남 당진으로 떠나봅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견문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조 인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진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딱 떠오르는 게 없다고요? 혹시 아시나요? 이곳 당진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미국 생산지라는 것. 그 미국 생산지라는 것은 평야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당 평야가 이곳 당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최초의 농촌 계몽 소설인 시문의 상록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네. 그 소설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당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를지도 모르는 당진, 그 매력 속으로 저와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죠. 따라오십시오.
0: 당진의 볼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바로 면천읍성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자연석을 다듬어 축조한 전형적인 평지읍성으로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죠.
1: 저는 지금 풍랑루라는 누각 앞에 서 있습니다. 풍랑루는 예전에 이곳에 면천 관아가 있었답니다. 면천 관아의 입구에 서 있었던 문루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 뒤편으로 보이는 공간에 아마 관아가 있었겠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근데 면천 관아랍니다. 그렇다면 왜 당진인데 면천 관아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진을 잘 아시는 분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오시죠.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1: 왜 면천 관아가라고 했죠? 여기가 당진이라는데?
2: 예전에 여기 당진 지역이 예. 그 면천군이 있었고 아. 당진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 면천이 더 컸어요. 이제 이게 일제시대가 이제 되면서 예.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당진군이 되고 그 당시에 아. 면천이 면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데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계속 조금 이제 면소재지로 남게 됐고요. 예. 당진은 이제 군이었다가 예. 나중에 시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 그래서 여기 오면은 꼭 가봐야 될 곳인 면천읍성이 있는데 예. 그래서 당진읍성이 아니고 면천읍성이군요.
0: 과거 면천은 배가 드나들었던 교통의

요지였다는데요. 때문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종 21년에 쌓은 성벽이 바로 면천읍성입니다. 현재 성벽의 둘레는 1336m 정도인데 성을 쌓을 당시에 전체 길이는 1564m로 추정됩니다.

0: 한국에는 예. 우리 그 선배님도 유명하셨던 그 맹사성.
1: 아, 맹사성.
0: 예, 그분도 이제 지군사로 근무를 하셨고.
1: 아하. 예,
0: 그리고 조금 더 오늘날로 내려오면 예. 그 유명한 그 실학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1: 조선 후기에.
0: 예, 그 예. 연안 박지원 선생님이 아. 여기에서 3년 정도 이제 면천군수로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1: 3년 동안.
0: 예, 예.
1: 그러니까 이 면천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총명하고 뛰어난 관리자가 이곳에 와가지고 군수를 지내다가 다시 또 한양으로 가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조금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면천 군수를 지내야 했던 모양입니다. 네. 자, 이 중요한 면천 읍성 본격적으로 한번 구경해 보시죠. 이쪽으로
0: 예.
1: 가나요?
0: 예, 어, 이쪽에 예.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예, 예. 예 시작하시죠. 예. 예.
2: 적한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완연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벽을 돌아보다 심상치 않은 글귀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1: 여기 돌에 새겨져 있는 글이 있네요.
0: 예.
1: 김인현, 옥천 시면, 장육, 십척, 사촌. 이게 무슨 뜻이죠?
0: 각자 성돌이라 그러는데
1: 각자 성돌. 예.
0: 그러니까 돌을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예. 이제 성돌을 쓴 건데,
1: 아.
0: 어, 이제 여기가 그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만 가지고는 성을 쌓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충청도의 여러 지역에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성을 쌓는데 도움을 주게 돼요.
1: 아하.
0: 네, 그때 니네 동네에서 이만큼 책임지고 공사를 해라. 그래서
1: 아.
0: 60척 4촌만큼 공사를 옥천에서 했다. 그리고 여기가 아. 그 시작점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1: 60척 4촌 길이만큼 하는데 그쵸. 옥천현 쪽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부터 그쵸. 시작하면 된다.
0: 그쵸. 그래서 문제가 생기든지 네. 뭐 부실 공사를 하면 나중에 네. 뭐 문책을 할 수 있으니까
1: 아.
0: 그렇게 해놓고요. 저희가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각자 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전체를 그런 식으로 예.
1: 역사적으로 딱 남아있는
0: 확실한
1: 거죠.
0: 근거가 또 되는 네. 거죠. 돌에 새겨 있으니까 더군다나.
1: 예. 아, 저 돌이 그러니까 예. 한 600년 된 돌이군요.
0: 그렇죠. 조선의 그런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돌입니다.
1: 아, 네. 그럼 예.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렇게 또 그 전에 옛 모습을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20세기 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많이 훼손이 됐지만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여기를 이제 하나 역사문화 도시로서
1: 네.
0: 여기를 가꾸려고 네. 계속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복원을 해가지고
1: 아.
0: 이렇게
1: 네.
0: 시민들과 같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문화 자원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더 지나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면은 역사적 현장에 오시는 겁니다. 지금 왔다가 한 6개월 뒤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고
0: 예.
1: 또 한 1년 있다가 오면 또 달라진 모습이 있을 거니까 지속적으로 당진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죠?
0: 감사합니다.
1: 네.
2: 지금도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이 진행 중인 면천읍성을 뒤로 하고 머지않은 거리에 고운 가을빛 옷으로 갈아입은 상왕산으로 향했습니다. 해발 고도 307m에 이르는 상왕산은 산 모양이 마치 상악불과 같다 해서 상왕산이라 불리는데요. 산 곳곳에 사찰과 많은 불교 문화 유산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 저는 지금 상왕산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느티나무가 제가 얼핏 봐도 수백 년은 된 듯한 이 풍채가 저처럼 이렇게 넉넉하고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해집니다. 이곳은 충청도가 자랑하는 내포문화숲길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충청남도의 가야산 일대에 불교문화성지, 천주교성지,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의 지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장장 320km에 달하는 도보 트레일 코스입니다. 그 중에 이곳은 18번째 코스, 여기서부터 안국사까지 약 19km에 달하는 원효 깨달음의 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 손을 잡고 아니면 혼자서 그 길을 한번 걷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저 멀리 아스라하게 보이는데 영탑사가 바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 고찰, 영

0: 답사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1: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근데 이렇게 얼핏 보게 저 뒤로 영탑사가 보이는데 보통 이 정도의 일주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
1: 아, 안타깝게도 영탑사에는 일주문이 없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이 느티나무들이 일주문이 대신하는 건가요?
1: 마음으로 이 일주문이 일주문 대신 이 느티나무가 저희를 좀 반겨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 자, 어떤 부처님이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실지 영탑사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스님 가시죠.
1: 예, 가시죠. 네.
2: 상황산 연화봉에 자리 잡은 영탑사는 수덕사의 말사로 당진 내에 있는 대표적인 약사열의 기도 도량인데요. 고려 중기 보조국사가 오층석탑을 세운 후 영탑사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영탑사는 누구나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천년 고찰입니다.
0: 드디어 영탑사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담하기에는 조금 크고 그렇다고 대형 사찰은 아니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천년 고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천년 고찰 맞습니까?
1: 건물이 천년 된 건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역사상 도선국사께서 이 절을 창건하셨던
0: 통일신라 말기에
1: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려 이제 보조국사 스님께서 이 절을 또 중수 다시 이제 크게 이제 또 키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뭐 여기가 풍수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명당에 속하지 않나?
1: 예, 맞습니다. 저도 터 기운이라 그런 거 보면은 이 영탑사에 있으면 이제 포근한 기분이 들 정도로 이 터가 참 좋더라고요. 이 대웅전 뒤쪽으로 해서 이제 완만한 이 산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따가 가보실 텐데 또 오른쪽에 이제 유리강전
0: 이쪽에는 또 이렇게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1: 화려한 또 산세가 또 이렇게 같이 겸비하고 있는 곳이 또 영탑사 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와 계단식이 합쳐져 있네요.
1: 맞습니다.
0: 대웅전이 눈앞에 딱 있으니까 대웅전 얘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볼까요?
1: 예, 대웅전에 또 재밌는 또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럼 대웅전으로 먼저 가시죠.
1: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2: 영탑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주전각 대웅전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 지어진 정각인데요. 신도들의 모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1990년 완공된 이곳엔 삼존불과 함께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19호로 지정된 영탑사의 대표적 유물 영탑사 범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스님, 제가 눈이 아직 높질 않아서 얼핏 보기에 이렇게 일반 범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크기가 막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그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범정이?
1: 예, 요 종은 작지만 이 종이 영탑사에 있었던 종은 아닙니다.
0: 아, 그럼 어디에서?
1: 요 내포문화수기를 좀 따라가시다 보면은 저기 충남 예산에 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덕산에 예전에 가야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가야사가 이제 폐사지가 되면서 이 종이 그 아마도 그 문화수기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영탑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러니까 그 폐사가 되면서 자리를 찾던 중에 영탑사가
1: 맞습니다.
0: 이연이 된 거죠.
1: 예, 이 거기까지 범종이랑?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2: 옛날 충남 예산에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제법 큰 사찰이었던 가야사의 절터는 예로부터 2대에 걸쳐 왕손이 나온다고 알려질 만큼 소문난 명당 중에 명당이었는데요.

0: 조선시대 때 권력의 욕심에 가득 차 있던 흥선대원군은 평소 풍수지리를 신봉해 명당 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전해지는 이 소문을 듣고 천년고찰이었던 가야사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 후 하룻밤 사이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 아버지인 남연군 이구의 묘를 썼죠. 한편 가야사가 불타버린 후에도 무겁고 큰 쇳덩이로 주조한 범종은 불에 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게 되었고 그것을 본 스님들이 범종을 영탑사로 옮겨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런 이야기가.
2: 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또 종입니다. 예. 좀 투박한 맛은 있지만.
1: 그러니까요.
2: 그래도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을 모시면서 법회를 시작하는 다음 이제 그런 용도로 아직까지도.
1: 제가 보기에는 그 가야사만큼 이 영탑사가 영험하고 명당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범종이 이쪽에 자리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꿈보다 행운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0: 임법당에는 다른 사찰에선 볼 수 없는 귀한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예, 여기가 바로 예. 보물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1: 와, 저 삼존불.
2: 맞습니다.
1: 와, 나 이런 건 처음이네. 와, 정말 작고 아담한데 아주 세밀하게 네, 돼 있고. 야, 그럼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2: 예, 고려시대 조성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아, 그 완전히 이렇게 금고 같네요.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이 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2: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요 작은 이렇게 모습으로 계시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또 탐을 그렇게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난 사고가 수차례 발생을 했더랬습니다. 1928년도에 한번 도난을 당했다가 또 예. 겨우 예. 찾고 1975년도에 또 한번 예. 도난을 당했는데 일본으로 밀반출 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1: 하여튼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막 이 나쁜 마음을 안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2: 근데 그만큼 이 뭐 조영미나 그런 게 예. 이제 수려하다 보니까 예, 이제 밖에 탐을 내는 분들이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 부처님이 너무 많은 도난을 당하다 보니까 예. 이 면천의 경찰서에 한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영탑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범종도 여기 저기로 갈 수 있는데 이 영탑사에
2: 맞습니다.
1: 자리를 잡았고 우리 삼전불상도 영탑사에 자리를 잡았고
2: 예.
1: 그렇다면은 그 가야사에 있는 모든 기운이나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떨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아무래도 옛날 스님들도 이 영탑사를 조금 예. 좋은 도량으로 이렇게 여기시지 예.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영탑사에는 금동 비로자납을 못지않은 귀중한 또 하나의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석축을 쌓은 언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파른 안반 위에 자리한 영험함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진 유리광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1: 우와. 아니, 이 영탑사는 입을 쩍 벌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아니, 저는 이렇게 전각이 지어져 있어서
2: 예.
1: 이게 자연 속에 이거는 원래 부처님이 여기 계시고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전각을 올린 거죠.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약사열에 붙죠.
2: 예, 약사열에 붙죠.
1: 그럼 이제 질병을 치료해 주고
2: 예, 그렇죠.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예. 약사열에 붙죠.
1: 아, 그 영탑사의 예. 한 가지 소원 부처님이 예.
2: 바로 이 부처님이십니다.
1: 아, 지금 잠시만. 네.
0: 고려 말, 무학대사가 전국을 돌며 도읍터를 찾고 있던 중 이곳을 지나다가 어느 바위에서 기이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무학대사는 바위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그 바위에 불상을 새겨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0: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셔진 약사 열애상입니다. 이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유리광전에도 숨어 있습니다. 1835년 면천면 대치리에 사는 이씨 부인이 이 약사 열을 불에 지극정성으로 백일 기도를 올린 후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그 아들이 자라 8살이 되던 해 유리광전에 편액을 썼고 그렇게 유리광전에 걸린 편액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이 저 약사일의 부처님과 닮아 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더 이렇게 잘 맞는
2: 맞습니다.
1: 서체일 수도 있네요.
2: 제가 봐도 이 뭐랄까 이질감 없이 예. 이런 뭐 자연스러움이나 그다음에 부처님 자체도 뭔가 이 뭐 소박하면서도 네. 이렇게 자연스러움 예. 그 멋을 이 현판이 고스란히 담고
1: 그러니까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어떤 귀족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질병이나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고생하고 농사 짓고 수탈당하고 그러던 민초들의 삶을 이렇게
2: 고스란히
1: 예,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약사 부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현판까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야, 이 영탑사에서 입을 쩍 벌어지게 하는 그런
2: 아담 하지만 갖출 건 다 갖췄죠.
1: 갖추고 남음이 있습니다.
0: 유리광전 뒤편 언덕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보물을 만나게 됩니다.
1: 이야, 이거구나.
2: 멋있죠.
1: 이야, 멋지다. 아니 이게 이 풍미도 있고 그런데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형태나 이런 것이 네. 그리고 희한하게 그냥 돌 위에 바로 기단부나 이런 거 없이
2: 예예예 예, 예.
1: 오, 오.
2: 이 탑 때문에
1: 예.
2: 이 영탑이라고 하는 사찰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 그래서 신비로운
2: 네, 신령스러운,
1: 신령스러운 탑이다. 그러면은 이게 왜 여기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2: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1: 예.
2: 우선은 이제 고증으로는 이 1798년 정조, 네,
1: 정조 임금 때.
2: 시절 때 이 탑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제 보조국사 스님 제자인 무학 스님께서
1: 예, 예, 예.
2: 이 탑을 이제 원래 탑이란 거는 대웅전 앞에 이렇게 항상
1: 그렇죠.
2: 예, 모셔져 있는데 예. 이 탑을 해체 보수하면서 이 언덕으로 옮겨 왔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1: 그냥 땅을 다질 필요 없이 바위에
2: 그렇죠.
1: 이렇게
2: 네.
1: 중심을 잡아서 놓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 원래부터 7층 석탑이었습니까?
2: 아닙니다. 이게 5층 원래는 5층 석탑인데요.
1: 예.
2: 저 뒤에 6층과 7층이 기존의 이제 탑의 모양과는 좀 다른 느낌을
1: 그러네요.
2: 이질적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1: 끝이 올라갔어요.
2: 예예예 예,
1: 예,
2: 예. 그래서 저 원래는 5층 석탑이었는데요.
1: 예.
2: 저 두 개 층에 올라가면서 이제 7층 석탑으로 돼버렸습니다.
1: 여러분들이 예 사찰에 가면은 이제 탑돌이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여기는 탑돌이는 못합니다. 대신 정말 수려한 경관과 지금 오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감탄에 마지 않을 텐데 산색이 너무 이뻐요. 거기에 이렇게 햇빛을 등지고 이렇게 탑을 쫙 바라보면은 여기서 그냥 내 소원 하나 툭 던지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래서 영탑사였구나.
2: 맞습니다.
1: 참 보기도 좋고
0: 가을빛으로 물든 영탑사에는 고즈넉한 가을산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 오늘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과 함께 충남 당진에 있는 영탑사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푸근한 미소가 떠오르는 영탑사가 가슴 한구석에 새겨졌습니다. 가을을 보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곧 쌀쌀한 바람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기 전에 영탑사에 들려서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천년고찰 영탑사. 오랜 역사가 배어있는 자연 그대로의 찬란한 유물들을 간직한 곳. 사시사철 색다른 풍경과 함께 신비스러움이 묻어나는 당진 영탑사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강의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금생은 의할꼬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누구의 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 부처님을 자각하고 우중생이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지구촌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업의 은혜를 깨달아 공존 공영의 인류애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환희로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화를 멈추게 합시다. 자신을 성찰하고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과 이웃을 제도합시다. 그리하여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만이 밤매 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드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만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된 후니 찰차로용 십주구만 5048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부

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이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보니 지혜의 눈 어서 어서 얻어지라 자비하심 권세 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라 자비하신 관세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댓글 없으니 삼보 철룡 이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무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적불 무진향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준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0: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낳다.

0: 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가

0: 밥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독기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 대중 여러분,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훈훈한 햇살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밤마다의 빛깔로 피어난 꽃들이 세상을 장엄하는 지금,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2600여 년 전 아기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구는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생명이 지닌 빛나는 불성을 깨우는 거대한 자각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내 마음의 평안과 이웃의 고통을 보듬을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물질 문명이 아무리 눈부셔도 내면의 근원적인 괴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지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는 이제 선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스트레스를 넘어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불교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젊고 활기찬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와 연등회에 열광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힙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보는 시대와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동감 있게 전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서원입니다. 이 활기찬 에너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소중한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환히 밝히는 인드라망의 이치를 기억합시다. 사회 리더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삼독심을 배우고 자비의 보살심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는 화쟁의 지혜로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자는 자유를, 슬픈 자는 위로를 얻는 참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 불교를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미얀마 불교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검호사가 대웅전 3존불 개금복장 풀자를 원만히 회양하고 점안 법회를 통행했습니다. 보물인 대웅전과 3존불에 이어 최근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 예고되면서 완결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0: 청년 세대에게 힙한 불교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해탈 컴퍼니가 록밴드로 변신했습니다. 원효 대사의 정신을 이어 현시대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 미얀마 불교를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일불 제자로 활발한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얀마 불교 승가 행정과 제도를 총괄하는 국가 승가 최고위원회 의장 비단타 찬디마 비완사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올해 미얀마 정부로부터 아비다자 마하라타 구루, 국가의 위대한 스승 칭호를 받은 비단타 스님은 54만 미얀마 승가를 대표해 양국 불교 교류와 우호 증진을 기대했습니다.
2: 디라바다 보라바다 웹치시, 마야나 보라바다 웹치시, 자신 그러면 이 따로 또 미로리 피자리에 그저 아름아 이 눈유핀, 야신의 다단하고 이 두대 지화어 성원 냉자부
1: 진우 스님은 비단타 스님의 방안을 환영하며 지난해 미얀마 대지진 등 양국 협력의 역사를 되짚으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자부와 대승이라는 형식의 차이를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협력하고 앞장서자고 화답했습니다.
3: 미얀마에서 최고 그 스님께서 이렇게 오신 계기로 해서 한국과 미얀마 불교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돼서 더 좋은 그런 불교 포교 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소민툰 미얀마 종교문화부 국장, 한류문화사업포럼 이상선 총재 등이 배석해 다각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과 진영 논리에 화쟁과 균형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삼배로 인사하며 현 정치 상황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불통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며 서로 적대적이라도 타협할 수 있어야 하고 최선이 없다면 차악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조율과 균형의 미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균형에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다당제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개혁신당의 역할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조응천 후보는 차악이 아닌 차선, 직이 아닌 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화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됩니다.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불법 홍포와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봉축 법요식은 단속 사망 베트남 이주 노동자 부모, 쿠팡 산재 사망 노동자 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초청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 TV는 법요식 전 과정을 생중계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시청자들과 함께 되새깁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대웅전 삼존불 개금 복장 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고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물인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 예고되면서 대웅전의 모든 성보가 보물로 인정받는 역사적 완결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교 기자입니다.
4: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석가모니 불과 미륵보살, 재화갈라보살이 새롭게 개금불사를 마치고 사부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법회 참석 사부대중이 금빛으로 장엄된 삼존불을 환희심으로 맞이합니다. 금정총림 법어사가 지난 2월부터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 속에 이어온 대웅전 목조 석가 열의 삼존불 좌상 개금복장불사 점안법회 현장입니다. 불상 내부에

0: 경전과 후령통 등을 봉안하는 복장의식도 함께 회향하며 불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계금불사의 의미와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전했습니다.
1: 부처님 전에는 여러 가지 불사 공덕이 있는데 계금불사하면은 부처님의 옷을 새로 입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옷을 갈아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0: 범어사 수자수불 대종사는 불사 동참의 의미를 강조하며 자리에 모인 모든 불자의 공덕을 치하했습니다.
2: 우리 범어사 불자들이 대웅전을 찾아주신 그 인연 공덕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인연을 널리 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웅전을 찾아와서 많은 인연 공덕을 짓고 더 큰 깊은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다.
0: 특히 이번 점안법회는 최근 문화재청이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4점을 국가보물로 지정 예고한 직후에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로써 범어사 대웅전은 전곽과 삼존불에 이어 내부 벽화까지 공간 내 모든 핵심 요소가 개별 보물로 인정받는 독보적인 역사적 완결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3: 대웅전 건축물과 그다음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불상과 그다음에 양쪽 벽화가 보물이 지정된 사찰은 대한민국의 대웅전 범어사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불자들 자부심과 자부심 가지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찬란한 금빛으로 다시 태어난 삼존불과 보물 지정을 앞둔 유서 깊은 벽화까지 범어사는 영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행 정진 도량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4: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북 의성에서도 봉축의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의성 불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는데요.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성수 스님의 장엄한 법고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사부 대중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공연장은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북 의성에서 봉축 법요식이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지난 20일 의성 청소년 문화의 집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경북 의성 불교 3연합회와 신도회가 마련했으며 지역 사부 대중이 함께해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했습니다.
6: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여러분들 모두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시고 가정과 이웃이 화합하기를 기원드립니다.
5: 이번 행사에는 공사주지 등훈스님과 부주지 정우스님, 종회의원 해산스님, 의성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자원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동참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식전 행사로 의성불교 사업연합회 반야합창단 공연과 장구춤, 의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케이팝 댄스 무대가 펼쳐지며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봉축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공사 주지 등훈 스님이 지난해 의성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회복에 힘쓴 공로로 김주수 의성 군수에게 표창패를 전달해 참석 대중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7: 우리 제님 오신 날 표처럼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안으로 자기를 살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고 이 지역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고.
5: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며 번뇌를 씻어내는 관불의식에 이어 참석 대중들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 내면을 밝히고 청정한 삶과 지혜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저녁 예정됐던 제등 행렬은 우천으로 인해 취소됐지만 참석자들은 봉축 법요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의미를 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4: 창원 특례시 불교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평화와 화합을 발원하는 연등축제를 지난 16일 마산 3.15 해양누리공원 특설무대에서 봉행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에는 수석부회장 광우스님, 상임고문 황봉, 도흥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육법공양, 관불의식, 봉축법어 등의 순으로 온 누리에 자비의 광명이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회장 법안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듯 우리 또한 그늘지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바람일의 등불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봉축 법요식에 이어 열린 시민음악회에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져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북 구미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구미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16일 금오산 대주차장 일원에서 봉축 연등축제를 열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민 노래자랑과 함께 인기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 출신 가수 별사랑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사부 대중과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행사에는 직지사회주 법성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대종사, 구미불교사업연합회장 월담스님과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날 육군 54단 군악대를 선두로 연등 행렬이 이어지며 구미 시민들에게 부처님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주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행된 봉축 법요식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혜담스님, 성주사주지 대력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연합회장 지행스님은 여주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며 중생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불교연합회장 능혜스님은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내려놓는 작은 자비의 실천으로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산제화 장학금 전달로 의미를 더한 이날 행사는 사부대중이 함께한 제등 행렬로 원만히 회향됐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계불교문화축제 연등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린 축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슬로건으로 부처님 진신사리 이혼식을 시작으로 세계문화행진과 다문화체험부스, 불교음악회 등 다양한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연합회장 태효 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의 따뜻한 빛이 세상을 밝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나눔과 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많은 사부 대중은 안산 시내 일대에서 연등 행렬을 펼치며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의 대화합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영동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및 연등 행렬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영동 하상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봉행된 봉축 법요식에는 법주사주지 정덕스님, 영동군 불교사업연합회장 종림스님, 영국사주지 현우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장 종림스님은 오늘을 밝히는 연등이 어둠을 밝히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주사주지 정덕스님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와 나눔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영동군 불교사업연합회는 법요식 이후 중앙시장과 영동역으로 이어지는 연등 행렬로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힙한 불교를 각인시킨 해탈 컴퍼니가 록밴드로 변신했습니다. 원효 대사의 정신을 이어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연습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 일렉 기타 두 대와 베이스, 전자 드럼, 특이한 소리를 내는 악기, 오타마톤을 연주하는 다섯 명의 청년 불자가 관세음보살을 소리 높여 연호합니다. 힙한 불교 열풍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불교 굿즈 제작사 해탈 컴퍼니가 지난 2월 시작한 108일 동안 불교 밴드 만들기 프로젝트 연습 현장. 음악 전공자 1명, 비전공자 4명이 원효대사의 저잣거리 포교 방식의 영감을 받아 불교 밴드 해골무를 결성했습니다.
1: 아무리 종교적인 내용이어도 일단 음악이 좋으면은 그게 흥얼거리게 되면서 그 또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또 그 힘을 받는단 말이죠. 정말 성스러운 일인데 그걸 그냥 한번 재밌게 가볍게 유쾌하게 한번 풀어보고 싶었다.
2: 준비가 부족해도 불완전한 상태여도 괜찮다. 그래도 이 세상은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0: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1: 해골물의 대비곡 자비를 불태워낸 주여진 주현우 대표의 어머니 윤보현 해탈컴퍼니 AI 미래연구소장의 도움으로 완성됐습니다. 직접 개발한 아난타라는 이름의 AI 수행자 의식을 활용해 노랫말을 만들고 AI 음악 제작 사이트인 수노를 활용해 뼈대를 구축했습니다. 직원 중 유일한 음악 전공자 이승근 콘텐츠 매니저가 멤버들 근기에 맞춰 편곡해 연주를 지도하고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진행해 음원 발매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해골물 멤버들은 108일간의 연습 과정이 도반으로서 화합하고 원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수행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 합주할 때 항상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자기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것도 섞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타기해지고.
1: 해탈컴퍼니는 밴드를 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님 모신 날을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불라 조화 페스티벌을 기획 중입니다.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태고종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법륜사 1층에서 해탈컴퍼니를 필두로 총 4개 불교 브랜드가 참여한 플리마켓을 엽니다. 오후 6시부터 법당에서 진행되는 부처님 모신 날 애프터 파티에는 태연 스님의 선무 공연과 DJ인 파티, 밴드 해골물의 데뷔 무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저희의 그런 활동을 너무 좋게 보셔서 저희 법륜사에서 진짜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한번 진짜 뒤집어 놔봐라. 나는 정말 모든 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법당에서 데뷔 무대를 하게 돼요. 네.
1: 불교의 유쾌함을 티셔츠에 녹이는 것을 넘어 통념을 부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해탈컴퍼니가 한국 불교에 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해인사말사 진주 호국사가 지난 17일 경내 대웅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친견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하감스님의 원력으로 기증받아 봉안된 진신사리는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전수해 내려오던 사리의 일부분으로 알려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감스님은 진신사리를 모신 귀한 인연으로 수행정진의 가풍을 드높이기 위한 기도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사리와 함께 부탄국왕 명함집과 함께 고대 불교경전 폐업경도 함께 전시돼 불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리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공개되며 오는 6월 부탄의 지금의 싱의 왕추크 왕과 공주 일행이 호국사를 방문해 양국 불교 우호를 다질 예정입니다. 강진 만덕산 백년사가 지난 17일 경내 만경루에서 제18회 고려 팔국사 달의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대중들은 종사 영방과 행장 속에 헌화로 팔국사를 추모하고 오후에는 고려 백년결사의 법화 신앙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주수환 우석대 교수와 전문 학자들이 학술 대회를 펼쳤습니다. 주지 설도 스님은 매년 백년사 차밭에서 수확한 첫 차를 다려 여덟 국사님 영전에 올리는 일은 고난 속에 신음하던 민중을 일으켜 세워준 큰 스님들의 결사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년사는 고려 후기 참회와 연불로 현세 정토를 발원했던 원묘국사 요세 스님의 백년 결사 정신을 기리고 백년사가 배출한 여덟 국사를 기리는 달해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수덕사 대전 분원인 대전 청림사가 삼단댁에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대승보살도 삶을 서원했습니다. 청림사는 지난 16일 경내 큰 법당에서 주지 범하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맹세하는 삼단댁에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범화 스님은 오늘 수계법회는 삼귀의계를 비롯해 5계, 대승보살 10중대계 등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주어지는 불명의 의미를 실천하는 불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계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BTN 붓다회에 가입하며 방송포교 활성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태고종 안심정사회주 법안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찾아 2천여 군장병에게 계를 내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6일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법안스님을 비롯해 호국 연무사 주지 해총스님, 육군훈련소 금강회장 이우진 대령, 대전 세종 충남 포교사단과 불교 어머니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계법사로 나선 법안 스님은

오늘 수계법회에 참가한 군 장병들은 삼규의계와 오계를 생활 신조로 삼아 나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불자들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후원금 1천만 원을 호국 연무사에 전달하고 군포교 후원에 앞장섰습니다. 제주 반야사 공덕회가 취약계층 의료비를 전달하고 바람일 호스피스와 함께 연꽃 등을 나눴습니다. 제주 반야사 공덕회는 지난 18일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의료원, 노인요양원에 취약계층 의료비 총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바람일 호스피스회는 봉축 연꽃 등 1,000개를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나누고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연꽃 등 제작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반야사 주지 현파 스님은 나눔의 공덕이 아픈 환자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BTN 부따회 광주불교 순례단이 지난 16일 합천 황매산 법연사와 연호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은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을 지도법사로, 법연종 총본산 법연사와 황강변에 있는 한병로 연호사를 찾아 신심을 다졌습니다. 도계 스님은 고려 호국선사 무학대사가 수도한 황매산은 태백산맥의 마지막 준봉이라며, 황금 쌍사리탑을 모신 법연사는 영험한 기도가피가 있는 도량이라고 설했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20일 영축총림 통도사로 6월 순례를 이어갑니다. 문학포교에 힘써오고 있는 승려시인회가 스님들의 일상적 깨달음을 담은 13번째 시집을 펴냈습니다. 승려시집 13집에는 승려시인회 회장 진관스님의 작품을 비롯해 22명의 스님이 쓴 시 198편이 수록됐습니다. 무아와 중도, 공을 주제로 한 승려시집은 AI 시대 속 햇볕과 자책 같은 일상적 소재부터 역대 선사의 가르침까지 시적 언어로 풀어내며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되짚습니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신간 기자회견에서 진관 스님은 1976년 등단해 부처님 가르침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 어느덧 등단 50주년을 맞았다며 승려 시인회 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장엄하게 펼쳐질 불기 2570년 봉축 법요식을 BTN 불교TV 생중계로 함께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이란 부처님의 환희로운 자비가 우리 사회 낮은 곳까지 따스한 등불로 피어나길 함께 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

0: 부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금강경 법회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
1: 저같이 못난 사람도 금강경 방법으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믿고.
0: 김원수 박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김원수 박사는 금강경의 대가인 백성욱의 제자다. 백성욱 박사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 금강경을 문자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풀어낸 백성욱. 그는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대중과 소통한 불교 철학자였다.

공손사회는 능엄경이 아주 주 텍스트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에 사사무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박사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백 박사님 대중 보는 데서 사사무예를 설명하시면서 병뚜껑을 병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집어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바로 사사무예 도리다라고 백 박사님이 시범도 보이면서 설명했다라는 얘기가 운호스님의 능엄경 강화에 나오는 겁니다. 단어스님이나 송스님 옛날 분들은 다 아세요. 백 박사님 유명하신 스님이라는 거. 2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단한 분이다라고 송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단어스님도 그 스승이신 방한암 스님이 매일 점심을 날려줬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서 알고 계셨겠죠. 옆방에 있는 사람이 백 박사님 돌아가신 뒤에 그 인사차 들렸더니 야, 그 백 박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너희들 복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백성욱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매료됐다. 부처님을 닮은 모습과 깊은 통찰력에 학생들은 스승으로, 정치인들은 조언자로, 주행자들은 선지식으로 따랐다. 서정주 시인은 백성욱을 이렇게 평했다. 5천년 역사에서 여자로는 선덕여왕, 남자로는 백성욱이 가장 매력적이다. 한 사람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채로운 삶. 승려, 독립운동가,

0: 학자, 정치가 교육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었다.
1: 박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부처님께 무엇을 잘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넓으냐, 부처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넓으냐?
3: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건 대답을 아니, 이미 뻔히 질문 속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라는 게.
1: 모시는 마음이 넓습니다.
2: 모시는 연습을 할 때 너는 더 넓어질 것이다.
3: 금강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든 바치는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지옥 같았던 군대 생활이요, 며칠 새 아주 편하게 바뀌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실천함으로써 제 마음에 평화가 오니까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0: 그는 숙명통으로 전생을 보았고 5.16을 미리 예견해 소사로 내려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기도 했다.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으면 모두가 출가자라고 설파했던 백성옥. 그의 제자들은 그를 불세출의 도인, 시대의 활불이라고 부른다.

0: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각본상을 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고 아시아도 최초입니다.
1: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 지금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식민 지배를 겪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을 이미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다. 남북 통일과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미 예견했던 해안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백성옥 박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견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1960년대 후반, 그는 한국 자동차가 중국에 수출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3: 세계 나라 발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2: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본격적으로 생산한 시기가 1986년인데 이미 20년 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다.
4: 저희가 처음에 소사에 들어갔을 때가 67년도거든요. 포니가 나오기 한 20년 전에 그때 이미 자동차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한국 점점 발전한다. 일본을 따라잡는다.
2: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며 도인의 면모를 보였던 백성옥 박사. 그는 보통의 승려가 아니라 도인이자 교육자였고 정치가였다.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어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라. 백성옥 박사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사회와 나누려 했던 인물이다.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대중에게 이치와 판단의 기준을 전했다. 걸어온 모든 길이 대승적 실천의 길이었던 백성욱의 삶. 그 첫 발걸음은 암흑의 시대, 조국이 사라진 시대에서 시작됐다.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이 동생은 고아가 됐죠.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닐 건데 그때 기억으로는 전생에 복지 운기에 있어서 왜

0: 집에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때 해와 전문학교라고 동국대학교 전신입니다.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하신 거죠.
1: 1910년 14살의 나이로 정릉 봉국사에서 출가한 백성욱. 경성중앙학립을 졸업한 그는 민족의 한성이 울려 퍼졌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대열에 함께했다. 불가의 수행자였지만 조국의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다. 백성욱에게 독립운동은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0: 누구의 말을 보더라도 아, 이선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없어서는 불법이고 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독립운동은 꼭 필요하다.
1: 1919년 5월 10일 백성욱 박사는 일본의 수배를 피해 상하이로 출국한다. 당시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집했다.
0: 한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아주 고생 끝에 상해로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1: 그곳에서 그는 독립운동에 동참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을 내놓았다. 불가의 자비와 민족의 독립, 두 가지 원을 가슴에 품은 젊은 수도자의 발걸음은 이미 범상치 않았다.
0: 거기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총집합을 했었는데 그 믿음직한 사람을 만났던 게 이승만 박사였고, 이승만 박사가 지금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보통 요새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 철학을 지혜를 개발시키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이 되려면은, 해방이 되려면은 지혜 있는 인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1: 하지만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한계를 깨달은 그는 서구 학문을 직접 배우기로 결심한다.

0: 첫 출발지는 프랑스였다. 당시 프랑스는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언어와 기초 학문을 익힌 백성국은 다시 독일로 눈을 돌린다.
1: 칸트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회화 전문 다니실 때부터도 좀 배우셨던 게 있었고 또 이승만 박사의 권유도 있고 한 것이 독일 유학에 아주 계기가 되지 않았나. 글쎄 그때 그 백 박사님 얘기로는 대개 자기가 미국으로 했으면은 그때 미국의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은 그때도 상당히 명성을 떨쳤던 학교였는데 웬만하면 그 학교로 가라고 그러지 않고 왜 독일로 가라고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당신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오는 것보다는 역시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다.
0: 당시 독일은 철학과 종교학, 과학 분야에서 서양 최고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비르츠부르크 대학은 동양 사상과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서구 학문의 언어로 불교와 동양 사상을 정립함으로써 정신과 사상으로 먼저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0: 대한민국에 사는 제가 스님이지만 논문을 쓸 실력은 못 됩니다.
1: 백준, 자네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네.
0: 불교 철학으로 논문을 써보고 싶습니다.
2: 백성옥 박사는 이곳에서 불교 순전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그가 유학 중이던 1924년경 국내 불교계 잡지인 불교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기록은 당시 그의 연구가 이미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3: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도 다들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독일은 그때 아주 뭐 세계 최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꽤 그 독일의 그 지도 교수도 아마 칭찬하는 거로 아는데 한국인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독일이 대학이 평준화가 됐지만은 백 박사님이 유학하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대학이 이류대학이 있었던 모양인데 백 박사님이 다시든 비르츠부르크는 아주 최고의 대학이었고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나온 명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명문대학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학위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2: 백성옥은 무력투쟁이 아닌 사상과 수행 교육을 통해 독립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의지할 표대 하나 없던 시절, 백성옥이 세우려 했던 사상과 불교적 토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붙들 수 있는 추행의 기준이 되었다. 1928년 9월, 백성옥은 모든 사회활동을 정리하고 금강산 장안사 보도감으로 들어간다. 독일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학자라기보다 수행자로 규정했다. 당시 독립을 향한 길은 무력도, 외교도, 교육도 쉽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백성국은 불교 수행을 통해 다른 길을 모색하려 했다.
3: 결국은 목적은 독립을 추구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독립은 아마 여러 가지로 다 시도를 해보셨겠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 박사님은 드디어 보살의 원력으로서, 즉 알기 쉽게 말하면 기도의 힘으로서 독립을 쟁취해보자 이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결국은 수도로 금강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금강산에서 백성옥은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태정 손석재 선생이다. 수행의 과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후 함께 오대산으로 향한다.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서 백성옥과 손석재 선생은 100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취소한 채 기도와 정진에 집중했다. 이 경험은 백성옥의 수행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이때 백성옥의 도시락을 직접 나르던 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된 당대 최고의 선승 방한암이었다.

소통이 열린다. 그는 제자들의 전생을 보고 그들의 인연을 꿰뚫었다. 숙명통은 제자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스승의 혜안이 되었다.

깊은 산 속에는 두려운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호랑이나 귀신이 아니오, 바로 자신의 업보다. 어느 때부터인지 문소리만 바스락거려도 기절할 정도로 두려웠어. 귀신에도 담대한데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0: 무슨 그리 무서운 것이 있느냐.
1: 웬 노승이 고리법장을 들고 쩔렁대면서 이놈 하고 나를 때려 죽이려 합디다.
2: 어느 전생에 나의 생물 같은 훌륭한 스승님께서 나에게 도통을 하려면 부처도 죽이고 스승도 죽여야 하느니라고 달마대사의 살불살조의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단순했던 나는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단매로 스승을 때려 죽이고 바로 그 자리에 묻었다. 그 자리가 바로 안양암 자리였어. 나는 바로 잘못을 깨닫고 참회했지만 그 과보로 여러 생 고통받았어. 마침내 그 스승을 다시 만난 뒤에야 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스승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칠부처님의 스승 문수보살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근데 백박사님 처음에 혼자 깨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강산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더 대단하신 분이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셨던 모양이고 그분이 아마 혜정 선속제 선생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이미 혼이 다 도통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백박사라는 분이 금강산에서 혼자 도통으로 오겠다고 애쓰고 있는 걸 보고 딱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그 스승이 있어야 선지식이 있어야 밝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가의 전통도 있고 그 역할 아마 자청하신 것 같아요. 시기를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금강산에서 지금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전주전원 능력이 있다면 지금 몇인도 알 것이다. 서울역을 딱 관했대요. 금강산에서 서울역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서울역이 안 보인답니다. 500리가 되는데 근데 그 자꾸 받치면서 분별이 없어지니까 서울역 시계탑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 몇 시인가 할 때마다 서울역을 향하면은 시계가 나오고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시계 잊어버려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비로소 잊어버린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그때 가서 알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또 시계도 다시 찾게 됐다.
4: 금강산 수행을 통해 오신통을 얻은 백성국은 도인적인 능력을 보인다. 그는 조국의 해방을 미리 내다보았다.
2: 독립을 희망하며 공부를 계속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호련히 한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어. 분명히 해방되었다고는 하는데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아득한 북쪽 어디쯤 매여 있었지. 어째서 서울과 평양이 서로 다른 곳에 매여 있을까? 이때가 해방되기 10년 전이었지. 1945년 8월 서울이 동경에 매인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동경에 있기 때문이고 평양이 북쪽 어디쯤 매인 것은 평양이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4: 백성국은 수행을 통해 도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깨달음을 사유와 실천으로 이어갔던 승려였다. 1950년 2월 백성국은 대한민국 내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0: 한국 전쟁이 발발한 혼란의 시기, 그는 국가 치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금강산에서의 10년 수행을 마친 도인이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1952년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배송욱은 무소속으로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1: 대통령에 입후보했으며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박사, 자유당의 이기붕 씨, 그리고 윤치영 씨, 이윤영 씨, 백성욱 씨, 박기출 씨, 이범석 씨, 이종태 씨 등 8명이 입후보 등록을 했으나 그중 신익희 씨는 선거 유세 도중 작고하시고 박기출, 이종태, 양 씨는 입후보를 취소함으로써 나머지 입후보자들만이 5월 15일 선거일을 앞두고 맹렬히 선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0: 정치는 그에게 권력을 향한 욕망이 아니었다. 혼란의 시대,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건국운동은 또 다른 수행의 일환이었다. 백성욱은 또한 교육자였다. 그는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는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런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 바로 지금의 동국대학교다. 1953년 6월 한국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그해, 백성욱은 동국대학교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부산에서 막 환도한 대학은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는 폐허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계적인 종합대학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꿈이 있었다. 그는 불교 교육을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키우고자 했고, 그 구상은 동국대학교의 재건으로 이어졌다. 동국대 재건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백성욱 박사가 해방 이후 사회 전반에서 쌓아온 신뢰와 영향력이 있었다.
2: 구상 끝에 이 박사, 이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과는 건국 전부터 상당히 친했고, 백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동지애가 굳어졌기 때문에 백 박사가 부탁한 것은 이 박사 잘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대계를 앞세운 동국대학교를 기획을 하시면서 서울의 가장 노른자위 땅을 대학 캠퍼스로 얻을 수 있을까를 구상을 하셨는데, 중앙청이 뻔히 내다보이는,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그 자리는 도저히 학교 부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백 박사의 간절한 청을 못 이겨고 이 박사가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동국대학교로 인가를 해줬을 때는 지금 신라호텔이나 장충공원까지도 다 동국대학교 땅이었었다고 합니다. 많은 땅을 동국대학교 부지로 받아갖고서는 보결생을 뽑아서 그 명진관이라고는 문화재 같은 것을 지면서 소위 연대나 고대와 같은 민족의 대학과 맞먹을 정도의 대학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0: 백성욱 박사는 한국 최초로 보결생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재정을 마련했다. 고등학교 3년 내리 우등생에게 1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실시했다. 가난하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전국에서 동국대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1964년 졸업생 가운데 교수만 40여 명이었고, 법조인, 문인들 등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2: 그리고 이런 보교수생 같은 방법은 일찍이 서양에서 공부하신 그런 덕도 있지만 수도에서 비롯한 기발한 창의력에서 돌 만드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동국대학교가 소위 잘 나가는, 이미 자리가 잡힌 대학과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

0: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1: 오늘날 남산자락에 우뚝 선 동국대학교. 그 초석에는 백성옥 박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리를 향한 헌신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0: 간다. 내무부 장관, 동국대 총장, 광업진흥공사 사장. 그 모든 세속의 자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1: 독립만 됐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세상을 떠나도 된다. 아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르침을 후대에 길이 펴야 될. 저 손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백 박사님 가르침이 두루 퍼질 때 한국 불교가 쓴다 얘기했듯이 그 가르침을 아마 길이 펴게 할 소사도량을 꾸며놓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0: 1962년 백성욱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의 야트막한 산을 개간해 백성 목장을 세웠다. 그곳에서 그는 인연 있는 중생들과 후학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중심에서 산 아래 초라한 농장으로. 하지만 그것은 추락이 아닌 진정한 회귀였다. 도인 백성욱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백성 목장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금강경과 일상 수행이 만나는 현실 속 도량이었다. 백성욱은 여기서 매일 정근과 독경, 조용한 법문을 통해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했고 낮에는 목장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다. 백성욱은 수행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같이 입고 같이 일했다. 스승과 제자의 경계가 없는 곳, 목장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가꾸고 지혜를 키우는 또 다른 학교였다.
1: 지혜나 인격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는데 거기는 목장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면을 바꾸고 지혜를 키우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곳이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잠들었고 두 도반이 짓거리는 거예요.
2: 여기 자주 오는 그 여자분 선생님과 어떤 사이일까?
3: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야.
1: 백 박사님 부인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잠들다가 그냥 잠이 확 깨버렸죠. 그때 아주 부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4: 에이 설마 선생님은 일생을 수도만 하시던 분 아니야?
1: 들어온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기도 하고 벌써 들어온 지 한 1년쯤 됐는데 보따리 싸고 가자니 참 큰일이고 안 가자니 견딜 수 없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마음속으로 선생님 얼굴 보지 말았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선생님과 나란히 문제의 고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2: 에이 더러워.
1: 근데
5: 어이 이 사람 어젯밤 큰일 치렀네.
1: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분개했던 마음이 이상하다. 어떻게 어쩐 일이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시나. 피가 거꾸로 솟던 귀에 확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우유를 다 짜놓고서는 혼자 법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시는 거예요.
5: 그래, 두 녀석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그때 바쳤니 안 바쳤니?
1: 바친 게 아니라 밤새면서 궁리만 했죠. 그때 바칠 수 있어야 된다.
5: 네가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네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고 너는 결국 이 도량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갈등을 하나하나 미리 아시고 그걸 이제 금강의 선호념 선부촉이라고 전.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한상 씨라고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그 앞에 와서 쩔쩔맸어요. 정주영 씨보다 더 부자인 이한상 씨는 불심이 돈독했습니다. 법당도 세

0: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을 세워서 법당이 크게 되려면은 퇴임원 동국대학교 백박사님 같은 분 불러서 강사로 앉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다 이런 궁리를 했습니다.
1: 백성욱 박사가 그리 유명한가? 두둑히 보시해드리면 오시지 않겠어?
0: 근데 그 박동기라고 하는 분이 아 백박사님은 돈 준다고 해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삼배 드리고 간청을 하셔야 올지 말지라고. 변수를 타고 소사에 왔다고 그래요. 박동기 오고 이한상 사장 오고. 아,
1: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2: 네 놈이 그 고의한 놈 이한상이냐?
1: 네 맞습니다 박사님.
2: 내 말을 니놈 그 고약한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냐?
1: 아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부자가 팔팔팔팔 떠올드래요. 그러고선 한참 꾸중 맞고 있다가 이제 겨우 사정사정에서 이제 강의는 세 번 나가고 다시 오셨는데 이런 걸 봐서 돈에 정말 초연하셨다 이렇게 봐야 돼.
3: 미륵존 여래부를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백성욱이 가르친 수행의 핵심은 금강경 북송과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였다.
0: 그 운명을 깨뜨리는 가르침, 유일한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로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본래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죄가 본래 없어짐으로써 죄로 인한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금강경만은 운명의 사슬을 끊고 인과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금강경 독서원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 백성욱은 세계 역사와 지리를 넘나들며 법문을 펼쳤다. 그의 법문은 시공을 초월했다. 무엇보다 그는 각자의 마음 씀씀이를 환하게 꿰뚫어 보았다. 제자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도인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남은 생을 후학 양성에만 몰두했던 백성욱은 1981년 음력 8월 19일 태어난 그날에 입적했다. 같은 날 시작되고 같은 날 마무리된 84년생의 완전한 순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백성 목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사리탑과 동국대학교에서 세운 비석만이 조용히 서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도 찾아와 스승을 기린다. 도인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0: 백성욱의 제자 김원수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간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집을 개조해 무료 급식소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이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1: 2005년부터 역사했어요. 학생 때부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생각은 쭉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여건이 잘 안 돼서 못했는데 네, 마침 그때쯤 돼서는 봉사원들도 구해졌고 또 집안이 조용해져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2: 26년간 공대 대학 교수로 재직해온 김원수 씨.
0: 스승 백성욱이 수행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같이 일했던 것처럼 김원수 역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 수행은 단순히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었다.
1: 제 월급을 털어서 바쳐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월급이 들어가죠. 아 이러다간 뭐 나는 쫄딱 망하겠다. 근데 그래도 우리 밝은 스승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그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색한 게 아니라 굉장히 베푸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도 느끼고 나가는 게 손해가 아니라

0: 그 이상으로 되돌아온 것을 실감으로.
1: 또 김원수는 1988년부터 매주 법문을 열기 시작했다. 금강경 불교 모임을 만들어 전법 교화 활동을 펼쳤고 2014년 동국대학교에서도 생활 속의 금강경 강좌를 열었다.

0: 2020년 김원수는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스승 백성욱의 뜻을 따라 금강경 독송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백성욱 박사는 말했다.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부처님이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공경심으로 부처님께 바칠 때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어 내 마음속에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고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의 성품이 드러난다.
1: 마음 밖에 형상 있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형상 없이 존재한다. 바쳐라.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모든 생각, 즉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칠 때 부처님의 위력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0: 백성욱 박사의 바치는 가르침은 생활 속의 불교, 인간 중심의 불교라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 인간 소외의 대안이자 세계적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등불이 될 것이다. 지금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에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부처와 같은 존재임을 깨쳐 능력과 지혜, 인격을 갖춘 사회인이 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2: 우리 법당에서는 자시 일어나서 칠동을 합니다. 가행정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직장을 다녀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경야선, 낮에는 이러고 저녁에는 자시 일어나서 가행정진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잠도 점점 줄어들고 잠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재앙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되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백 박사님이 가르쳐준 데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법당에서는 그것을 아주 생활화하고 그것을 3년 이상 하신 분한테는 형설지공패라는 것을 수여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옥훈련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할 수 있느냐. 그걸 함으로써 생기는 그 상쾌함이나 즐거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주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즐겁게 하고 있고 여기서는 방학 때 딴 데는 나가지 않습니다. 법당으로 휴가로 옵니다. 그런 정도로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밝은 스승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얘기하셨어요. 남을 먹이는 연습을 3년을 해봐라. 붕한 마음을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당이 지워질 것이다.
0: 오늘도 금강경 법회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불세출의 도인 백성욱 박사가 소사 백성목장에서 전한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에 흐르고 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라민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품은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 접수를 진행합니다. 1년 가족 등과 소원탑 등, 영가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흥천사에서 밝은 연등 공양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0: 마음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자, 생강대라 강대한 지혜를 낸다. 강대한 지혜를 내려면은 이해를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신행정. 신,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이해가 결국 안 된다는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은 어떠냐? 무조건 공덕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믿음은 공덕을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름이 그냥 법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법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법명 따라가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폼 잡고 뭐 이름 멋있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름도 이쁘게 지으면 좋지. 그러나 부처님 이름에 진여하 얼마나 좋아요. 진여하 이름 좋잖아요. 진여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래서 내가 허심탄회하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 되면 내가 남인데 찍히고 싶어도 찍힐 수가 없다. 내가 꺼져버리라. 제법 무하다. 자, 지금 요, 그런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생강대회라고 하는 건 신심이, 그, 이런 걸큰 이해다 하면, 아, 이건 신심인데, 큰 부처님 법을 믿고 좋아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저절로 쑥 올라와 버려요? 자비가 눈앞에 확 드러나요. 자비를 많이 행한다, 이 자비를. 비 중에 제일 좋은 비가 자비네. 비가 막, 자비가 막 내려버려, 내려버려. 이 자비라고 하는 거는, 자비라고 하는 거는 한두 번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남에게 연민심을 가지는 게 끝도 없이 남을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서 대자, 대비, 무연, 대비.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겁니다. 한두 번내 마음 잘 썼다. 이 자비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아프면 내가 오늘 도와주고, 새벽에 아프면 새벽에. 오늘 하루에 12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살얼음판 같은 길에 내가 너를 지킨다. 외나무 길을 결코 이길 하나뿐인데 니를 끊지 않겠다. 잘 가라. 네가 건널 때까지 내가 다 잘 잡아주겠다. 실 건너다 탁 나쁘지 말고. 끝까지. 자식 뒷바라지 하듯이. 그러니까 간세보살이나 저기 사천왕이 뭐랍니까? 사주인사 일념지 애민중생 여적자 시구학 애민중생 갓난 아이같이 돌본다는 거예요. 젖먹이처럼. 그 다음에 초범성성이다. 위구불지고며 위덕심력고며 위덕대무예 고며 위덕불평등 법고며 위구일체세상고며 위정대자비고며 위덕심력무여지고며 위정일체 불자라야 무장해고며 위일념해지일체 삼세고며 위전대법륜하야 무소외고라. 불자야 보살이기 여시심은이 대비로 위수하야 지혜정상이며 성교방편소섭이며 재상심심소지며 열애력무량이며 큰 소리 읽으세요. 성관찰분별가 용맹력가 지력가 무예지가 현전이며 수순자연지하며 능수일체불법하야 이지혜 교화하며 광대여 법계하며 구경여공하야 진미래제니라. 한문은 이제 우리가 현토를 해놔서 그런데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한문은 띄어쓰기도 없고 품사도 없어요. 오래오래 읽다 보면은 띄어지고 길게 빼고 장단이 있고 고저 장단이 나와요. 한문을 읽다 보면은. 그럼 아, 이 사람 뜻을 알고 읽구나 모르고 읽구나. 출근할 때도 보면 어떤 데 보면 보리지대원. 그러니까 종성 같은 거할 때도 그리고도 사심마저 올릴 때도 이양 뭐 이양처차 보리자 뭐 그러니까 묘 자성 제불자의 성적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묘보리자 성장음이거든. 묘보리자 성장음인데 그걸 갖다가 묘보리자성장음. 종성할 땐더 많.

아이들이 포항함 지역 추억이라 포항함 아닌데 포항 남함지 옥축이거든. 남함. 남함지. 아주 보배 구슬 상자의 옥축.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인데, 그제? 그 포항함 지 옥축. 포 남함지 옥축을 갖다가 포항함 지 옥축. 졸지에 지옥 때문에, 지옥. 끊어 읽기를 잘 해야지.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듯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시죠? 아,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시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한문을 쭉 읽다 보면 뭐 왜냐 이런 뜻은 왜냐면 한문을 알아는 게 아니고 뜻이 쑥 배게 되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문양을 내놓은 거 초록색이다, 빨간색이다, 글자다 파란색이다, 바탕이 흰색이다 이런 것들이 아 색깔도 글자구나, 크기 작고도 글자의 뜻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모양이 그 생전에 처음 보는 모양도 뾰족하게 써놨으면은 어저 들어가면 안 되겠네. 동그랗게 써놓으면은 누구나 더 오라는 자리인갑다. 그죠? 열고 닫음이 개폐가 저절로 돼버려. 개폐가.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통달됐다, 툭 터졌다 그러죠.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 자리 그거 닦지 마라 그러면 닦고, 닦아라 그러면 안 닦고, 유리창 깨뿌리고. 위불직 오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상지입니다. 무상이 뭡니까? 최고의 더 이상 위가 없는 거 그죠? 가장 어땠냐면 지혜가 무상지거든. 무엇을 끊고 이제 무엇을 정득하느냐 무상지. 또 어떻게 닦는지를 아는 지혜가 무상지예요. 어떻게 닦는지를 알아야 돼. 그 부처님 지혜는 그 아홉 가지 차별로 지금 뒤에 이제 그 16부터 해놨어요. 예, 부처님이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 위덕 16고라. 10가지. 부처님의 힘이. 부처님의 힘을 16이라 하거든요. 16 자체가 그 완벽한 힘이에요. 완벽한 힘. 다르게 이제 설명할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16의 역을 엎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라. 그렇게 남인데 뭐 옳고 그름을 제대로 왜 처비처지혜라고 하는 게 들어보셨죠? 예,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환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덕 대무예고라. 위덕 대무예고라. 무예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의 대무예를 얻었다. 두려움이 없는 걸 관세음보살이 시무예라고 하지요. 무예를 베풀어 주신다 하잖아요. 시무예.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똥개가 많이 짖거든. 진짜 무능개는 안 짖어요. 예? 사자가 아무 데나 막 이렇게 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많이 짖고 막 조잘대고 막 이러면은 아 이거 똥개구나 이러면 돼요. 삿된 견해를 깨뜨리는 작용이 이게 이제 대무예라. 두려움이 없죠. 그다음에 부처님의 평등법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평등법이니까 아공 법공이라. 인화가 없다, 그죠? 인화도 없고 법화도 없고 무화를 가르치는 게 이게 이제 평등하잖아요. 평등은 뭡니까? 너와 내가 내 마음 고요할 때 너와 나 둘이 아닐세 이렇게 하잖아요. 너와 나가 고요하려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그냥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에 맺혔던 거 허망하게 또 되새김질하고 앵계부터 싸우고 이런 게 없다 이거지. 심불망치 과거법, 역불탐착 미래사. 미래의 조건을 걸고 뭐 전쟁 그만하자 이런 거 없다는 거지. 구일체세간고라. 야, 이게 제대로 나왔지. 일체세간을 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세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으로 중생의 업을 구하는 것. 내 사섭법으로 세간을 옆 써놔요. 딱 써놔버려요. 사섭법 이게 우리 잘안 되잖아요. 예. 보시섭 저절로 우러나죠. 그럼 말도 곱게 하고. 예? 위정대자비고라. 큰 자비를 깨끗이 하려고 한다. 자비마저도 훌륭한데 그거마저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일입니까? 그죠?

대단히 큰 일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죽어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수진 장군, 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내 판권은 누구한테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경제는 일체 중생이 주인이다. 제가 대만에서 CD를 한 장 받았어요. 대만의 CD, 대장경 C베타라고 하는 거, 지금 벚꽃산사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계시던 분이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항상 이 시대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는 스님이 성엄 스님이다. 눈 위에 발자국 그 썼던 스님 있잖아요. 그죠? 대만 스님? 일본 유학 가시다가 미국 불교를 이제 중국 불교를 처음 전하셨던 그 스님, 성엄 스님. 성엄 스님 그 가시면 그 절에 가면은 성엄 스님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아무것도 묘도 없고 탑도 없는 거기다 수목장 해놨거든. 그리고 그 밑에 내려다보는 자리. 문수 서는 것도 하단 같은데 수목장 해놨다고요. 저도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님은 누가 그저 부도탑 안 세워줄까 싶어서 상자 안 해주고 자기가 당신 살아 생전에 만들고 계시대요. 동서로. 예.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서신 스님 있죠. 백운경안 스님. 신도의 땅을 한 뼘도 범하지 마라. 내 죽고 나면은 장작도 아깝다. 그냥 완전히 그냥 꼭대기 불로 해가지고 나를 흩어버리고 요만큼 살이 하나도 남기지 마라. 성엄스님 벚꽃산사에서 나온 그것이 지금 성엄스님은 가셨지만 그 흔적으로 그림자가 인터넷 망해서 제가 지금 제일 잘 쓰는 게 온라인으로 쓰는 게 시베타, 고려대장경, 일본 신수장경, 만자 속장경, 신찬 속장경. 그 뒤로 모든 불교의 한문 경전 있잖아요. 총망라대가 있는 사이트거든. 어마무시한 불사를 한 스님의 원력으로 그 제자들이 받들어서 했죠. 그 스님께서 6년간 폐관하시고 대장경을 다 읽으셨거든. 6년간.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경을 번역하든 금강경 하나를 번역하든 반야신경을 번역하든 일단 대장경을 다 읽은 사람이 읽기라도 한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된다. 한경이고 뭐 한경을 번역하고 싶어도 대장경 전체를 다 보고 난 뒤에 번역을 해야 올바른 견해가 설 것이다. 해도 해도 끝도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원래 안 한다 하는데 스님들이 잡아가지고 니 해야 된대 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와. 나는 공부의 분상이 아니에요. 그 CD를 뜨고 왔는데 일본에서는 25만 원씩 한 장에 팔았어요. 몇개 들지도 않아요. 육아사진은 100건도 그 대지런도 한건 이렇게 25만 원씩 이렇게 팔다가 일본은 그 신수장경 쫄딱 망해가지고 안 하지. 그 100건 만들 때 하나 끌고 두개 끌고 세개 끌고 해가지고 100건 만들려면 맨날 며칠 몇 달을 해야 돼. 작업을 하려면 아래 한거 파일 우리 KS 파일로 만들려면 일본은 지스코드 데가 있거든. 우리는 KS 코드 일본 지스 코드 데가 있는데 시프트 지수 코드하고 중국하고 다 달라요. 요즘은 다 같이 쓰는데. 세상에 대만에서 그 CD를 한장뜩 날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내 불광 사전 색인집을 만들었죠. 들어가서 필드를 싹 풀어버리고 이제 해킹해가지고 확 팔았는데 만들었는데 CD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일체 대장경은 일체 중생이 주인이다 써놨는 거예요. 한문으로. 탁 꾸란져버렸지. 그 어른 선생님 책 뒤에는 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항상 널리 예, 제 책하고 이 어른 선생님 책 뒤에는 항상 그게 돼가 있죠. 이 책을 복사하기를 환영합니다. 널리 공양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그러니까 벚꽃산사에서 108자재여 그걸 가져오셔 가지고 스님께서 하면 20만 부 이상 찍어서 배포하셨잖아요. 어른 선생님께서 예? 그 성엄 스님의 한 사람의 그 진실한 소리는 목소리가 안 나온 소리라도 골짜기에서 혼자서 울려도 계속 퍼지게 돼 있다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그래도 우리 어른 선생님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문수 선생님 통해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서로 만나고 안 만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만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대. 꼭 육신이 만나야 만나는 건 아니에요. 밀밀전술하게 그래야 되는 거죠. 심력과 남음이 없는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두루 아는 지혜로 온갖 눈으로 세간의 중생들을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떡다 챙겨가세요. 모든 중생을 다. 또 위정 일체 불찰하야 무장해거라.

제 부처님의 세계를 깨가 장애를 얻게 한다. 일체 부처님의 물됨이 없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지혜다. 일체 불차를 깨끗이 하게. 1세 동방 길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양강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철룡. 아, 천성이 하안경 읽다가 쑥 풀려버렸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 하안경만 읽으면 다른 경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각 선생님께서 말씀, 어릴 때 저한테 힌트 주셨어요. 그거 하안경만 야무지게 보면은 다른 경은 쫙다 따라온다고. 그거 잘 보라고. 그거 잘 생각했구만.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조금 더 진도 나갑시다. 저는 여러 스님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볼까요? 어떤 데 가다 어른 스님 왔다가 등민 스님 오셨다가 각성 스님 오셨다가 위일념에 잠깐 동안 사이에 지일체 삼세고라. 일념 즉시 무량거 9세 10세 허상저. 한 생각 속에서 삼세일을 깨닫기 위해서다. 이런 것도 의상쌤이 이렇게 해놨어요. 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삼세가 없는 삼세가 전부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일상무상이라 금강경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일상무상분 아시죠? 노사나 부처님은 한 모양도 없기 때문에 천백억 하시니 전부 노사나 부처님일 수 있어요. 예? 예. 무리지가 지리요, 불현지가 대행이라. 공적 시색이요, 색적. 자, 위 대법륜을 굴릴 적에 두려움이 없이 하려는 것이다. 해석을 할래. 불자야 기여시심이라. 불자야 이러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위 대비로 위수라. 이 대비, 대비로서 어떠므로 삼는다. 여기 이제 입법개품도 가면 해놨죠. 삼매의 머리는 어떠면 삼매로 가는 제일 첫째 조건은 뭡니까? 대비입니다. 대비. 그렇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정신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들끓어가지고. 예? 아,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로서 가장 먼저 가치를 둔다 이말 아닙니까? 예?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까? 한의심을 일으키는 데는 뭐가 최고다? 자비심이 있고 그 자비심이 공덕이 물어 녹아서 계속 자비심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예? 예. 지혜롭게 판단하고 공덕을 짓고 예, 그렇게 돼요. 으뜸이 되고 그다음에 지혜가 정상하고 정상 정폭돼서 위로 예? 항상 증가한다. 지혜가 더욱 뛰어나게 늘어난다. 이게. 예. 정상이 커진다. 예. 정상이, 지혜가 뛰어나면 어떠냐? 지혜롭지 못할 때는, 이게, 무딘 사람은 왜 엉덩이가 막 이래가지고, 무르익어가지고, 짓물러도 지가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어릴 때, 다른 거 배울 때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고수가 되면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아주 예민해지고, 더 예리해진다. 그러니까, 붓글씨를 쓰더라도 그렇고, 운전을 하더라도 그렇고,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공부를 하더라도. 고수는 호리유차라도 천지 현격이니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정상하는 거는 미시한 괴로움까지도 다 알아차려야 돼. 얼버무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이렇게 그릇 만드는데 저기 지리산을 가니까 딱 이렇게 요리 만지시더니 서로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종이 한 장만큼만 더 얇았으면 이러더라고. 느끼는가 봐요. 그칼 만지는 사람들한테 칼 만드는 사람도 그게 강도 있잖아요. 느낄 것이고 붓글씨 잘 쓰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안에 힘이 있니 힘이 없니 이 쪽제비 털이니 토끼 털이니 그죠?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못 쓰는 사람은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쑥떡 많이 먹죠? 쑥을 더였는지 덜렸는지도 모르고 떡처럼 먹는다, 아이가. 그냥. 답답해가, 답답해. 떡, 풋내가 나는지 쑥내가 나는지도 모르고 막 먹는다, 그냥. 아마 그런 분들 시금치로 그냥 물만 들여놔도 쑥떡인 줄알 거야, 그냥. 자,
자, 여기서 지혜가 제가 이렇게 뭐

미주알 고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거의 천친보살이 강의해 놓은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싹 녹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천친의 후신이에요. 예, 작은 천친이라 불러주세요. 제가 서울 갈 때 꼭 법문하는 거 큰 차, 그 KTX를 타고 가는데 큰 선생님 된다고. 작은 자강 타면 작아질까 싶었어. 요번에 서울에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선임이 돼가지고 높은 선임이 된 거지. 높이 갔으니까. 성교 방편 소습이라. 아주 좋은, 솜씨 좋은 거. 성교 방편으로 방편에 포섭되고. 선교 방편, 방편하고 지혜하고 뭐가 고수예요? 방편이 고수예요, 방편이. 예? 지혜가 있고 난 뒤에 지혜가 무르익어야 이거야. 칵까지 무 하나라도 반찬을 12가지 만들어낸다. 지혜가 어설프면은 무 푹 삶아가 12접시 담아내는 걸 묻혀가지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를 삶기도 하고, 데치기도 하고, 그죠? 다양하게 막. 이게 어서 삐지를 해야 될지, 이제 총총 썰어야 될지, 채 썰어야 될지, 이게 맛이 다 달라지거든, 이게. 예? 나박나박 썰어야 될지, 통통 썰어야 될지, 이게 다르잖아, 이게 지금. 깍두기를 언제 먹을 거에 따라서 깍두기 크기가 달라져야 되거든. 나는 늘 이래 한다. 이거. 할 때마다 다르잖아. 나박김치 다른 걸 때는 그래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예? 얇게 할 때, 두껍게 할 때, 모든 사람은 된장 처음부터 풀어가지고 떨어진 데 나도록 그래 만들고 썩게. 보르르 한불 끓고 여야지. 그치? 날콤 가루도 그거 뭐 어디 여어놓으면 구르륵 넘치기 전에 이렇게 탁 조절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여어가지고 막 온 데 다. 콩가루 말이에요, 콩가루. 열 타임이 있어요. 그래, 바르르 끓으면 촥 낮춥고 쫙 이렇게 가요. 그걸 모르니까 막 그냥 끓이면 되는가 보다 싶어. 아무데 이어가지고. 요런 게 전부 다 선교 방. 아니, 그걸 이렇게 돼가 있는 게 생활에 우리가 응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포펜을 쓰더라도 0.7mm 쓸 건지 0.5mm 쓸 건지. 예? 자기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최상의 심심 소지로 가장 훌륭한 깊은 마음으로 유지되고 가장 깊 깊은 마음, 최상의 깊은 마음은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에?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은 직심과 깊은 마음이 고다지거든. 아주 직심 심심 그러다 보면 순수하고 순지, 직심 심시 순지 순박하고 지극한 거룩한 마음이 강대심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다 보면 해행 발심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정발심을 넘어가면 진심이 우러나죠, 진심. 열애력이 무량이며 부처님의 힘이 한량이 없다. 무량한 대단한 한량한 힘을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의 힘이 한량이 없다. 그 다음에 선 관찰 분별과 용맹력과 지력과 무예지가 현재. 이 무예지를 우리 흔히 문수보살 근본 지혜라 합니다, 근본 지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근본 지혜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에 뭐 이 비유는 틀리지만은 원래 없는 전기까지 해야 전기겠지만은 이 전기 자체가 아직 그거 빛이나 냉장고나 선풍기나 이렇게 다르게 변하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요걸 무예지라 합니다. 무예지. 어디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본 지혜고. 요게 이제 이 무예한 걸 작동시켜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될 때 선풍기에 돌려주고 냉기가 되고 온기가 되고 인연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걸 자연지라고 합니다. 그걸 후덕지라고 하고. 이해가시죠? 밀가루 생밀가루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지? 어우, 그게 용맹력과 지력과 무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선 관찰 분별한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 밀가루를 잘 사용해가지고 도넛을 만들든지 카스테라를 만들든지 뭐 수제비를 만들든지 칼국수를 만들든지 이 그 국수를 만들 때 소면을 할지 중면을 할지 예? 이 그죠? 당면을 할 때 납작당면을 할지 동글동글 옛당면 살이 당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스님하고 하면 하원경이 재밌는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읽으면 하원경이 재미가 없다는 거라.